0: 어느 순간이 되면은 놓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1: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0: 예,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공감의 피로를 느끼는 그
1: 그런
0: 과정도
1: 과정도
0: 당연히
1: 필요하다.
0: 필요하다.
1: 불가피하다.
0: 불가피하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이니까 당연한
1: 그렇지.
0: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것 같아요.
1: 저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근이란 말 하잖아요.
2: 네.
1: 선근. 그리고 끈기? 아, 근기?
2: 끈기.
1: 근기가 끈기에서 나온 말인데 버티는 힘. 그러니까 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근기가 있어야 예, 그게 선근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야 뭐 부처님을 공부를 하든 말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예.
3: 마지막 이유는 피해의 비가시성입니다.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집니다.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빠른 이동. 하지만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내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4: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1: 네.
4: 빠른 이동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0: 나는 실제로 이거 겪은 적도 있어요.
4: 아, 그래요?
0: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내가 덩치가 크잖아요. 이거 이제 지하철도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제 타성이 이제 젖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이면은 괜찮구나, 요만큼이면 괜찮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하다 보면 입구 쪽에 서 있는 게 불편하다. 예,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건 인지를 해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아,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하는 걸또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구 쪽에 서 저기 기대갖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스님 그 입구 쪽에 서 있으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그 어떤 권사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도 아차 싶은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이 행위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수 있다. 맞아. 이, 그 몸뚱이를 가지고 입구를 가리고 있으면, 물론 이제 나는 이제 세로로 해서 이제 그
4: 얇게.
0: 입구, 그 벽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었지만, 앞에 더큰 공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나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 되게 그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그때. 아,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좀 편해지려고. 그 조금 그거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편해지려고 내가 순간 그걸 좀 놓쳤구나. 아우 하면서 막그 거사님이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남들 듣는 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하고.
1: 그러면서도
0: 그러면서도 되게 창피한 감정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를 크게 했다. 그러면서 거사님한테 아, 이제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거는 분명히 실수한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절대 입구에 안 쓰려고 했거든요.
4: 아, 그럼 훌륭한 스님이시지, 그 정도면.
0: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느낀 거죠. 내가 그만큼의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직감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4: 그렇지.
0: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생각을 했을 때그 정도로 막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이제 옳냐 윤리적으로 또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이게 어떤 게더 좋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내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 있었다. 이게 눈에 끼칠 정도의 피해는 주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게 나와 똑같은 놈이 건너편에 있고 그게 이제 또한명 겹쳐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피해가 늘어나는 그 유발점이 내가 돼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교정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의 비가시성으로서 나오는 내용하고 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4: 그렇죠.
1: 이런 스님은 하는 행동은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또 이제 많은 그런 불편한 사례를 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떨까요?
3: 제가 수억 건의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빌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생각.

0: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 억울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까요?
1: 네, 나는 이 부분은 이제 왜 행동을 정당화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경험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내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공감의 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나를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내 지금 심리적인 안정감, 이것이 안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한창 공부를 하던 시절에 그 시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 옆에 있는 다른 스님하고 싸웠던 그 기억들 해보면은 그 너 빵 하나 더 먹었다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그냥 말다툼이 아니고 그냥 잡아 죽일 정도로 싸워.
2: 되게 맛있었나 보지. 맛있는 걸 먹었나 보지. 소금빵 아닙니까? 소금빵.
1: 아니 별 그 희한한 거 같고.
3: 초코파이 갖고 싸우고.
1: 양치를 했네 안 했네. 신발을 닦았네 안 닦았네. 너 오는데 5분 늦었네 안 늦었네. 이거 가지고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싸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제가 사는 그 공간에서 네. 누가 빵 하나 더 먹었다고 내가 그 짜증이 나겠습니까? 빵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에 비교해서는 뭔가 그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내가 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그 배타적인 반응도 안 일으키고 나도 빠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채는 거죠. 근데 내가 여유가 없었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그 나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행동이 왔을 때 그 순간 한박이 드는 생각이 내가 공격받았다. 지금 나 안 그래도 힘든데 저놈이 나의 부담을 더 지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서 저 사람이 했다. 이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했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빌런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기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3: 그렇지.
1: 라고도 그렇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것이 배려고 자비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럴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은 아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 부분을 편안하게 하면은 전체가 편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상이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상시에 이제 스님을한테 이제 막 그 크고 작게 막 돈을 요구하고 큰 스님을 이제 이용하던 그런 신도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큰 스님께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한번 꾸짖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미워하지 마소. 저 사람들 본래 착한 사람인데 업이 그러하요. 전라도 분이시니까. 저 사람들 내가 안 받아주면 딴 데 가서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스님 말씀을 나중에 이제 그 추모제 때 이제 그 행장 적을 때 잠깐 적은 적이 있는데 사람을 이제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아상 없이 제법의 실상을 보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누가 그랬어? 이런 말보다는 아 그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그 상황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그랬고 누구 때문이고 이런 얘기들이 빠지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 탓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인간은 빌런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0: 살면서 빌런이 되어가는 걸까요?
1: 이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빌런으로 태어나는 거는 안 맞지 않나요?
2: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자 저 친구의 한계인데
3: 지영 스님은 이분법을 타파하십니다. 네, 사견을 타파하십니다.
2: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3: 불교에서는 했냐 안 했냐?
2: 그거 아니다.
0: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2: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저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1: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3: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1: 어마어마했어요.
3: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2: 여기서 내가 야 하지마 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 스님이 하지마 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3: 스님도 곧 주지 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2: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4: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5: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4: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6: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4: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6: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에

0: 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 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2: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1: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0: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1: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0: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1: 당장 그를 만나겠소.
2: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1: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2: 헤헤,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3: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1: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2: 응? 방법이라뇨?
1: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3: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4: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3: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5: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3: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5: 아...
3: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진다는 여기.
5: 유리광전?
3: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5: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3: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6: 아니 저건!
3: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6: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3: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3: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5: 뭔가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8: 귀신이라니?
5: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8: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아, 아, 난 또 괜히 겁먹었네.
3: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여기다.
5: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8: 오, 제법인데.
3: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그뿐만이 아니야.

0: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1: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2: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3: 오해십니다.
2: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4: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3: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4: 백년사에 추성 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3: 네, 추성 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0: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 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4: 추성 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3: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주게.
0: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3: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0: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1: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0: 있지, 여기에.
1: 여기에?
0: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1: 저기 저 조각 말이야?
0: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5: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2: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6: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6: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0: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6: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2: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0: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부상을 조각해 달았죠.
2: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0: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0: 때문에 너무 어려워.
1: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0: 구구는
1: 구령사.
0: 구구단 쉽다며.
1: 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구령사라고.

0: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우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1: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0: 맞아.
1: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0: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2: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0: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9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3: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딸이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3: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0: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2: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0: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1: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0: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1: 아휴, 불쌍하다.
0: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1: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0: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4: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5: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0: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6: 저런 배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0: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5: 아휴,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7: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5: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0: 그렇게 아홉구에서 거북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마이진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3: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4: 하지 마요. 하지 마요.
2: 쾌둥아. 와. 아.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4: 안녕.
5: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6: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2: 아, 얘 빼요. 뭐 재밌는 것도
6: 개성과 매력.
2: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 네.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4: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로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 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욕심이 많은 삶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작은 삶은 구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없다. 다만 욕심이 적기를 위해서도 힘써 닦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그것이 모든 공덕을 나게 함에 있어서이겠는가.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0: 방송 포교 후원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미군이 교육 포교 도량인 수원 동영사가 제5회 팔관제계 수행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5회 연속 참가자부터 여성 출가학교 출신자까지 함께하며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거부의 발언에서 시작된 1080배 수행에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모아 생애 첫 1080배 수행정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땀방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원력을 다졌습니다.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댄스 경연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등부 대상은 명지고등학교가, 중등부 대상은 대구 영신중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경주 인왕동 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동서 3층 석탑 복원을 앞두고 신라 사찰의 원형과 불교 문화사적 가치를 살폈습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서울 흥천사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랜 시간 한 획의 선과 한 겹의 색으로 마음을 닦아온 흥천사 불화반 회원들의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군이 교육 포교 도량 수원 봉영사가 제5회 팔관제계 수행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하루나 타룻밤 평소 계를 지키기 어려운 제가 불자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1박 2일간 8가지 계를 지켰는데요. 특히 5회 연속 참가자부터 여성 출가학교 출신 청년 불자들까지 함께하며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공영사 율주 적연스님의 관정의식에 수계자들이 참회진원을 독송하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계에 오후 불식, 사치와 오락을 삼가는 3가지 계율을 더해 출가자처럼 하루를 살아가길 다짐하는 수계식 현장. 수원 봉영사가 지난 29일부터 1박 2일간 우밧에 6명, 우바이 25명, 총 31명과 함께 제5회 팔관제계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청년 불자도, 1회 첫 시작부터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여한 불자도 수계 직후 환희심 가득한 수회를 밝혔습니다.
2: 이번 팔관제계를 통해서 망상에서 벗어나서 사유를 하는 그런 법을 좀 배우고 앞으로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3: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기다려집니다. 매해 매해 느낌이 좀 다르고요. 이번에는 참 차분하고 다음 팔관제계를 기다릴 만큼.

0: 이번 수행법회에는 동영사 여성 출가학교에 참여했던 청년불자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출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출가학교 당시 계를 지키면서 느꼈던 기쁨이 팔관재계 수행법회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님 권유로 동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동참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1: 만약 그 생각이 들더라도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을 생각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실 오자마자 육화당 딱 보자마자 집이다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더 높은 제가자로서의 계를 같이 지니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더 오게 되었습니다.
0: 2024년 9월 재창립해 경내 봉사활동과 신행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봉영사 청년의 불자들도 동참했습니다. 불자로서 계를 받아 지니는 자부심을 몸소 체험하고 아직 계를 받지 못한 법우들에게 그 기쁨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3: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디톡스를 하면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청년의 회원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될 필수 요소 아닌가.
0: 적연 스님은 팔관재계가 하루 동안 부처님의 삶을 본받으며 출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찰나마다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사회에 돌아가시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키트를 여기서 마련하는 겁니다. 팔관재계 지킬 것을 생각을 하면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0: 팔관재계 수행 법회로 현대인들 마음속 해탈의 씨앗을 심은 수원 봉영사. 31명의 제가불자들은 마음에 심어진 계를 잘 가꾸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부처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한 법우의 발언에서 시작된 1080배 수행에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모아 생애 첫 1080배 수행 정진에 나섰습니다. 땀방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푸른 원력을 다진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매트에 이마를 대고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청년들. 대학생 불자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가 서울 홍대 선원에 가득합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대학생 전법과 포교 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1080배 수행 정진법회 현장입니다. 한 배 한 배 몸을 낮추며 청년들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저마다의 발언을 되새깁니다.
7: 바라올 건데 법우들 모두 밝은 얼굴, 기쁜 표정으로 저마다의 빛과 재능을 온전히 드러내어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게 하소서.
6: 이번 정진은 1080배를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한 법우의 아쉬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 국제불교박람회 대불련 부스를 찾은 김예빈 법우의 발언에 전국 각지 도반들과 사무국이 힘을 보태며 함께 정진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8: 1080배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를 낮추고 번뇌를 비워내며 거룩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올릴 때마다 내 안에 맑고 맑은 불성을 깨우고 곁에 있는 도반들과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며 끝까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6: 참가자 모두에게 처음인 1080배.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선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대선원 중봉스님도 정진에 동참했습니다. 절을 이어가는 청년들은 저마다의 발언을 되새기고 스스로의 마음도 돌아봤습니다.
9: 저는 오늘 여기서 번뇌를 벗고 또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저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10: 부처님께 절하는 거 이전에 자기 자신한테 절을 하라고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너무 감명이 받아가지고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자세를 예쁘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했습니다.
11: 이 공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고 불교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비록 몸은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혼자가 아닌 도반들과 함께 원력을 쌓아올린 청년들. 1080번 절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모은 청년 불자들은 수행의 힘을 일상과 전법으로 이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세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기다려온 댄스 경연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20여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기량을 아낌없이 보여줬는데요. 올해 고

0: 고등부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명지고등학교가, 중등부 대상은 대구 영신중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화려한 조명 아래 전국 각지의 춤실력 뛰어난 중고등학생들이 일사불란한 군무를 쏟아냅니다. 손짓 하나부터 눈빛까지 무대를 장악한 이들에게서 지난 1년간 연습하며 흘린 땀방울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전국 64개 팀이 격돌해 바늘구멍 같은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를 밟은 20여 팀. 무대 위 학생들의 폭발적인 시너지는 객석을 압도하며 뜨거운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전국 청소년들의 춤기량 발휘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지난 토요일 진각종립 진선여중 해당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2: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가 마련된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큰 실수 없이 가져온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1: 재가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도록 이끌어온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전국 학생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2시간여 진행된 경연이 끝나고 치열했던 각축전 끝에 진각종 통리원장상인 고등부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명지고 댄스 동아리 비트의 품에 안겼습니다.
3: 저희가 다인원이라는 타이틀로 받을 수 있는 되게 큰 상인 것 같고 이렇게 정말 큰 전국 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1: 중등부 왕좌는 대구 영신중학교 플러스2가 거머쥐었습니다.
4: 항상 노트인데 받아서 너무 그냥 기분도 좋고 그냥 애들한테 이제 화냈던 것도 미안하고.
1: 장려상을 비롯해 BTN 사장상 등 우수상, 최우수상까지 본선에 오른 참가팀 전원이 입상했습니다.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등 모두 800만 원에 가까운 상금이 수여되면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무대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객석을 뜨겁게 달군 전국 청소년 댄서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응원을 잃지 않은 학생들은 불교 문화의 품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0: 옛 신라 수도의 핵심 구역에 자리했던 경주 인왕동 사지는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종합 계획에 따라 정비가 진행 중인 유적인데요. 경주 인왕동 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 3층 석탑 복원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신라 사찰의 원형과 불교 문화사적 가치를 살펴봤는데요.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가 전합니다.
5: 신라 궁궐 월성 남쪽에 자리한 사찰터 인왕동 사지.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경주시는 지난 28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인왕동 사지의 보존과 복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이후 인왕동 사지는 2016년 사적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주요 건물지와 탐방로 등 주변 경관 정비도 마무리됐습니다.
6: 땅 속에 남아있던 사찰의 흔적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발굴 성과를 토대로 옛 사찰의 모습을 되살리는 정비와 복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인왕동 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사적 가치를 또 재조명하고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5: 이제 관심은 인왕동 사지의 동서 3층 석탑 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원에 사용될 주요 부재 가운데는 불교의 8수호 신인 8부 중상이 새겨진 상층 기단 면석도 포함돼 있습니다. 8부 중상은 당시 신라인들의 불교적 세계관과 석탑 장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석탑 복원을 앞두고 8부 중상의 도상과 양식, 3층 석탑의 표면 장엄과 석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형태를 수정해 석탑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재와 발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적 원형에 가까운 복원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왕동 사지 복원은 무너진 석탑 하나를 다시 세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금당과 두 석탑이 함께했던 사찰의 공간을 되살려 신라 왕경 안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7: 인왕동 사지가 작년까지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관광객들을 거기 이제 중의 박물관이잖아요. 옆에 월종이와 함께 구경을 많이 가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5: 오랜 세월

0: 화 유물로 남아있던 인왕동 사지. 발굴로 확인한 흔적에 확실 연구와 복원이 더해지면서 천년 전 신라의 사찰과 불교 문화를 오늘에 전하는 공간으로 다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1: 조선 왕실의 역사와 함께해온 서울 흥천사에서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랜 시간 한 획의 선과 한 겹의 색으로 마음을 닦아온 불화반 회원들의 작품전인데요. 흥천사 불화전 600년의 빛 개막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대중 포교를 목적으로 전통 불화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600년 전통 사찰 흥천사. 주황빛 면 바탕 위에 섬세한 붓선이 피어났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깊게 스민 사찰 경내가 장엄한 불화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전통 불화 교육의 결실이 전시로 이어진 겁니다.
3: 우리 불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는 중요한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번 전시회는 불화반 회원들과 불화소 작가, 초청 교수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수행자의 담담한 발걸음, 김석권 교수의 평상심 시도는 간결한 먹의 농담과 넓은 여백으로 일상의 마음이 곧 도라는 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지도 강사 유한울 작가의 동자도 1, 2 시리즈. 천진난만한 동자도상을 오방색의 화려한 색채로 채워내는가 하면 주사 바탕에 순금박채와 금리 선묘만으로 절제된 미를 완성해 전통 채색화에 각기 다른 미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4: 수행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도상적으로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더 강조해서 표현을 했고요. 두 그림을 따로 그린 이유는 이제 회원분들에게 지도할 때 기법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2: 전문 작가들 뿐 아니라 주지 스님의 지원 아래 오랜 기간 정진해온 일반 회원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일상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화면에 담아내며 자아를 살필 줄 아는 수행의 정수가 작품마다 묻어납니다. 양주, 김포 등 멀리서 주 1회 3시간씩 습작에 매진해온 회원들의 결과물입니다.
5: 처음에 입문할 때부터요, 이 불화는 수행의 방편으로서 제가 임하고자 하게 됐고요. 불화는 수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이 그림은 흥천사 산신각에 있는 칠성도 아래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선악동자인데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2: 사찰한 카페 여마미소에서 계절에 맞는 차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흥천사가 이번 불화 전시에 힘입어 명실공히 문화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7: 600년 고찰의 역사 위에서 북끝으로 피어낸 신심과 전통 불교의 맥. 흥천사 불화반의 600년의 빛 전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민족의 등불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탄신 147주년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8: 어제부터 비가 꽤
1: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는 지난 29일 만해 스님 생가지에서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 종해의원 정범 스님, 박정주 홍성군수, 이병도 충남교육감, 박경미 충남서부 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 스님 탄신 달해제 및 창작시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이번 행사가 만해 선사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문학의 지평을 더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주지협의회 회장 선본 스님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3.1 독립선언 기계는 민족의 척추가 됐다며 스님의 헌신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만해 스님의 문학적, 민족적, 불교적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제1회 창작시 공모전에는 총 164명이 442편을 출품했으며 송현준 씨의 시무장에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평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자비행을 실천해온 묘청당 혜덕 스님의 영결식이 지난 29일 엄수됐습니다. 원주 신선암에서 봉행된 영결식에는 법주사 현일 대종사와 주지 정덕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대종사, 영원사 주지 지몽 스님, 신선암 김진태 신도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현각 대종사는

연결사에서 혜덕 스님은 오랜 세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도량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선함 주지 성윤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평생 수행과 자비행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된 혜덕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묘청당 혜덕 스님은 194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62년 태영 선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 지난 27일 법납 64년 세수 8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아시다시피 마이준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하세요?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동아. 와. 아.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아, 얘 빼요. 뭐 재미없는 거
4: 뭐 하는 거야.
0: 쾌동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 저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겨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 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라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삼재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남호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료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0: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급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0: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협업하게 올려드립니다.

0: 김리현 달마돌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엔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중주림신주야 신중주가신 주하

충성착 영신서제 초발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에 희명미로잖아. 지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 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갈날 영고 투로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로짜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 의독심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 수능시험 백일 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옛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98년도 1월 어느 날 아침에 모시던 소홍 노스님께서 아침 공양 후에 주지스님과 저를 방장실에 불렀습니다. 98세의 노승이 아직도 신문을 보시면서 나라 걱정을 하십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실직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실망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소위 정신적 지도자들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아봐라. 그날 정말 까맣게 잊어먹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이 돼서 또다시 시자가 방장실로 저를 부른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제 방장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방도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 부르니 방문을 열고 찾아가 인사드리려고 하니 생각해 봤는가? 아니요 하고 아 하는데 나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저는 아주 몸둘 바를 모르고 방장실에 그냥 쫓겨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각가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방도는 뭔지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방에 갈 때마다 쫓겨나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실직된 상태, 이 상태가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실직된 사람들을 사찰로 초대를 해서 맑은 음식을 먹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을 하고 큰 스님 법문도 듣고 같이 차도 마시고 참선도 하는 그런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를 만들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해봐 한마디. 그래서 5개월 동안 시작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때 정말 얼굴이 흑빛처럼 생긴 사람들이 40명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정말 갑자기 막막했어요. 그래도 같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4박 5일이 다 지나고 나니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환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소감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서 사회 낙오자가 된 듯한 마음이고 집에서는 무능한 가장이 된 것 같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는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자살하는 방법은 뭘까? 이리 생각을 하다가 겨우 백양사 실

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는 소감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아, 그동안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다 사람으로 해야 될 도리, 즐거움, 이건 다 뒤로 미루고 바쁘게 살아왔었는데,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그 미뤄왔던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막다른 생각까지 일어났었는데, 산사에서 이렇게 4박 5일 동안 지나면서 또 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마음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아, 그동안에 미뤄왔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진짜 삶의 모습과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서 알겠다고, 새로운 희망을 얻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모두들 함께 박수를 쳤을 때에는, 아, 내가 의사들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 나는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살든지 바로 이 선명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돕고 싶다,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아마 이제 공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쯤 됐을 거예요. 대학 가면 무슨 전공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담 심리학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냐 물었더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상담 심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출가하면 훨씬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출가하겠느냐 그랬더니 출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생각이 깊고 또 정말 멋진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출가하자마자 저는 바로 그때부터, 아, 나는 공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삶이구나. 누가 나를 볼 때 개인으로 보지 않고, 아, 부처님 제자구나, 이렇게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로밖에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공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비심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방시켜주기 위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사실 이 자비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깨달음의 수행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내 수행을 더 깊게 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때 자각 종색선사의 좌선의에, 좌선한 사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그 자비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선명상을 하려고 하는가, 단순하게 나의 마음만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내 몸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여러 인연 화합 속에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려고 한다면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또 형제들도, 일가 친척들도, 친구들도, 또 선배 후배들도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대로 함께 살아야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서로서로 돕고 사는 사회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져서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불만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갖가지 감정들이 다 내가 나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명상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이익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틀이 깨져 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틀이 깨지고 폭이 넓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구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갖 자연들로부터의 도움도 받고 있는 것이죠.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과 또 땅에서 자란 수많은 곡식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와 집과 또 음식과 뭐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라고 하는 틀이 깨지면 서로서로 연관성 속에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어지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선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에 복받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저는 선방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에 벽 쳐다보고 공부하는데 저절로 눈물이 막 제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까지 쏟아져요. 예. 그러고 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부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배나 후배로 보여졌던 스님들이 거룩한 부처님으로 보여져요. 나보다 더 거룩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 환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나무들을 보는데도, 예전엔 좋아하는 나무와 싫어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소중하게 보여지고, 그 좋아했던 마음의 나무처럼 그 다른 나무를 봤을 때도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명상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렇게 기쁜 마음이 들고, 또 만나는 것마다 공부하는 마음이 또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자비의 마음에

그 중요한 부분은요, 수행을 하지 않는 자기 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자비심을 행했을 때는 그 항상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또다시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틱나탄 스님이 국제선센터에 머물 때 일입니다. 한국에 15일 동안 머무셨는데 제가 15일 동안 모셨었는데요. 어느 한 날은 중앙 승가대학에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전 세계 제자들 한 40명이 함께 다 모였어요. 틱나탄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해서 법문하시는 자리라고 해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였죠. 틱나탄 스님이 버스를 타고 저도 버스를 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제자들이 버스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탔습니다. 근데 숫자를 세보니 두 스님이 빈 거예요. 어디 갔지? 둘러보는데 서울 목동의 국제선센터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한 스님은 큰길 가운데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못 오게. 이상하다? 더 살펴보니까 한 스님은 건널목에 쓰러져 있는 40대의 남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길 가던 건널목에 지나치고 있는 사람을 승합차 한 대가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마지막에 버스를 타려고 했던 이두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 스승은 버스를 타고 있고 다른 많은 스님들도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뛰어가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팔을 벌리고 또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 스님과 벨기에 스님이었어요. 우리가 과연 남모르는 외국에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바로 뛰어갈 수 있을까요? 교통법규도 모르고 또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이두 스님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바로 지금 이 현상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냥 힐끗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침밥도 굶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옆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저기 끼어들면 자칫하면 한 30분이나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통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돕겠지 하는 마음도 들겠죠. 그러면서 힐끗 쳐다보면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바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되어집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마음의 수행이 있어야 거기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자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도 중요하지만 이 자비심을 통해서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깊은 수행을 더 찾기도 하지요. 명상을 하기 전에는 늘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고 그런 나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감정적이 되어집니다. 이 감정에 입사이게 되어지고 감정에 입사이게 되어지면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점점이 줄어들어서 나라고 하는 내가 만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훨씬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관계 속에 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관계 속에 나가 보여졌을 때에는 수많은 그 나를 돕고 있는 그런 관계들에게 나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은 나오게 된다. 그게 이제 그 원리인 것입니다. 무아를 체득하면 연기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 공을 알게 되고 중도를 알게 되어서 자비심이 실천되어진다 하는 게 한 꾸러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비에는 자기 자비와 타인 자비가 있는데요. 자기 자비는 자기 자신한테서 본래 본성에는 지혜와 덕스러움이 있다. 이 덕스러움을 자비라고 하거든요.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 자비거든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자기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기를 다독거리고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자기 자비심, 자기를 자기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자비심을 일깨우는 소리가 관세음보살이죠. 한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 하고 저 티벳에서는 온마니 반매움 이렇게 하는데요. 온마니 반매움을 자꾸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게 되면 자기 안에서 그 잠자고 있는 자비심이 일으켜져서 자기를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한다 이런 것인 거죠. 제가 교도소에서 그 수인들에게 간혹 법문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온통 보호를 해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는다. 이미 어른이다. 그러니 자기 안에 불만을 갖거나 또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말고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자비심을 일으켜 깨워라. 바로 이제 그러한 소리가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또한 이제 타인자비가 있습니다. 타인자비는 바로 내가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내 한 몸이 있으려고 한다면 수천 개의 손, 수만 개의 손이 나를 현재 보호하고 있어야, 돕고 있어야 나란 존재가 있거든요. 오늘도 햇살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맑은 바람이 보호하고 있고, 이 집을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야 이 집이 있고, 지금 수많은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삶의 방향을 잡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의 인류가 이렇게 보호받고 이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그대로 인지한다면 자연스럽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나 또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쌓여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견오온개공도일체고액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온이 공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몸,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느낌, 또 생각,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아르마리, 이 수상행식 또한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늘 다른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물건 가지고 여름에 느꼈던 것과 겨울에 느꼈던 것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내 의지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행동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아르마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몸에 집착하게 되면 몸에 조금 아픈 거 또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고요. 이 느낌도 집착하게 되면 좋은 느낌뿐이 아니라 나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 생각이 영원하기를, 또 나의 아르마리가 맞기를, 그럼 고집 피우고 갖가지 마음을 내게 되니까 거기도 소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이 정신이 영원하지 않고 바로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울 수도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선명상을 하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고, 이 선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아, 이 몸과 정신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들이 가벼워지고 또 없어지고, 그리 되어졌을 때 정말 자유의 마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자재의 마음이다, 관자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들을 만드는 마음들이나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들 이제 거두시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선명상에 입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자기를 찾는 그런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는 샤워하는 시간이 한 30분이라고 한다면 마음 샤워하는 30분의 시간이라도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4: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0: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

0: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철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부따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6: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료군의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의 왕 임제로 22번째 시간입니다. 중생 세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다만 식일 뿐이다. 그러니 헛된 꿈인 허공의 꽃을 무엇 때문에 붙잡으려 애를 쓰는가? 중생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식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은 식이라는 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아는 것이다. 그냥 근데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현실이 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헛된 꿈이라고 하고 뭐 허망하다고 하는데 이 중생 세계 우리가 아는 일품별 세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세상을 뭐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시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손으로 뭐 잡고 있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게 왜 허망하냐?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를 수긍이 되지 않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이게 좀더 아무 생각 없고 알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더 진실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래 분별하는 세계는 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허망하다 또는 뭐 무상하다는 말도 하죠. 그냥 흘러가는 일이 뭐 지나가는 일이다. 그런 이제 무상하단 말 그런데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일이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허망하다 하기도 하는데 요걸 이제 체험을 하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늘 그냥 늘 그대로니까 이건 어떤 모양은 없지만은 뭐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이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늘 변함없는 이제 진실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하고는 달리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일. 이게 지나가는 일이라는 게 이제 허망하다, 헛되다, 이제 그런 말을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 일이 허망하다는 것도, 욕을 한번 체험하고, 이 자리, 이 자기, 이 근본이 드러나고, 이 법이라는 게 드러나고, 이게 늘 언제든 어디서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실하게 돼야, 아, 세상 일은, 허망하다 하는 말을, 그래, 뭐, 할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이 되죠. 그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우리 공부는 어쨌든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 자기가 이 자기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고 이게 확실해져야 이제 이런 조사의 말이나 선사의 말이나 경전의 말들이 다 이제 납득이 되지. 그전에는 말만 그냥.

들었지 실제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저 대부분이.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 이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논일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역시 이 말도 요걸 이제 체험을 해야 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이제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이건 이제 임제식 표현이에요.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임제가 이제 그런 방편을 쓴 거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늘 있는 일이 있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보고 있든 듣고 있든 뭐 생각을 하고 있든 느끼고 있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늘 드러나 있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간순간 이제 달라지고 변해가는 지나가는 일이고 요거는 뭐 그냥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분명해져야 이제 우리가 이 경계에 속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제 따라가질 않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가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냐면은 보는 게 현실이고 듣는 게 현실이고 느끼는 게 현실이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니까 이걸 다 따라가 버리죠. 근데 이게 분명하면은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늘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물결처럼 지나가는 우리가 호수에 물결이 있으면 바람이 일면은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바람 따라서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요것만이 이제 늘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서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임체 나름으로 법문을 들을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말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볼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왔다 갔다 행동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꼭뭐 들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지. 예? 예, 그래서 뭐 달마에게 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달마가 뭐 예? 볼 때는 뭐 보는 데 있고, 들을 때는 듣는 데 있고, 말할 때는 뭐 말하는 데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일 때는 뭐 움직이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와닿아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건 뭐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현실 진짜적인 현실은 뭐냐?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어떤 무엇이다, 어떻다,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건다 지나가는 일이고 지나가니까 이제 그게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거고 어떤 것 아닌 게 이것이 늘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늘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뭐 이제 무생법인이란 말도 뭐 여기 이름을 여러 가지 그래 붙여요 여여부동이란 말도 여여부동 늘 똑같아서 변동이 없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뭐, 그, 무생법인이라는 것도 생김이 없는 것이다. 뭐, 그런, 하여튼 요걸 나타내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한번 자기한테 분명하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이제 생각 따라서 헤매던 마음이, 이제 헤매는 일이 없어져요. 마음이 이제 생각을 따라가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걸 따라서 헤매는 걸 말하느냐, 유루법이라, 우리 불교, 방편말로 유루법이라는 게 있어. 새 나간다 이런 뜻이. 새 나가는 게 있다 이 말이고. 무루법이라는 거는 이제 새 나가는 게 없다 이 말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안팎이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무루법이라고 그러고 또
생각 따라가고 뭐말 따라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율법, 새 나가는 마음. 이건 새 나가지 않는 마음. 그 무루지라 그러기도 하고 뭐 누진통이라 그다 같은 말이에요. 무루는 새 나가는 게 없다. 누진은 새 나가는 게 끝났다니까 같은 말이거든. 무루지, 뭐 무루법, 누진통 이거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다. 그래서 요게 한번 와닿는 그런 일이 있는데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부가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 자꾸 사람 이 중생들은 뭘 알고 싶어 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거 이게 맞나 자꾸 그거는 분별 망상이라고 이게. 아는 거는 다 분별 망상이거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체험이란 말을 하는 건데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그냥 드러나 드러난 현실로서 드러나 있어. 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와야 되지.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거든. 그거 어떤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 하고 그거는 망상이다. 아는 거는 다 분별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망상인 것이고 알수 없지만은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이제 드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제 분별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실감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불 속에 들어가면은 뭐 온도를 올리면 타겠죠. 물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에 빠지는 거고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왜 하느냐 하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사막도에 지옥에 들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한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거든. 이거 뭐냐면은,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게 없고, 법이라고 할게 없다.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뭐, 불탈 게 어디 있고, 물 빠질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자리에 있으면은, 어쨌든 이 없다라는 게그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걸 억지로 뭐 없앤 게 아니라 공이라는 거는 본래 공이다. 공이라는 것이 원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본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 자체가 그냥 원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뭐 온갖 이 분별 세계는 뭐냐?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데 눈에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눈에 무엇이 안 보이고 뭐귀안 들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전히 뭐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뭐 느낄 거 느끼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거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한테 어떻게 와닿느냐는 거거든. 예. 그렇죠. 마음이 이제 번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닿느냐의 문제거든요. 쉬운 예로 예를 들어 불이 났다. 옆집에 불이 나 옆집 같으면 안 되겠네. 저쪽에 저강 건너편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예요. 구경하러 가잖아. 불구경 재밌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 집이나 바로 자기 옆집에 불이 났다. 어쨌든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거는 구경거리가 아니거든. 똑같이 불이 났는데. 또는 뭐 누군가가 내가 집을 나가서 밖에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전화 와서 너희 집에 불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깜짝 놀라지. 막 허둥지둥하고 막 얼른 이제 가겠죠 집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 집이 멀쩡하고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며칠 건너편 집이야. 예. 그리고 뭐 소방차 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막 허둥지둥하던 게 이제 아무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 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실제 뭐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여기 이제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뭐 나라는 게 중심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그 관건이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애착 집착이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나한테 번뇌가 된다. 그 때문에 결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도 애착이나 집착이 없다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번뇌는 없다. 그 얘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현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이라는 것이 꼭 공일하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랄 게 없고 대상 세계랄 게 없어요. 아공고공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뭐 애착 같은 게 없죠. 애착 같은 게 이제 확그 이제 물론 뭐몇 프로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이제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없는데 또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세 속을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떤 뭐 예컨대 뭐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면 약간 근심을 하겠죠. 약간 근심을 하지만은 자기 속 깊은 마음에서는 사실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자기가 죽어도 뭐별게 없다 이 말입니다. 별 일이 없다. 겉으로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겉으로는 뭐 큰일 났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속 마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예. 우리가 이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왜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돼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돼. 마음이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일에 대해서 뭐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좀 초연하게 되죠. 초연이란 게 뭐예요? 그냥 벗어나 있는 입장이요. 아까 뭐 동산을 놀리며 구경 갔다 하듯이 뭐 세상 모든 일이 뭐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냥 마음이. 예.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그게 이제 해탈이고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이 체험을 하면 그냥 제대로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뭐별 일이 없다. 그래서 삶과 죽음 문제도 사실 뭐 별로 뭐 생각이 없어요. 죽음 가면 뭐 별로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별 일이 없는 거지.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할 일은 다 하면서 삽니다. 할일다 하면서 사는데, 마음이 아무데도 뭐 그렇게 시달리거나, 뭐 집착하거나, 끄달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늘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당장 눈앞에서 해야 될 일은 또다 해요. 다 하고 살지. 다 하고 사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렇다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은 뭔가를 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게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해락하면 싫고 막안 하는 게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은 이 우리가 이렇게

분별에 집착해서 이 분별에서 풀려나 버리면은 뭘 해도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저절로 그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인생관이 있느냐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세상은 이런 거야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다. 싫어하는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 따져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 부처를 좋아하고 범부, 중생을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왜? 분별 세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분별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탐진치 뭐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삼독이라죠. 그게 뭐 나쁘다고 그러는데 탐내고 썩내고 하는 것도 분별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있으니까 좋은 걸 탐내지. 그다음에 썩낼 거는 되게 보면 이제 옳다 그러다 이런 데서 성을 내거든. 또는 이익이다 손해다 거기서 성을 많이 내지.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맞냐 틀렸냐 이게 다 분별이거든. 그 분별을 하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화를 나고 뭐 틀린 부당한 주장을 하면 화가 나고 그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 하지만은 치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결국 분별에 매여 있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분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은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있다고 무슨 마음이겠어요? 분별하는 마음. 번뇌는 분별하는 마음.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번뇌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을 하니까 이제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 맞냐 틀렸냐 이익이냐 손해냐 뭐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번뇌는 일어나는 겁니다. 예. 분별해서 벗어나면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 이 말도 뭐 말이 돼. 왜냐면 마음이다. 아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게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면 사실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내가 누구다 하는 생각도 없고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가 분별에서 벗어난 뭐 그런 질문을 또 하죠. 그럼 뭐 해탈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탈인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고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뭐 해야 될건다 해요. 다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무슨 그런 정해진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아, 깨달은 사람은
지가 깨달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 이런 주장.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 말대로 그것도 뭐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뭐가 딱 깨달은 사람이 삶이라는 게뭐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데 뭔 깨달은 사람이 삶이라는 게딱 정해진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6조 단경에 6조가 한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그리끼는 일이 없다. 이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은.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지. 뭐든지 다할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어디에 딱 정해진 모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그게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게 번뇌가 되질 않고 그게 매이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나쁜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건 아니고 또뭐 그런 또 분별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매이지 않는다. 어딘가에 매여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뭐 전에도 뭐 누가 인터뷰하자 해서 뭐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뭘 얻었느냐? 뭐 아무것도 얻은 건 모르겠고 그냥 괴로움 없이 산다. 괴로움이 없이 산다. 몸이 피곤할 수는 있어. 몸이 병이 나서 뭐 아플 수도 있지만은 마음은 뭐 괴로운 게 없다. 괴로움 없이 산다. 그 한마디는 할수 있고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해보면 그런 걸알 수가 그런 게 이제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도를 얻는다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분별하면은 당연히 이제 모습 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 모습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 식으로 그러니까 분별을 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날 수 있으면은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도를 얻는다는 건 이제 뭐 해탈한다, 깨닫는 이런 뜻이에요. 잠깐 사이에 뭐 즉시 말이지 즉시.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어떤 분별을 탁 벗어난 체험을 이제 우리가 뭐 해탈, 뭐 열반, 깨달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견성이라 하게 돼요. 이건 순간적인 일입니다. 순간적인 일.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점점 갈고 닦아서 성취해가는, 이루어가는 뭐 탑을 쌓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점수법이라 그러는데 점수법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수행 방식이긴 해도, 그게 뭔가를 노력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이제 점점점 이제 향상되는 거니까 그런 걸 점수법이라 하는데, 깨달음은 언제나 도노입니다, 도노. 즉각적으로 이렇게 탁 벗어나버리는 거지, 점점점 이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이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아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점점 뭐가 되겠지만은 이 분별을 벗어나는 데는 한순간에 딱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별 속에서는 뭐 높고 낮음이 있고 뭐 좋고 나쁜 게 있고 뭐 1, 2, 3, 4가 있으니까 점점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은 분별을 탁 벗어나버리면 즉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한 번에 막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적극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좀더 익숙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려면은 이제 그거는 뭐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는. 그 익숙해지는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분별이 무슨 뭐100% 있다가 뭐 90%가 되고 뭐 70%가 되고 뭐 50%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별을 하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법과 세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세간의 법과
세간의 이 모습 세계는 그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법화경이 그죠? 법은 언제나 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세간의 모습은 늘 세간의 모습으로서 흘러간다.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제 체험을 해보면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언젠가는 자기가 실제 실감할 날이 이제 오겠지만은 그 체험을 뭐 아직 그렇지 못해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 거울 비유를 보면은 쉽게 납득이 돼요. 거울이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은 거울 속에 거울 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서 텅 비게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야, 원래. 어? 원래 텅 비어 있는 거고 그텅빈 거기에 항상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거고. 텅 비어 있지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게 그런데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건 마음이 그러고 같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텅 비어 있다 해서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 공이라는 것은 원래 공인 거예요. 점점 분별을 없애가 가지고 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깨닫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거는. 그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하는 비유는 뭐 불교 경전에서 기실론 대승 기실론에서도 나오고 경전에서도 나오고 우리 선에서도 뭐 경전에 그런 비유가 나오니까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선에서는 뭐 오래된 옛날 거울에서 고경이라고 그래요. 고경 옛고자 써가지고 거울경자 왜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만약 어린애가 거울을 처음에 본 애는 거울 속에 뭐가 있는 줄알거 아니에요. 그걸 처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있는 줄 알고 이 그걸 속에 무슨 빵이 하나 보인다, 까자가 하나 보인다, 그럼 막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다가, 이게 아무리 잡아도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뒤로도 돌아가 보고 이래 보니까, 아, 이거 모양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 하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게 무슨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경험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이제 거울은 물론 비유적인 거지만은 깨달음은 뭐 그냥 단번에 탁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서 뭐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사이에 하는 것은 도노. 즉각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저절로 도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같은 경우도 도노 돈수란 말을 했거든. 즉각 깨닫고 즉각 수행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인 단계는 없다 그런 얘기를 거기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깨달음 자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즉각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즉시고마 아무 뭐가 없는 거지. 그게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이게. 뭐 언제 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말은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발심을 해서 법문을 듣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빨좀더 빠를 수도 있고 좀 어떤 사람도 늘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뭐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체험만 되면 되니까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난 체험입니다. 그 위에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기분이 뭐 달라지거나 어떤 느낌이 들거나 뭔가를 알겠다 하고 막 이렇게 통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깨달음은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절에 들어갈 때 불이문을 통과하듯이 딱 불이법 분별을 벗어나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유일한 깨달음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막 경계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깨달음의 본질은 불의, 예? 뭐 불의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중도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연기 이런 말 하듯이 이거는 딱 분별을 벗어나는 하나의 체험인 겁니다. 그걸 이제 체험해더라도 그런 건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가볍고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그냥 끝도 없고 어디까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공을 이제 느낌이 들면 자기가 이제 아 이걸 공이라는구나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좀더 어떤 그어더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어떤 활기랄까 이 자리에서 있으면은 막 좋고 아무 일이 없고 즐겁고 좋고 또 옛날에 버릇대로 생각 따라가면은 막 힘들고 싫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자기가 좋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꾸 여기에 더 이제 익숙하게 되죠. 예. 또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 자리라고 붙잡고 있던 게 이게 없어져요. 예. 공이란 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 분별 세계만 남아 있느냐? 분별 세계 자체가 공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때 밝혀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지. 뭐 아무리 분별해도 막 항상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늘 말하듯이 부처님은 중도실상 세계에서 산다 그러거든. 중도실상 세계가 이제 자기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시작이고,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잘 하다 보면은 중도 실상 세계가 현실이 되는, 그걸로서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 실상 세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도 또 뭐, 여기에 더 이제 힘을 얻어가고 더 익숙해져 가고 하는 거는 또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공부는. 하여튼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알수 없는 겁니다. 알수 없는 것이고 모르는데 이게 턱 드러나서 이런 현실이 이제 감이 오면은 몰랐던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새로운 눈을 얻는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가지고 법안 이런 말도 하고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서 법안을 이제 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요게 이렇게 한번 왔다야 됩니다.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 평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수행하는 거죠. 수행은 반드시 차례가 있습니다. 1, 2, 3, 4. 우리 불교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구차 재정이라 해서 9단계 선정을 말을 해요. 구는 9구자고 차제는 단계란 뜻이고 정은 선정이란 말이고 그게 이제 소승불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말안 합니다. 그냥 분별을 벗어나라 그러지. 소승불교에서는 구차재정에서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멸진정 해가지고 4, 8, 9 이래가지고 9개 선정 단계. 그러니까 선정 수행이라는 어떤 수행은 꼭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노력해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들이 차례차례 절차를 따라서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사윤회를 못 벗어난다.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그러니까 일이 없어져야 돼. 일이 없어져야 된다. 할 일이 없어져야 돼. 할 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면 내가 없고 세상이 없어요.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져요.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면은 나라고 할게 없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게 이제 분별 속에 있으면은 나는 누구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아상이 있는 거거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내가 누군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무아라 하기도 하고 막 아공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 없고. 뭐, 밖에 세상이라고 하려면 그런 게 없고, 아무 뭐가 없어. 아니,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네요. 그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라는 괴로움도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서 이제 성취되는 거지 바깥의 일이 아닙니다. 바깥에 우리 이 불교 경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잖아. 마음에 관한 얘기지 바깥의 대상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그런 바깥의 대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 경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는 건 마음의 문제지. 그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 바위가 하늘이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늘을 보고 있는 내가 그냥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마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제 일이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냥 일이 없어지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일 없이 하는 할일 없이 총림이라는 거뭐 옛날 선사들이 사는 그 절입니다. 평상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도 못하다. 그냥 편안하게 저기 뭐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뭐, 이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일이 없어야 된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건 아니다. 일이 없어지려면은 분별을 벗어나는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야 한번 생각을 벗어나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라는 이 적은 손도 없고 발도 없다. 용감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대를 제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가? 지금 그댄 어떤가? 사랑과 증오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그렇다면 곧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숲처럼 평온한 태도를 취해보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 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 달마도. 김류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성정신자는 깨끗한 신심을 이룬다는 것은 유신공룡하여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신심의 공룡 신심이 그냥 한번 이렇게 했으면 그 능력이 굉장히 이건 참 희한한 일이라 능신 믿을 수 있다 무엇을 믿을 수 있냐 그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열애의 본행 소입이라 부처님의 본행 부처님의 본래 행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의 본원 본래 원력도 있을 것이다 본원 본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시야 본사의 본래 근본 행이 뭐냐 도대체 근본 행이 부처님의 근본 행이 뭐냐 이와 같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근본 수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보살행이 바로 뭘로 가는 길이다 성불로 가는 길이다 한경 팔지보살 부동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수로이행이라고 육로난행이라 하거든. 육로 바다에 가는 길은 굉장히 수월한데 비유를 이렇게 해놓죠. 팔지보살쯤 되면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육지에서 배를 놓아줬는 배를 육지에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해온 큰 배 한 척을 100년을 밀어가지고 어째어째 가지고 육지에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그 배를 해운대 앞바다, 저기 용호도 앞바다에, 오륙도 앞바다에 띄었다. 100년을 밀어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렇게 힘이 들더니, 쉽게 말하면은 탐진치가 있을 때는 수행이 그렇게 힘이 들더만은 탐진치가 턱 끊어지고 바다 위에 배가 떡 뜨니까 한나절 가는데 100년 가는 것보다가 갑절로 멀리 가버리더라. 예? 가시 있는 마음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건 뭡니까? 유연심, 뭐, 조순심, 적정심, 조복심, 정멸심, 겸하심, 윤택심, 부동심, 이런 거, 불탁심,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년을 가본들 정사작반이라, 모래로 쪄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원효성님 그랬죠? 유지인의 소행은 정리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데 천년이 간다 하더라도 단지 사력일 뿐이라 모래 자갈일 뿐이지 익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은 믿는다 성취 제 바람이를 바람일다 행을 성취한다. 이것이 이제 바람일 행이 바로 보살행이죠. 예,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게 바람이고 또 신입 재성지라 훌륭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는다. 훌륭한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서 참회가 되고 잘 안 베풀어주는 사람은 저쪽에 세치기 잘해요. 그래서 참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진, 다라니, 인욕을 참을성이 있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히 쉼없이 정진을 하거든요. 용맹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자비롭게 돼서 조건 안 따지니까 부지런하니까 정진하는 사람은 첫째 예경을 잘합니다. 예의가 반듯합니다. 둘째 참회도 잘하고 셋째 남이 좋을 때 시기 질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의 동참을 합니다. 근청.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참선하다 산매가 오고 고요가 떡 찾아와서 저 정의 쌍수라 선정과 지혜가 같이 쑥 돋아오면은 개향, 정향, 해향이 돋아버리면 해탈로 내 이렇게 즐겁네 해탈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지고 여유롭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쨌든지 한경 하시면서 이제까지 참여해야 될 거 좀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믿고 내가 믿든지 싫든지 뭐 좋든지 간에 불성은 일리 평등해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에요. 제법 부동 그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늘 이렇게 하는 건 내 인생에 살아온 경로일 뿐이지 그것이 딱 올바른 기준은 정말 올바른 기준은 이게 한경이 어디 이렇게 보면 되는 무한포용 바다가 이 강물 저 강물 마다 하지 않는데 나는 바다가 아니고 또랑도 안 되고 세수대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 자,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구족함을 믿는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떤 생멸적으로 뭐 사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죠. 십지품 제일 아래 처음에 나올 때 근본적으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추려서 두 가지 두려움은 그겁니다. 육체적으로 병고에 괴로운 것이 인생의 누구에게나 공통 분모.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은 뭡니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돈이라. 예? 그러니까 돈에 경제적으로 좀 만족할 줄 알고 육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픈 거 수긍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조금 내게 여유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경제를 좀 해탈이 됐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세 끼 밥만 먹으면 됐고 뭐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고 스님들은 그걸 갖다 삼조 연하 칠척 포단이라 하거든. 석가래 세 개 밑에 칠척 포단 요 하나 입을 하나 깔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매일 부끄럽다니까. 신생장 불각이라 생장 깨뜨릴 수 없고 불법의 생장을 생장 불각의 불공 불법이라 불각의 불공 또 무너뜨려지지 않는 영원한 불공 중생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하고 부처님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불공 불법이라 이미테이션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겠어요. 명품 이미테이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렇게 이미테이션 도인들이 많은 거는 부처님이 워낙 명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신부사의 불법이라 부사에 한 불법을 불가사에 한 불법을 믿는다. 참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우리 사진을 찬탄해야 돼요. 신출생 무중변 불경계라 중간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죠? 중심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런 거는 본래 없다 이거. 허공이 어디까지가 중간이고 허공이 어디까지가 가냐 이 뭐 허공이 있기는 하나 이거지. 무변 허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변이 없어야 무변이 무변이라야 무변이라 할 수 있죠 진짜는 그죠? 중간도 어디가 허공의 콤파터 중심점 잡아봐라 어디가 허공이 중심점이 있겠냐 말이야. 예? 우리 마음이 그렇다. 예. 본심에 진심에 가면은 중변이 중도 저기 써놨지만 저 중도 저 못 읽어가지고 어떤 분 중하로 읽는다. 예. 저 꼬다짜 아닙니다. 길도짜입니다. 길도짜. 예? 저걸 쓰신 분은 통도사에서 아주 정직하게 사시던 금강산에 출가하셨던 해각 일홍 해각 스님이시에요. 우리나라 단청을 다 저분이 다 하셨거든. 그래서 단청을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기초 밑거림을 단청을 하다가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초를 갖다 거꾸로 칠 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꾸로 치면은 단청을 다 하는데 초를 이제 거꾸로 누가 한번 쳐쳤다 하잖아요. 거꾸로 한번 쳐버리면은 꼭 싹 다 지우고 다시. 그 정도로 정성 들이신 분이라. 그 저런 분들은 글을 저렇게 쓰고 중도로 가신 거라. 중도로 가셨다. 그 당신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귀한 거는 92세에 열반하셨나 4세에 열반하셨나 그때 통사에 다 기증해버리고 박물관에. 그 우리나라 단청은 거의 저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심이 깊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을 자금하면서 그죠? 법당을 자금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른들이 많죠. 자, 중간도 가장자리도 없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는다. 중변이 없는 것이 중도 하지 마라. 중도 아닌 게 중도 없는 것이 진짜 중도니라. 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지. 무노사 하지 마라. 무노사까지도 없는 것이 무노사다. 예? 예. 중생 하지 마라. 시명 중생이요. 비중생 시명 즉비중생 시명 중생 즉비 부처 시명 부처. 자, 열의 한량 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내지는 시인 성취 가라 가보를 성취함을 믿나니 그 요언지 이요언지 그 요언지 요점을 들어서 설명할 것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시인 일체 보살 행가 요점이 이겁니다. 그죠? 일체 보살 행가 내지는 어디에 일체 보살 행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예? 한이지 이거지 바람지 이면지 난선이 현연이 원행지 부등지 순회지 법은지까지 이 열 개 어째가지고 그 십지를 다 얘기하면서 1초 2초만 해버려 이 열 개 일체 보살 행이 단계 단계에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52단계까지 쫙 올라가서 발심지부터 올라가서 그죠? 부처님의 지지 안영따라 삼맥 삼벌이 묘각 등각까지 올라가서 이열의 지혜와 또 말하는 힘을 믿는 것이니라. 설법하는 힘. 이게 설한다는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우리는 음성교체라고 합니다. 음성으로서 가르침의 체를 근본을 삼는다. 음성교체. 사바는 뭘로 한다? 음성교체. 수준이 좀 올라가서 참선을 잘하고 이러면 그때는 음성교체가 아니고 빛으로 눈빛만 봐도 알고 그죠? 슥 이렇게 향기만 맡아도 서로 알 수 있는 예. 그 꼭 말로 하는 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말도 안 듣는 거는 축생 이하라요. 예. 예. 말로 할 때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말까지 안 듣는, 안 듣는다는 거는 아이고 말로 안 될 때는 뭘 하죠? 몽둥이로 그냥 해체리 그 경전에도 딱 써놨어요. 강강 난하 중생 빡세고 강하고 강하고 난하 교화하기 어렵고 아, 교도소에 가서 막 두드려 패고 해도 말 안 되는 그런 중생들은 세력으로 다스리라.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라. 예? 그리고 보더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법력으로 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자비로움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제도하라. 그런 사람들 법을 설해줘도 괜찮은데 그 뻑센 중생들은 돈 안 주면 공부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여기 같이 공부하러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돼요?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자비 대주고 회비 내주고 예?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되면 이제 보드리해지면 자기가 회비 내고 밥 사고 여기 역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힘이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설력, 힘이라고 하는 건 뭘 힘이라고 합니까? 힘은 재력이 됐든지 학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법력이 됐든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득 얻은 능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예? 힘이란 말 근력이 됐든지 근데 뭐 꿈속의 힘은 몽력은 빵점이요. 꿈속에는 뭐 금을 갖다가 한 추럭을 주었을 때도 한 개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 흠아 그걸 갖다가 망상이라 하잖아요. 망상. 꿈속에서 깨달으면 빵점이라 해. 눈을 떠라 이거지. 눈을 떠라. 그래서 견성 성품을 봐라. 어떤 걸 봅니까? 능견난사라. 부사이한 것을 능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부사이한 것을 보려면 무안입이 설신이로 보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갑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가만 강의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신났는 것 같네. 여러분도 재밌습니까?
1: 예.
0: 이런 거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경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깨구리 원맨쇼 하는 거 비슷하고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강의하기 좋아하는 데가 백담사하고 운문사 학인선생님들인데 운문사 학인선생님들 가면 별 얘기 안 하는데 까라라라 웃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들도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입이 삐죽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것들은 내가 가르칠 때는 잠만 자더만은 잠도 안 자고 웃기만 잘 웃고 앉아. 배신감을 느낀다 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계사에 가면 그 해나무, 해나무라고 있어요. 통사도 종각에 가면 해수창창이라고 시가 이제 낀 게 있는데 그런 걸 뭐 해수가 창창하다든지 해나무가 큰 나무가 큰 나무 한번 보면은 사람 같거든. 불보살 같거든. 근데 그런 나무를 범사 은행나무나 특히 해나무 같은 경우는 궁궐에나 심고 큰 절 아주 신령스러운 곳에 심는 나무인데 거기에 해나무꽃이 지금 이 더울 때 꽃이 피잖아요. 그게 연두색 비슷한 게 하얀 쪼쪼무리한 게 그게 연두색에다가 흰색에다가 그렇게 녹색으로 꽃이 그렇게 피는데 그걸 우문서 가면 그 지금 학장 선생님하고 절교에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그 해나무를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불국사 학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걸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조개사도 가면 해안하면 커다란 게 있어요. 예? 마당에. 그 옆에 조개사 가면 서울 조개사 하얀 소나무 백송 대웅전 앞에 그것도 있거든. 그 백송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인데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백송이 영조로부터 하사 받은 게 있거든. 그 백송 이런 것들은 아주 기물이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아야 돼. 사람보다 더 귀한 거거든. 세상에 그런데 그 해나무 꽃을 내주겠다고 둘이서 주워가지고 원래 졸업반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저 나무 꽃을 좋아하는데 우리 스님한테 보내야지 라면서 내한테 보내온 거라. 보내왔는데 둘 다 뭐 미국에 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이렇게 한국말 잘 못 쓰니까 영어로 잔뜩 써놨어. 그 영어로 이제 그 해나무 씨에 대해서 쭉 한 자리가 너무나 잘 소개를 보내고 한 사람은 간생보살님을 싹 걸어가려 보내왔는데 통도 기똥찬 거 이어온 거야. 통에 고무신 통에 딱 집어요. 흰 고무신 그 상자 있잖아요. 그 고무신을 야들이 마루 보냈노 싶고 딱 보니까 안에 보니까 그렇게 보낼 때 상자가 없으니 그게 알맞아 보였던가 봐. 백고무신 통 속에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저 보면서 이렇게 불법은 흘러가고 정신은 흘러가는 것 같다. 이제 밑에 이제 유전돼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미 꽃을 줄 정도의 사상이 됐다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해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라. 해나무 꽃을. 혹시 해나무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범어사도 지금 올라가면 두 그루가 있어요. 아주 멋지죠. 잘 생겼지. 운문사께 좀 더 크고 범어사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나 그 나무가 그 나무겠지만은 예, 깊이 자기하고 인생을 결부시켜서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궁궐에만 심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 그 특히 절에는 그쪽에 유실수 매실 정도는 심어도 괜찮지만 매실은 유실수가 아니거든. 저 매실밭에는 절에는 매실이라고 보다 매화나무를 심는 거지. 매화의 기상은 그 복숭아 사과 뭐 이런 나무 절에 안 심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절에 심어놓으면 정신이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래. 그 뭐 하나 따먹으려고 예? 이익을 노리고 그런 건 아주 별로 안 좋은 거라. 그 사람의 정원은 마당은 그 사람의 속뜰 마음의 뜰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정원 있잖아요. 그 사람 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그 사람의 속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 그래서 벼슬 자리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이러면 마당에 흰 꽃이나 심지 뭐 이렇게 모란 같은 거 심지 않잖아요. 흰 꽃이나 딱 심고 그 소나무 같은 거는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려고 그러면은 가일 달았다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집 장가 갔다가는 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처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래 대가 있거든. 좋기는 좋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은 길인데 그래 가지고는 소나무처럼 기둥이 될 수도 없고 대들보가 될 수 없다.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고 무슨 기둥 삼는 거 봤는가. 복숭나무 가지고 기둥 삼아볼까요 한번. 그거는 가일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그렇게 제목을 쓸 수 없어요. 하물며 잣나무도 마찬가지라. 네, 소나무 정도 기둥 쓸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자에도 보면 무용지 대용이라고 세속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어야 이 보살행 쪽으로 가는 게 한의지 여기도 나와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가면 어떠냐? 한의심이 도단하고 진짜 한의지에 가려면 어떠냐?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한의지 다 보고 전부 머리 싹 다 깎아야 돼. 여러분들 뭐 깎은 거는 다른 법이죠. 자, 한 자 더 합시다. 오늘은 11번까지만 합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부작신념이라 또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재불정법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 여시심심이라 이렇게 깊고 여시적정이라 여시정멸이며 이렇게 정멸하고 여시공하며 이렇게 공하고 여시무상 이렇게 모양이 없고 여시무언이라 이렇게 원이 없고 여시무념하며 이렇게 물들지 않고 여시 무량하며 이렇게 한량이 없고 여시 강결 이렇게 강대한데 그러나 이 그러나 예, 제 범부가 저 범부들은 심타사견이라 삿된 속임머리에 빠져가지고 무명부예하며 무명의 강명이 아니고 무강명이라 강명이 없는데 캄캄한 섣다를 검은 같은데 안목을 잃어버리고 지는 지찔러가지고 무명에 가려져가지고 예 업상이 되어버렸죠. 이 무명을 갖다 업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에 딱 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교만해진 사람은 애착이 되게 강합니다. 암만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그 여기 자세하게 써놔. 그거 나왔잖아요. 무명에 가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입 교만 고당이라. 교만하니까 아만 탱천이라 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늘을 찌르는 아만이 자기 가슴에 심장에 박해가 있다. 그거 잡으러 가야하면은 원행지거든. 그게 빠져야 무생법인이거든. 그러면 어떠냐? 바깥으로 안에서 계속 깊은 병이 있으니까 바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입 가래망이라. 가래라고 하는 건 제6 의식 분별이 그렇게 치열하거든. 눈에 띄는 대로 10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10이고 음식 먹고 아이고 맛도 되게 없다.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이래 한다고 음식점 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래 놓고 음식점 하냐고. 지 입에 안 맞으면 그냥 놔두면 되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이제 밥상 이렇게 할아버지 또 차례 들고 나면은 다 맛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알면은 근데 할아버지들한테 한 가지 반찬을 빠뜨려버리면 그날부터 맛없는 거 해가지고 뒤처지는 거라. 간장을 딱 갖다 놔야 돼. 예? 좀 섬섬하게 해놓고 간장 갖다 놓으면은 내 입에 맞게 찍어 자시면 다 맛있습니다. 그 요즘은 뭐 간장 다 빠지잖아요. 그죠? 옛날 밥상에는 간장하고 조금 저러면 고추장까지 이렇게 또 같이 올려야, 혹시 음식에 조금 반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너무 짜고 맵고 이래 하지 말고 약간 섬섬하게 하고 뭐만 올려놓으면 돼요? 간장을 다 올려놓으면 아유 잘 먹었다. 간장 안 올렸다. 또 뭐 내가 간 잘 맞춘 데가 다 맞추지 말고 그게 다 지혜로 사는 길이요. 가래 망주하야 그리고 행 청강조립이라 빽빽 밀림 정글같이 아첨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속이고 아첨에 아첨하는 거는 왜곡돼서 정직심이었거든. 그래서 불능자출이라 능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굽은 마음에 아이고 아첨하는 사람도 허리도 얼마나 굽혀있는지 몰라. 심녀 간질이라 자기 거 아끼고 남 질투하고 마음에 그죠? 마음은 감탄과 질투가 상응 불사라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아유 그래가지고 버리지를 못한다. 그거 딱 달라붙어가지고 상응 불사라. 그 요런 거하고는 상응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불상응.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초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게 불상응입니다. 불상응. 예?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똥개처럼 막 달라붙잖아요. 우리는 막 네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이제 한번 관찰력이 있어야 돼. 싸우는 사람 둘이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 남 말 끝까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가만있어 봐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나.

나한테 네 얘기하라. 예? 그리고 설사 끝까지 듣는다 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해야지. 딱 배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떠냐? 질투가 많으면은 태어나는 것마다 계급이 낮아. 비천해. 예? 거지쯤 돼. 거지쯤 되는 게 아니고 거지한테 또 밥비를 먹어. 참 창피해. 또 인물이 되게 못났어. 누구 깨구리 왕눈이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있어도 생풀품이라든지 재물이 늘 적재적소에 못 써가지고 부족해.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없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책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탐에 우치라. 성질머리 나쁘면 지혜라도 있든지 욕심도 많고 성질도 많고 탐진치 어리석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리석은 일 하는 사람이 일식에 놓으면 일이 두불일, 세불일. 모생인 사람 앞장세워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적집 재어봐야 온갖 업이란 업은 다 지어. 그러니까 일야 정장이라. 밤낮 없이 짓네. 밤에는 도박하고 낮에는 엉뚱한 짓 하고, 예? 공부를 그래라. 아이고. 이 분한 풍으로 분노심이 되면 한이 되지. 분한 분에 강첨 교회 질간, 예? 무참 무게, 혼란, 뭐야, 혼침 산란 도급, 해태, 방일, 신념, 부정지, 뭐, 요런 것들이 전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그 오이백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나눠드렸어요. 백법 도예를. 그거 자세하게 보면 돼.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뭐, 다른 거를 유심하게 봐야 되지만, 믿을 신자 딱 보면 돼. 믿음이라고 뭐냐? 믿음은 공덕을, 남을 이익시켜주는 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다고 한다. 막연한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어때요? 오늘 그쪽에 복덕신 보살님이 떡 맛있는 거 하셨잖아. 호박떡. 예? 그거 먹어야 될 건데. 그런 공덕, 그런 공덕을 자꾸 지어야 돼. 예, 분심이 나중에 지나치면 참 분한 마음이 있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뭐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래 묵었던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움을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걸 한이라 그래요. 거기도 글을 그렇게 다 써놨어. 눈앞에 역경계, 내 마음에 안 드는 경계가 올라오면 확 끌어올라고 이걸 분이라 그래.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리학을, 이게 현상 심리도 있지만, 그거 현상 심리가 끝나고 불교 공부 환경을 보려면 심청 심리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심청 심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아만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대목. 그 심청 심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다, 무공용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대.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유식이나 하안경 공부 야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신분석을 이만큼 갈 때까지 가는 건 없거든. 그걸 제일 잘해놓은 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그런 걸 안 보고는 그냥 해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찢어진다. 아까 전 게 아니고 뭐지. 그 머큐름 바르는 거 비슷한 거. 자. 아까 전기 옥도 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치 심식하라. 마음에 불을 붙여서 치연 불식이라. 불꽃이 꺼지질 않아. 범소 작업이 모든 업을 짓는 것이 개전도 상응이라. 원리 전도 몽상이 아니고 개전도 몽상이라. 개자 무슨 개자인지 모르겠다만은 모두 다 전도 몽상하고 딱 들어붙어 있다.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불상응하느냐 보세요. 미상응 어디 가서 이제 상응하느냐 불 진심하고 바깥에 경계하고 어디서부터 상응하지 않느냐 팔찌보살부터 이제 상응하지 않아요. 팔찌보살부터는 이름 알아가 부동지가 그건 가지도 못해. 용류 유류 무명류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용류, 유해를 갖다 욕이라 그래, 사실. 그거 똑같은 말이야. 용류나 유나. 무명류, 견류, 12연기가 있는데, 상속, 기심, 의식, 종자야.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상계의 밭에 다시 고통을 내나니 이른바. 12연기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쭉 하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른바 오늘 그냥 이렇게 들으면 놓으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해도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설명해도 못할 부분이 지금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불교의 모든 대장경의 핵심이에요. 12연기. 예? 사성제 12연기가, 사성제 12연기가,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아니고, 1년 내도 요것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 여기에 한번 읽고 마는 글이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많이 파악하거나 수박 딱 먹으면 이거 항토 받친지 모래 받친지 안다니까. 딱 사과가 이런 나무에 달려가 있는데, 아, 저거 따라 저게 맛있겠다. 금방 알아버린다니까. 요것만 봤는데도 이 그릇만 봐도 딱 이렇게 뭐 음식을 담을지 다 알아져버려요. 예. 그 원리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타심통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안이 열려요, 해안이. 상계란 받쳐 다시 고통의 삭을 내라니, 이른바 이런가 물질이 저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가 물질이, 이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그 서울 가가지고 맨날 63빌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라고 63빌딩 봤단다. 뭘 그 봤지. 그럼 63빌딩 아는가? 문수선에 와서 하안경 계속 앉아서 들었지. 그런데 하안경 아는가? 비슷한. 예? 중국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집 저 북경간 간판 계속 봤는데 짜장면 먹어봤는가? 그렇게 이게 하나 들어가서 메뉴 하나하나에 이 짜장 맛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 짬뽕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하고, 여름 짬뽕은 어떻게, 겨울 짬뽕은 어떻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때 음식을 먹겠다는 뭐 해야 되겠냐, 유산소를 뭐 해야 되겠냐, 탕수육을 같이 뭐 해야 되겠냐,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여섯 군데의 기관을 내고 그 속에서 대하여 접촉함을 내며, 이 촉, 요게 바로 이게 제 암안이거든. 그다 접촉함을 받아들이면 요게 수, 요게 바로 분별의식이거든요. 요 상속상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거는 분별지 상응념이라고 그러고, 밑에 거는 부단 상응념이라고 그래요. 그 받아들임으로써 사랑을 내고, 사랑이 자라서 취함을 내고, 요게 이제 집치상이라고 하거든. 집치상이라고 그러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상온이라고 그러거든, 상온. 취함이 늘어서 유를 내고, 또 상온, 뭐 또 유를 요걸 행온이라고 그러거든, 행온. 왜 식수상 행식 들어보긴 했죠? 색적 식은 공적 식적 수상 행식 역부 여시 하잖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한다, 그죠? 그래서 자세히, 여기 자세히 다 써놓은 거예요. 오원과 12연기와. 그걸 알고 이렇게 딱 글을 보면은, 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네.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누가 바둑을 뜨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진지도 모르잖아, 지금. 예? 죽어봐야 맛을 알지.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무조건 경전을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안달이 하지 마시고. 슬프고 괴롭고 시끄러움을 내나니, 요거는 이제 갑오예요, 갑오. 그리고 요걸 갖다 우리는 세권이라 그래죠. 세권. 식원, 수원, 상원, 행원, 세권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갑오. 생로, 병사 하잖아요. 생사가 바로 세권이에요. 이래여 중생이 고통 속에서 생작하니와, 이런 속이 모두 공하여 나와 내 것을 이해했으면, 나와 내 것을,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교만, 아집, 아예, 아치, 아만이 요게 나와 내 것이래, 똥꼬집이라. 요게 이제 대빵이 돼가지고 나머지 걸 쭉 해거든. 그게 없어지면은, 나와 내 것이 안쪽에 아만이 사라지면 무생법인이 되면은 아르마리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초목이나 돌과 산과 같으며, 안쪽에 내가 쏙 돌아버려. 재범무와 재행무상, 예? 일체 계고가 싹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영상도 다 일체 유의법 염호환포형인 줄 알았던 데, 뭐가 중요한 거야? 아만이 빠져야 된대, 교만이. 예? 그래,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끈지어 필경까지 안락한 곳에 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안락한 곳에? 안락지초, 이 안락동에 왜 두노, 이게. 그러므로 큰 자비와 강명과 지혜를 낸다고 하느니라.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한 10분쯤 다시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조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0: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마이진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시다 보니까
4: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5: 하지 마요. 하지 마요.
3: 쾌둥아. 와.
6: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5: 안녕.
6: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7: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3: 아, 얘 빼요. 재미없는 거.
7: 개성과 매력이
3: 아,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주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8: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빛에 의해서 그냥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치면서 불교팀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장사 청정수월두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미타홍덕기도 올리는 불교TV 부따의 회원들과 미타기도 동참제자

부채 서울동작구에 서진호 부채 경기도 용인시에 서찬호 이지에 서정아 부채 강원도 화천군에

그리고 조혜영 이도임 조승호 박은영 조윤서 조윤술 조서연 이현재 이율록 보채 울산 남구에 한찬 한영은 한해솔 보채 경기도 구리시 황승영 김맹순 보채 가족 건강과령 경기도 부천시 김재윤 보채 제주 제주

서울로 원구의 김효은, 김다준, 부채 대구 수성구의 한태용, 한도연, 부채 조은, 이년발은 충남 예산군의 김영환, 부채 가족

전부지 경북 포항시에 김영호, 김혜혁, 김영구, 김여성, 김도연, 부채, 대전, 동구에 김정명, 양승남, 양승근, 양승철, 박기야, 흥민선,

것이 장석원, 우승현, 박희용, 장유정, 무채, 우창재, 영가, 경기도, 포천시,

전불 독경 공덕으로 서방정토국 낙세계에 태어나 하미타 부처님을 직접 뵙고 모든 부처님께 감로수 뿌려주시

지금 지극정성 미타공덕기도 동참발언제자와 불교TV 부따의 회원가족들

마음속에 구하는 일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부처님 품 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제7회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

길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

0: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첫 방송 나갔는데 방송들 보셨나요?
1: 저는 봤습니다.
0: 보셨고 지영쌤은
2: 안 본 걸로 하죠. 이 시점쯤 되면
1: 당황했어요.
2: 아니요, 이 시점쯤 눈으로 되면
1: 눈으로 말씀하세요.
2: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봤을
0: 봤지?
2: 거예요.
0: 네.
2: 아니, 너무 나가 진지하게 거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0: 진지하게 좀 하지 마세요.
1: 근데 그 애로사항이
0: 그렇죠. 애로사항이 좋습니다.
1: 그 와이보 씨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부르기가 좀 힘들어. 입에 안 붙어요.
0: 그래요, 맞아요.
1: 이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2: 네. 아니, 저도 그거 지난 방송 때부터 계속 힘들어가지고 아야 아마 방송에서 안 나갔을 거예요. 네. 막 아야 막 그랬거든. 정신 좀 차려봐야.
1: 예, 예를 들면 이제 선재야라고 한다든가
2: 그렇죠. 아니,
1: 반야야라고 한다든가
2: 그렇죠.
1: 뭐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지.
0: 아니 우리가 그러면 AI한테 우리 와이버드한테 이름을 네. 붙여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 같은데?
2: 그렇죠.
1: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0: 저도
2: 네. 똘똘이 어때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틀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마하반야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반야라는 이름으로 우리 와이버드한테 그렇죠.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편하게 반야야 네네네. 이렇게 해서 불러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 너의 사명감은 지혜를 뽑아내는 일이다.
0: 그렇지.
2: 그렇죠. 네. 네.
1: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2: 아주 좋습니다.
0: 본인 생각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럼요.
1: 네.
0: 우리는 결국에는 반야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반야로 바꾸는 거 마음에 드나?
1: 어떻게 생각해?
0: 너는 어떻게 생각해?
3: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야로 스님들과 함께 인간을 탐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0: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본 적은 아니죠.
1: 아니, 첫 번째 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로 그 목욕 바구니 용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동네에서 하시던 분인데 문을 닫았거나 뭐 그래서 그 해야 되는 거 자기 루틴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2: 아 근데 옛날에는 저런 사람들 꽤 있었는데요. 네.
0: 많죠.
2: 나는 그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그 계곡 가갖고 물 담그고 하는 그게 익숙해요, 사실은. 이제 출가하고 안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아, 요즘 시점으로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야,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약간 이 생각은 들긴 하네요.
0: 그러게요. 근데 저기 저렇게 하면 누가 옆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이, 그걸 그러게요.
0: 아니 그 두 번째 영상에서도 이렇게 동전을 주워 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찍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1: 네네. 그렇죠.
0: 그러면 못 하게끔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러니까 상대하기는 버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휴대폰을 찍는데 근데 아까 전에 우산을 쓰고 하더라고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시선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2: 해가 뜨거워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
0: 아.
1: 네. 네.
2: 생각보다 거기에서 그치. 그러고 있으면은 일단 근데 의도가 일단 다분히 있는 상태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1: 아무튼 둘 다 진짜 그 뻔뻔한 거는 확실합니다.
0: 아니 진짜 이거는 조금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민폐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3: 이 영상의 댓글에는 역대급 빌런, 민폐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빌런은 영화나 소설 속 악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체의 규칙을 무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당이 영화 속에만 있었다면 지금은 뉴스를 열어도 댓글을 봐도 SNS를 봐도 또 빌런이다 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지하철에서, 도로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빌런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금은 빌런의 시대일까요?
2: 사례를 조금 더 봐야 무엇을 판단을 하든지.
0: 그러게.
2: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이제 빌런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것 같기는 해요.
0: 만약에 우리에게 더 보여줄 영상 있어?
3: 심지어 빌런 커플도 있습니다.
2: 전생연분이지 그러면.

0: 지하철 안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여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민폐일까요?
1: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민폐죠.
2: 그리고 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은 그때부터 민폐가 되지 않나?
3: 책임을 져도 민폐는 민폐죠.
2: 하긴 또 뭐 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해버리면
3: 얼마면 돼 막 이렇게 질른다고 한다
2: 해서 내가 돈 물어낼게 막 이렇게
3: 벌금 낼게 얼마야라고 한다고 해서 민폐가 아닌 건 아니죠.
1: 아니 조금 세밀한 부분인데 두 사람이 자리를 다소곳하게 앉아서 손을 잡는다든가 팔짱 끼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리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시각적으로 뛰잖아요.
3: 그렇죠.
1: 예, 그것도 기준이 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일단 근데 안전수칙이 어긋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2: 지하철에도 벨트를 안 하? 야, 지하철
3: 벨트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좌우로 요동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남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디 잡고 있을 뭐도 없고 나서는 사람은 다리 위에 앉아 있으면은 덜컹 갈 때 옆으로 이제 그러니까

0: 우리는 저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것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컨대 조금 애정행각을 해도.
2: 그렇죠. 애정행각. 그게 네, 문제야.
0: 그것이 이제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끼칠 정도냐. 방금 같은 경우는 발이 걸쳐지면서 그 옆좌석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민폐죠. 앉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민폐죠. 근데 이제 그냥 만약 다리가 안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애매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행동이 보기 싫을 정도의 뭔가 그 감정적인 상태를 유발하느냐 이것도 하나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불편함을 주느냐 요거 두 가지가 사실 민폐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대부분 가장 많이 또 싸움이 나는 게 주차 공간이잖아요.
2: 네.
1: 네, 진짜. 그래서 주차 공간 이렇게 빌런 해가지고 참교육했다라고 영상이 많이
2: 네, 그 그런
1: 사진도
2: 거,
1: 많이 예. 나오고
0: 실제로 우리 사는 거시기 정회사
1: 맞아요.
0: 거기 주차장에서도 예, 실제로 제대로 주차를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1: 그리고 저희 들어오는 입구 보셨겠지만 네네. 거기에 이렇게 막고 축구하러 가시거든. 진짜
2: 맞아요,
1: 그러면
2: 맞아요.
1: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축구하시다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2: 네.
1: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니까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면 급하다 보면 이게 이뚤어진 공간을 모르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지금 차를 빼주셔야 됩니다 하면은 급하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하면은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거를
0: 걸어오는 거지.
1: 걸어오는 거죠. 걸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내가 잘못했는데 어쩔 거야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해서 예. 이게 싫어한데 많이 당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걸어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나를 걸어오시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던 불자님께서 어떻게 걸어올 수가 있냐 빨리 와서 아니 저보다 더 화가 나서 그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부살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0: 진짜 그러다가 스님 나 말리지 마시오 나 저지르고 지옥 갈라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2: 그걸 또 그렇게까지
1: 아니 근데 실제로 주차장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도 많이 나고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 그렇군요.
3: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1: 뭐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0: 제 생각에는 일단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니까 편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귀찮은 거 하기 싫은 욕구 막 이런 것들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되니까 사실 그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당장 내가 그 이제 피해를 준다 이거보다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축구하러 가고 잡다. 이게 먼저 이제 앞서는 거죠.
1: 좀 전에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것도
0: 그렇지. 아, 나 더워 죽겠다.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1: 너무 힘드니까.
0: 너무 힘들잖아요.
2: 네.
0: 뭐 요즘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올해 일어난 건지 작년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날씨 생각해 보면 더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 내려가가지고 이제 막 아 나 지금 피해준다 이 생각보다 나 지금 너무 지금
1: 열을 힘들어. 시켜야 돼
0: 열을 시켜야 돼 아, 한 열 시키는 김에 때도 한번 벗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1: 그렇죠 네.
0: 라는 거죠 그게 옳다는 아니지만
2: 그러니까 이 이성과 욕망의 균형이 안 돼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예. 또 하나 이제 사람들 요즘에 보면 부끄러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앞서버리면
1: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 부끄럽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인지작용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0: 결국 주변 환경이나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끄러움을 요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느낄 만한 환경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컨대 머리로는 알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찍힐 수 있다.
2: 네.
0: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와중에는 찍힌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2: 인지력이 부족한 건가요?
0: 인지적인 게 부족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면 얻는 과정이 되게 빨라져 있고, 그걸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이제 제가 이제 살았던 이야기를 해보면 또 우리 스님이나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실제로 제

0: 친척들 아직도 그 제가 전라남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권역에서 아직까지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 전라남도 사람이지만은 저기 서울에 가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1: 네.
0: 요즘에 제 나이 또래 친척들 보면은 근데 아직도 그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살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
1: 네.
0: 이런 사시는 분들 꽤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그 주변에 있던 형들도 어차피 광주에서 계속 살아.
1: 네.
0: 수십 년 동안 알던 사이고 한 다리 건너서 누구 친구의 형. 이게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뭔 행동을 하면 주변에서 견제가 들어와요. 너 이놈 새끼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아이 막그 네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뭐라고 막 하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에 이제 아이들 숫자도 적고 이제 동네 친구의 형, 동네 친구의 동생 막 이런 관계가 이제 협소해지다 보니까 훨씬 개인화된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제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1: 참교육이 필요하죠.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촬영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몰래 촬영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찍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너 찍고 있습니다 하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씨, 저기 이상한 놈 있네 하고 찍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건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2: 그럼 스님들은 살면서 직접 겪은 빌런이 있으셨습니까?
0: 일단 제가 기억나는 행위사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법당에서 이제 춤추면서 막그 이제 약간 그 정신이 안 좋으셨던 보살님이셨던 것 같은데 법당에서 막 춤추면서 막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1: 춤을 추셨어요?
0: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 스님이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열이 받으셨고 날라차기를 하셨다고. 그것도 있고 실제로 우린 가면 생각을 해보면 아, 안 끝나.
1: 상상이 가지?
0: 그 범종각 있잖아요.
1: 범종각,
0: 범종각도 보면은 범종체를 우리가 묶어놓잖아요. 묶지 않았을 때 범종을 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묶은 거거든요, 그거를. 아, 그 치면 안 되거든요.
1: 저둥 소리가 사중에 울리니까
3: 일이 생긴 거라고
1: 사실
3: 생각하세요.
1: 그
0: 그쵸.
1: 알림이죠.
0: 그리고 이제 그걸 묶어놓으니까 이제 또 예전에 그 행의사 있을 때인데 그때도 운판을 누가 때려가지고 그 운판 때리면 그불난 거라고 이제 신호를
1: 맞아요.
0: 했었거든요.
1: 화재 시에 알리는.
0: 예, 그거 아침에 안 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누가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달려나간 적도 있고, 아마 스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장도 있지만은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송광사도 있을 거예요.
3: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빌런 스님들이 많네.
0: 많다니까요. 아니, 스님들만이 아니고, 일단.
3: 일반인들 다 똑같은
0: 아직
3: 거니까.
0: 엄청 많다니까요. 그냥 민폐를 끼쳤다.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했다. 이거는 신도 스님 건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존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질문의 범주가 그거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민폐를 끼치는 행위,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빌런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3: 그렇죠.
0: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도 빌런이죠.
3: 누군가요?
0: 이 반야의 야도 인자 말하자면 이 반야의 아이도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3: 그렇지, 곤란한 질문.
0: 이상한 질문은 아니죠. 근데 곤란하게 머리를 싸매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나한테는 빌런이죠.
1: 아,
3: 그러네.
1: 그렇군요.
2: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1: 선지식이네요.
2: 불편한 질문은 빌런이 던지지만 성장을 위한 질문은 스승도 던집니다.
3: 아유, 진짜.
0: 그걸 왜 네가 판단해? 건방지게.
3: 그렇지. 스승님도 또잘안 하시는 건데.
0: 감히.
3: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워낙 특이한 경우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있어?
2: 잠시만요. 관련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응답자의 80.6%가 우리 회사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힌 유형은 갑질 막말형, 그 다음은 월급 루팡형, 내로남불형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빌런들은 자신이 빌런이라고 생각할까요?
3: 못하지.
2: 응답자의 59.9%는 본인은 자신의 비매너 행동을 인지

0: 지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1: 반면
0: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1: 그러네. 참 사람이 참 신기해요.
2: 네. 네.
1: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꼭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 네. 맞아요.
3: 근데 이것도 나는 왜 인지는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1: 당연하다.
3: 왜냐면은 그 아까 환경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네. 또 해인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해인사에서 공부를 할 적에 그때 해인사가 약간 군기가 엄격해요.
2: 네.
3: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분기바닥 역할을 누군가가 하게 돼요. 규율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거에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군기만능 역할을 하게 됐어요.
2: 네.
3: 그래서 이제 자꾸 남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가 네.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 해버려요.
2: 맞아요.
3: 그게 이제 한 3, 4학년쯤 돼가지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 말투가 변했다라는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도 내가 갑질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갑질과 막말이었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게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 아는 사람이 12.몇%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간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아는 거지. 그거를 아 본인 스스로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또 하나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접 뽑은 출근길 스트레스 유발 대중교통 빌런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1: 대중교통 빌런이군요.
0: 스님들께서 직접 맞춰보시죠.
2: 지영 스님하고 저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니까
3: 그렇죠. 지하철을 네,
2: 많이 할 것 같은데요.
3: 안방 마냥 드러눕는
2: 만취 빌런.
3: 음식물을 섭취하는 테이크아웃 빌런.
1: 1위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2: 뭘까? 임산부석에 앉는
3: 아니에요.
2: 사람인가?
3: 그거는 아닐 거예요.
2: 노약자석인가?
1: 뭐지? 아 밀어내기?
2: 아 저게 아, 저게 사실은 아, 제일 힘들어요.
1: 뒤에서 이렇게 그냥 미는 거.
3: 아니 그
2: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3: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아. 뒤에서 미는 게 아니고
1: 그래요?
2: 특히 이제 그 1호선,
3: 네. 지옥철,
2: 9호선, 아. 4호선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는 라인에서는 그 진짜 그 저기 자리가 한 자리 나면 네. 그게 관심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도 막 비집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1: 예, 가방 던지는 거 막 그런 건가? 가방 던지는
3: 아니 근데 제가 그 지하철을 어찌됐든 간에 정의사에 있으면서 3년 넘게 이렇게 계속 탔잖아요.
2: 네.
3: 그 가운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그 출근길이나 이제 퇴근하는 그 시간대에 겹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막 이렇게 꽁겨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물론 이제 내가 쿠션감이 있긴 하지만 밀면은 조금 들어가지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압축이 될 대로 했거든요. 이 정도면 진공포장인지.
2: 진공포장.
3: 응.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거의 그 럭비 선수 맹키로 그냥 저 앞에서부터 막 밀고 있어요. 사실 일이 딱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지 하다가 나오는 순간 아 맞아라고 딱 했잖아요. 이건 사실 출근이나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3: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거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좀 몇 초가 편해지려고 조금 수십 명의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행동이 대부분 큰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 그렇지.
0: 하지만 작은 무례가 반복되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망치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빌런은 현대사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26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1: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2: 있었죠.
1: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3: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1: 그렇죠.
3: 해요.
2: 일상에 해당되는 그런 그 빌런들은 육군비구, 그렇죠.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육군비구 이야기

0: 얘기가 많을 것이고 진짜 악당처럼 막 승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캐릭터는 데바다타이지 않을까 싶은데
1: 앙굴리마라도 있고
0: 예, 혹시 아시는 부분들 있을까요?
2: 계율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계율이 제정되는 이유가 사실 불교가 이제 처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나서 네. 지금부터 이거는 불교야 계율은 이게 있어 가르침인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계율은 어떤 것들이냐 살다 보니까 어떤 놈이 문제를 일으켰어.
1: 맞아요. 네.
2: 그러면 이거 하지 마 계율 하나 이거 하지 마 계율 이 네. 이거 하지 마 계율 3 그러면 그 숫자만큼의 빌런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비구계가 255개예요. 그럼 최소 255명의 빌런이 부처님 제세 시에 존재했다. 최소 남자 최소.
1: 그렇지.
2: 남자 수행자로만 그거 이야기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우리 오신체 이야기 또 이제 우리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 그게 있잖아요. 부처님 수행자 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마늘밭에 가가지고 마늘밭을 서리해가지고 다 따라 먹은 거. 그런 게 이제 마늘밭 주인이 부처님 와갖고 부처님 당신 제자가 이랬는데 이게 맞소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 먹지 마 이제 앞으로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제정이 되잖아요.
1: 맞아요.
2: 그럼 그때 당시 마늘밭에 가갖고 먹은 그 수행자들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빌런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폐 끼치는 정도의 빌런.
0: 그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육군 비구 한 여섯 명의 그 비구들은 뭐 예를 들면은 신도 집에 법문을 하러 갔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하필이면은 여성 신도가 혼자 사는 집이었던 거죠. 그러면 남들이 봤으면은 저기 해가 지고 여성 신도 혼자 사는 집에서 가유타이 비구 스님이 나오네 무슨 썸씽 있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해서 승가의 위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부처님께 들어오고 나면은 해가 진 뒤에는 법문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생겼죠.
1: 저는 웃겼던 게 하나가 이렇게 생리 현상에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더우니까
0: 얘기하실 겁니까?
1: 뭐 해도 되지 않나요?
0: 네.
1: 약간 그러니까 이게 밑에 좌선을 하게 되면 그늘 그런 데서 좌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밑에 있으면 이제 야생 동물이 너무 많고 위험하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셨나 봐요.
0: 네.
1: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내려가긴 귀찮고 거기서 이제 볼일을 봤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제가 신도가 맞은 거죠.
2: 근데 그 정도면 지나가는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냥 몰랐던 거지.
0: 있는지. 아니 모를 수 있죠.
1: 있는지
2: 얼마나 높이 올라갔길래.
1: 아니 그냥 이 적당선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가다 보면은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이게 모를 수 있어요.
2: 아니요 나가 봤을 땐 노린 거예요.
1: 아 이렇게
2: 뒤에서 노렸다고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여러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고 갔을 것인데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이
1: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러이러 하니까는 올라가서 있지 마라. 되도록이면
0: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라.
1: 네. 그치. 전 그런 것도 있고
2: 나무 위에서 남의 머리에 싸지 말아라.
1: 그렇죠. 맞아.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생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뭐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2600년 전에. 네.
0: 방금 또 일상에서의 작은 빌런도 있지만은 불교 좀 더 진짜 악인으로 봤을 때는 데바다타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부처님 사촌 동생.
1: 네.
2: 그렇죠.
0: 아난존자 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샤카족이니까 그 선민 의식이 강해가지고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을 되게 존중하고 신격화했다면은 자기는 같은 신분이고 같은 종족이니까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전도 6만 권 정도 읽어서 경전은 경문에도 되게 해박했다고 해요. 코끼리 수레로 다 씻지 못했을 정도로 대바다타는 많이 읽었다. 그리고 또 신통력이 너무 탐나가지고 신통력 알려달려고. 목련존자랑한테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신족통을 비롯한 신통력을 다 갖추고 나중에 자기가 무리를 이끌겠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리부존자와 목련존자도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영도권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너처럼 침을 먹은 자에게 줄 쏘냐라고 했더니 침을 먹은 게 이제 그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태자가 태어났을 때 그 태자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에 신통력을 써서 아이로 변해서 그 아자타사투 대왕이랑 놀다가 아자타사투 왕자가 뱉은 침을 삼켰다.

0: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뭐 이렇게 했던. 그런데 결국에는 부처님은 너무 시기 질투해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대바타타가 있죠.
1: 그렇죠. 승단 나누려 하고
0: 그게
1: 심지어
0: 제일
1: 해치려고
0: 큰
1: 했으니까.
0: 오역죄를 범한 악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2: 그렇다면 대바다따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빌런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0: 일단 데바다타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게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이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3: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상이 강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0: 같아요.
3: 같아요. 네, 나에 대한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의 위주의 생각을 더 표현하게 되고 나는 이만큼 뛰어나니까 너는 나를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약간 이런 관념이 강해졌다. 요즘 신말로는 뭐 나르시시즘이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발현이 되긴 한다.
1: 하나 공통점이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좀 전에도 계속 다 봤지만 내 입장만 생각하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들이 좀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저 반야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 그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모를까? 그 빌런들의 심리를 좀 알고 싶은데 말해줄 수 있어?
2: 인간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악한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덥다. 내가 불편하다. 내가 급하다. 이런 나의 감각은 아주 선명하게 느끼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은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놓치게 됩니다.
1: 그러네. 일리가 있네요.
0: 아니, 우리가 보통 그 욕은 아니지만 표현 중에 나쁜 놈 얘기하잖아요. 그 나쁜 놈의 나뿐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3: 그래요?
0: 그래서,
1: 나뿐이다.
0: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뿐인 놈, 저 사람의 한 행동은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이다.
1: 이거 말 되네요.
0: 라고 하니까 뭐,
1: 그러면 딱 자기 중심성이네.
0: 그렇죠.
3: 그러네요. 아까 이야기한 제가 말한 아상도 여기 같은
0: 그렇죠.
3: 결이죠.
0: 그렇죠.
3: 그걸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기 중심성의 강화일 수도 있겠죠.
1: 그러네.
3: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늘 주의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같은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나는 네 심정 이해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날 이해하는구나 했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네가 뭘 알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도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의 뇌, 또 인간의 뇌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한 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1: 그럼 만약 두 번째는 뭐야?
2: 두 번째는 공감의 피로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욕구가 강해지는 순간 뇌는 타인의 감정보다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행동이 큰 불편이 될수 있습니다.
3: 이거 또한 저는 충분한 이해할 만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강원에 있을 때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나는 늘 화합해야 돼. 나는 늘저 대중들하고 잘 지내야 돼라고 이제 하는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든

0: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오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1: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아, 대중생활 힘들 수 있어요.
0: 이제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이제.
1: 그렇게까지?
2: 그건 저는 공감해요.
1: 아, 그래요?
2: 주지사 입장에서.
0: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나, 관세음보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요만큼 했으면 됐다. 그냥 나 또 몰랐나, 이제. 뭔 일 터지든 말든. 네. 사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빌런의 과정에서 나오는 나 하나쯤이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아, 요만큼이면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나 뿔난다. 이런 느낌으로 내, 나를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놓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1: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0: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공감의 피로를 느끼는 그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다.
1: 불가피하다.
0: 불가피하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이니까 당연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것 같아요.
1: 저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근이란 말 하잖아요. 선근. 네. 그리고 끈기? 아, 근기?
2: 근기.
1: 근기가 끈기에서 나온 말인데 버티는 힘. 그러니까 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근기가 있어야 예, 그게 선근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야 뭐 부처님을 공부를 하든 말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예.
3: 마지막 이유는 피해의 비가시성입니다.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집니다.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빠른 이동. 하지만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내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2: 공감이 되는 부분이 같아요.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네. 빠른 이동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0: 나는 실제로 이거 겪은 적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0: 지하철 타고 가면서 뭔가 내가 덩치가 크잖아요. 이거 이제 지하철도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제 타성이 이제 젖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이면은 괜찮구나, 요만큼이면 괜찮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하다 보면 입구 쪽에 서 있는 게 불편하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걸 인지를 해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아,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구 쪽에 서가지고 기대 갖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고사님이 스님, 그 입구 쪽에 서 있으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 어떤 거사님은 이야기 하는데, 그때 이제 나도 아차 싶은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이 행위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맞아. 이, 그 몸땡이를 가지고 입구를 가리고 있으면, 물론 이제 나는 이제 세로로 해서 이제 그 입구,
2: 얇게.
0: 그 벽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었지만, 앞에 더 큰 공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나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 되게 그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그때. 아,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좀 편해지려고. 그 조금 그거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편해지려고 내가 순간 그걸 좀 놓쳤구나. 하고 하면서 막 그 거사님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일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남들 듣는 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하고
1: 그러면서도
0: 그러면서도 되게 창피한 감정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를 크게 했다. 그러면서 거사님한테 아, 이제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거는 분명히 실수한 것 같다. 내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절대 입구에 안 쓰려고 했거든요.
2: 아, 그럼 훌륭한 스님이시지 그 정도면.
0: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도 이 부분을 확실히 느낀 거죠. 내가 그만큼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직감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2: 그렇지.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로 막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이제 옳냐 윤리적으로 또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이게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내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 있었다. 눈에 끼칠 정도의 피해는 주진 않았지만은 분명 이게 나와 똑같은 놈이 건너편에 있고 그게 이제 또 한 명 겹쳐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피해가 늘어나는 그 유발점.

0: 미 내가 돼 있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교정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 비가시성으로서 나오는 내용하고 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런 스님은 하는 행동은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또 이제 많은 그런 불편한 사례를 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떨까요?
2: 제가 수억 건의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빌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 억울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까요?
0: 네, 나는 이 부분은 이제 왜 행동을 정당화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경험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내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공감의 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나를 케어하는 게더 중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내 지금 심리적인 안정감, 이것이 안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한창 공부를 하던 시절에 그 시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그 옆에 있는 다른 스님하고 싸웠던 그 기억들 해보면은 그너빵 하나 더 먹었다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그냥 말다툼이 아니고 그냥 잡아 죽일 정도로 싸워.
1: 되게 맛있었나 보지. 맛있는 걸
0: 그것도
1: 먹었나 보지.
0: 아니고.
1: 소금빵 아닙니까? 소금빵.
0: 아니 별그 희한한 것 같고.
3: 초코파이 갖고 사고.
0: 양치를 했네 안 했네. 신발을 닦았네 안 닦았네. 너 오는데 5분 늦었네 안 늦었네. 이거 가지고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싸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제가 사는 그 공간에서
1: 네.
0: 누가 빵 하나 더 먹었다고 내가 그 짜증이 나겠습니까? 빵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에 비교해서는 뭔가 그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내가 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그 배타적인 반응도 안 일으키고 나도 빠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채는 거죠. 근데 내가 여유가 없었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그 나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행동이 왔을 때그 순간 한박이 드는 생각이 내가 공격받았다. 지금 나안 그래도 힘든데 저놈이 나의 부담을 더 지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서 저 사람이 했다. 이
1: 라는
0: 생각보다는
1: 것보다는
0: 예,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했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빌런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기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1: 그렇지, 할
0: 때문이다라고도
1: 수 있어.
0: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것이 배려고 자비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럴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은 아 문제가 이거였구나라고 해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 부분을 편안하게 하면은 전체가 편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상이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상시에 이제 스님한테 이제 막그 크고 작게 막 돈을 요구하고 큰 스님을 이제 이용하던 그런 신도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큰 스님께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한번 꾸짖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미워하지 마소. 저 사람들 본래 착한 사람인데 업이 그러하요. 전라도 분이시니까. 저 사람들 내가 안 받아주면 딴데 가서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스님 말씀을 나중에 이제 그 추모제 때 이제 그 행장 적을 때 잠깐 적은 적이 있는데, 사람을 이제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아상 없이 제법의 실상을 보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누가 그랬어? 이런 말보다는 아 그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그 상황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그랬고 누구 때문이고 그런 얘기들이 빠지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 탓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인간은 빌런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빌런이 되어가는 걸까요?
3: 이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빌런으로 태어나는 거는 안 맞지 않나요?
0: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자 저 친구의 한계인데
1: 지영 스님은 이분법을 타파하십니다. 네, 사견을 타파하십니다.
0: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1: 했냐 안 했냐
0: 그거 아니다.
2: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0: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3: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1: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3: 어마어마했어요.
1: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0: 여기서 내가 야 하지마 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 스님이 하지마 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1: 스님도 곧 주지 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0: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4: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5: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4: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6: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4: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6: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7: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8: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9: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0: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9: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0: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9: 그거 좋네. 좋아.
10: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9: 제사까지도?
1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9: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고맙습니다.

0: 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의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해갑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붓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1위에 올랐을까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먼저 발명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불조 직지 신체 여절, 직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직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신라에서는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12세기 초, 이 서고에 보관하던 책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니까 이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낱낱이로 독립된 금속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활자를 갈아 끼워서 인쇄하는 방식은요, 인쇄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고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금속 활자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가 1455년에 인쇄됐으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0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직지, 이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연유를 좀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이 직지를 정식으로 구매한 이후 이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직지는요,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변함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인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기록 유산, 직지 신체 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0: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이 당장에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0: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2: 네.
1: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쵸?
1: 네, 맞습니다. 이게
0: 네.
1: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

0: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0: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0: 네, 한
1: 달은.
0: 달.
2: 예.
1: 한 달은
0: 좀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0: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1: 아,
2: 이번에도,
1: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0: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

0: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가
1: 그렇죠.
2: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1: 아,
2: 하니까
1: 너무
2: 마음이 좀
1: 좋다.
2: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1: 네.
2: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2: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 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2: 네.
0: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2: 그러니까요.
0: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0: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0: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에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예.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저요?
1: 네.
4: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4: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4: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4: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4: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4: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4: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고 네.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0: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커피가 힘들고.
0: 네네.
1: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1: 그거 아니면은 커피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1: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네.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0: 따뜻한 법관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 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가르치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함을 가르치며, 애착이 많은 사람에게는 일체가 공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노력할 것을 가르치며, 아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일체가 평등함을 가르치며,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은 정연하여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가르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비구니 교육 포교도량인 수원 공경사가 제5회 팔관제계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5회 연속 참가자부터 여성 출가학교 출신자까지 함께하며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거부의 발언에서 시작된 1080회 수행에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모아 생애 첫 1080회 수행정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땀방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원력을 다졌습니다.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댄스 경연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등부 대상은 명지고등학교가, 중등부 대상은 대구 영신중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경주 인양동 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동서 3층 석탑 복원을 앞두고 신라 사찰의 원형과 불교 문화사적 가치를 살폈습니다. 조선왕실의 역사와 함께해온 서울 흥천사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랜 시간 한 획의 선과 한 겹의 색으로 마음을 닦아온 흥천사 불화반 회원들의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구니 교육 포교도량 수원 봉령사가 제5회 팔관제계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하루나 타룻밤 평소 계를 지키기 어려운 제가불자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1박 2일간 8가지 계를 지켰는데요. 특히 5회 연속 참가자부터 여성 출가학교 출신 청년 불자들까지 함께하며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봉령사 율주 적연스님의 관정의식에 수계자들이 참회진원을 독송하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계에 오후 불식, 사치와 오락을 삼가는 3가지 계율을 더해 출가자처럼 하루를 살아가길 다짐하는 수계식 현장. 수원 봉령사가 지난 29일부터 1박 2일간 우밧에 6명, 우바이 25명, 총 31명과 함께 제5회 팔관제계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청년 불자도, 1회 첫 시작부터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여한 불자도 수계 직후 환희심 가득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2: 이번 팔관제계를 통해서 망상에서 벗어나서 사유를 하는 그런 법을 좀 배우고 앞으로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3: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기다려집니다. 매해 매해 느낌이 좀 다르고요. 이번에는 참 차분하고 다음 팔관제계를 기다릴 만큼.
1: 이번 수행법회에는 봉령사 여성출가학교에 참여했던 청년 불자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출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출가학교 당시 계를 지키면서 느꼈던 기쁨이 팔관제계 수행법회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님 권유로 동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동참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4: 만약 그 생각이 들더라도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을 생각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5: 사실 오자마자 육화당 딱 보자마자 집이다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더 높은 제가자로서의 계를 같이 지니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더 오게 되었습니다.

0: 2024년 9월 재창립해 경내 봉사활동과 신행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봉영사 청년의 불자들도 동참했습니다. 불자로서 계를 받아 지니는 자부심을 몸소 체험하고 아직 계를 받지 못한 법우들에게 그 기쁨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1: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디톡스를 하면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청년의 회원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될 필수 요소 아닌가.
0: 적연 스님은 팔관재계가 하루 동안 부처님의 삶을 본받으며 출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찰나마다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사회에 돌아가시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여기서 마련하는 겁니다. 팔관재계 지킬 것을 생각을 하면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0: 팔관재계 수행 법회로 현대인들 마음속 해탈의 씨앗을 심은 수원 봉영사. 31명의 제가불자들은 마음에 심어진 계를 잘 가꾸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부처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한 법우의 발언에서 시작된 1080배 수행에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모아 생애 첫 1080배 수행 정진에 나섰습니다. 땀방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푸른 원력을 다진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매트에 이마를 대고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청년들. 대학생 불자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가 서울 홍대선원에 가득합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대학생 전법과 포교 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1080배 수행정진법회 현장입니다. 한 배 한 배 몸을 낮추며 청년들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저마다의 발언을 되새깁니다.
5: 바라옵건대 법우들 모두 밝은 얼굴 기쁜 표정으로 저마다의 빛과 재능을 온전히 드러내어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게 하소서.
4: 이번 정진은 1080배를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한 법우의 아쉬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 국제불교박람회 대불련 부스를 찾은 김예빈 법우의 발언에 전국 각지 도반들과 사무국이 힘을 보태며 함께 정진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6: 1080배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를 낮추고 번뇌를 비워내며 거룩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올릴 때마다 내 안에 맑고 맑은 불성을 깨우고 곁에 있는 도반들과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며 끝까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4: 참가자 모두에게 처음인 1080배.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선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대선원 중봉스님도 정진에 동참했습니다. 절을 이어가는 청년들은 저마다의 발언을 되새기고 스스로의 마음도 돌아봤습니다.
7: 저는 오늘 여기서 번뇌를 벗고 또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저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8: 부처님께 절하는 거 이전에 자기 자신한테 절을 하라고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너무 감명이 받아가지고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자세를 예쁘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했습니다.
9: 이 공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고 불교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비록 몸은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혼자가 아닌 도반들과 함께 원력을 쌓아 올린 청년들. 1080번 절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모은 청년 불자들은 수행의 힘을 일상과 전법으로 이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세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기다려온 댄스 경연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20여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기량을 아낌없이 보여줬는데요. 올해 고등부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명지고등학교가, 중등부 대상은 대구 영신중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0: 화려한 조명 아래 전국 각지의 춤 실력 뛰어난 중고등학생들이 일사불란한 군무를 쏟아냅니다. 손짓 하나부터 눈빛까지 무대를 장악한 이들에게서 지난 1년간 연습하며 흘린 땀방울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전국 64개 팀이 격돌해 바늘구멍 같은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를 밟은 20여 팀. 무대 위 학생들의 폭발적인 시너지는 객석을 압도하며 뜨거운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전국 청소년들의 춤기량 발휘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지난 토요일 진각종립 진선여중 해당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11: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가 마련된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큰 실수 없이 가져온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10: 재가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도록 이끌어온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전국 학생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2시간여 진행된 경연이 끝나고 치열했던 각축전 끝에 진각종 통리원장상인 고등부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명지고 댄스 동아리 비트의 품에 안겼습니다.
12: 저희가 다인원이라는 타이틀로 받을 수 있는 되게 큰 상인 것 같고 이렇게 정말 큰 전국 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10: 중등부 왕좌는 대구 영신중학교 플러스2가 거머쥐었습니다.
13: 항상 롯데인데 받아서 너무 그냥 기분도 좋고 그냥 애들한테 이제 화냈던 것도 미안하고
10: 장려상을 비롯해 BTN 사장상 등 우수상, 최우수상까지 본선에 오른 참가팀 전원이 입상했습니다.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등 모두 800만 원에 가까운 상금이 수여되면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무대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객석을 뜨겁게 달군 전국 청소년 댄서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응원을 잃지 않은 학생들은 불교 문화의 품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3: 옛 신라 수도의 핵심 구역에 자리했던 경주 인왕동 사지는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종합 계획에 따라 정비가 진행 중인 유적인데요. 경주 인왕동 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 3층 석탑 복원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신라 사찰의 원형과 불교 문화사적 가치를 살펴봤는데요.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가 전합니다.
14: 신라 궁궐 월성 남쪽에 자리한 사찰턱 인왕동 사지.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경주시는 지난 28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인왕동 사지의 보존과 복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발굴 조사 이후 인왕동 사지는 2016년 사적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주요 건물 지하와 탐방로 등 주변 경관 정비도 마무리됐습니다.
15: 땅 속에 남아있던 사찰의 흔적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발굴 성과를 토대로 옛 사찰의 모습을 되살리는 정비와 복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 인왕동 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사적 가치를 또 재조명하고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14: 이제 관심은 인왕동 사지의 동서 3층 석탑 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원에 사용될 주요 부재 가운데는 불교의 8수호 신인 팔부 중상이 새겨진 상층 기단 면석도 포함돼 있습니다. 팔부 중상은 당시 신라인들의 불교적 세계관과 석탑 장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석탑 복원을 앞두고 팔부 중상의 도상과 양식, 3층 석탑의 표면 장엄과 석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형태를 수정해 석탑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재와 발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적 원형에 가까운 복원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왕동 사지 복원은 무너진 석탑 하나를 다시 세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금당과 두 석탑이 함께했던 사찰의 공간을 되살려 신라 왕경 안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16: 인왕동 사지가 작년까지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관광객들을 거기 이제 중의 박물관이잖아요. 옆에 월종이와 함께 구경을 많이 가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14: 오랜 세월 터와 유물로 남아있던 인왕동 사지. 발굴로 확인한 흔적에 학술 연구와 복원이 더해지면서 천년 전 신라의 사찰과 불교 문화를 오늘에 전하는 공간으로 다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3: 조선 왕실의 역사와 함께해온 서울 흥천사에서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랜 시간 한 획의 선과 한 겹의 색으로 마음을 닦아온 불화반 회원들의 작품전인데요. 흥천사 불화전 600년의 빛 개막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 대중 포교를 목적으로 전통 불화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600년 전통 사찰 흥천사. 주황빛

0: 연 바탕 위에 섬세한 부선이 피어났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깊게 스민 사찰 경내가 장엄한 불화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전통 불화 교육의 결실이 전시로 이어진 겁니다.
1: 우리 불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는 중요한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번 전시회는 불화반 회원들과 불화소 작가, 초청 교수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수행자의 담담한 발걸음, 김석권 교수의 평상심 시도는 간결한 먹의 농담과 넓은 여백으로 일상의 마음이 곧 도라는 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지도 강사 유한울 작가의 동자도 1, 2 시리즈. 천진난만한 동자 도상을 오방색의 화려한 색채로 채워내는가 하면 주사 바탕에 순금 박채와 금리 선묘만으로 절제된 미를 완성해 전통 채색화에 각기 다른 미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 수행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도상적으로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더 강조해서 표현을 했고요. 두 그림을 따로 그린 이유는 이제 회원분들에게 지도할 때 기법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0: 전문 작가들 뿐 아니라 주지 스님의 지원 아래 오랜 기간 정진해온 일반 회원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일상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화면에 담아내며 자아를 살필 줄 아는 수행의 정수가 작품마다 묻어납니다. 양주, 김포 등 멀리서 주 1회 3시간씩 습작에 매진해온 회원들의 결과물입니다.
3: 처음에 입문할 때부터요, 이 불화는 수행의 방편으로서 제가 임하고자 하게 됐고요. 불화는 수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이 그림은 흥천사 산신각에 있는 칠성도 아래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선악동자인데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0: 사찰한 카페 여마미소에서 계절에 맞는 차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흥천사가 이번 불화 전시에 힘입어 명실공히 문화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 600년 고찰의 역사 위에서 북끝으로 피어낸 신심과 전통 불교의 맥. 흥천사 불화반의 600년의 빛 전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6: 민족의 등불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탄신 147주년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7: 어제부터 비가 꽤
6: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는 지난 29일 만해 스님 생가지에서 수덕사주지 도신스님, 종해의원 정범스님, 박정주 홍성군수, 이병도 충남교육감, 박경미 충남서부 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스님 탄신 달해제 및 창작시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신스님은 이번 행사가 만해선사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문학의 지평을 더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주지협의회 회장 선본스님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3.1 독립선언 기계는 민족의 척추가 됐다며 스님의 헌신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만해 스님의 문학적, 민족적, 불교적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제1회 창작시 공모전에는 총 164명이 442편을 출품했으며 송현준 씨의 심무장에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평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자비행을 실천해온 묘청당 혜덕 스님의 영결식이 지난 29일 엄수됐습니다. 원주 신선암에서 봉행된 영결식에는 법주사 현일 대종사와 주지 정덕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대종사, 영원사 주지 지몽 스님, 신선암 김진태 신도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현각대종사는 연결사에서 혜덕 스님은 오랜 세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도량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선암 주지 성윤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평생 수행과 자비행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된 혜덕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묘청당 혜덕 스님은 194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62년 태영선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 지난 27일 법납 64년 세수 8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저도 죽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꾸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조종 통제하기가 어렵죠. 내가 어떻게 막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지는 게 아니죠. 그냥 인연 따라 생각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뚜렷한 맥락이 있거나 인과가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인연 따라 마구잡이로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도대체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났지 싶을 만한 생각들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나는 전혀 원치 않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 인연이라고 해서 연이라는 게 수없이 다양한 이유로 연이 일어난다 그래요. 뭐 보통 대표적으로 사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연,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발아한다라는 뭐 이런 연도 있을 수 있고 또 증상연이라고 해서 씨앗을 심고 나면 그 옆에 그 물을 잘 줬는지 흙의 토양은 어떤지 뭐 비가 잘 오는지 뭐 날씨는 어떤지 옆에 다른 짐승들이 그 씨앗을 파먹진 않는지 그런 다양한 보조적인 연들 그런 걸 이제 증상연이라고 하고 이 소연연이나 등모간연이라는 그 두 가지 연은 부숙부숙 일어나는 생각들이 어떤 인연으로 일어나는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이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불쑥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저것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볼 때 스마트폰의 내용에 따라서 기사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인연해서 온갖 생각이 막 마구잡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소연연이라고 해서 대상 따라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등무간연이라고 해서 그 간단 없이 간격 없이 앞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동시에 간단 없이 끊어짐 없이 바로 앞생각에 훈습해서 앞생각이 뒷생각으로 이어오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져 오는 게 아니고 앞생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요. 그런데 그 앞생각과 간단 없이 틈 없이 바로 뒷생각이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 앞생각과 뒷생각은 앞생각은 생겼다 사라지고 곧바로 뒷생각이 생겼다 사라진 거예요. 별개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연결되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만 훈습한단 말이죠. 앞생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앞생각이 생겼다 사라지고 곧장 떠오르는 뒷생각이 앞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뭐 무늬가 찍힌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앞에 있던 게 뒤로 오는 게 아니고 앞에 있던 게 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등무관연이라고 돼요. 이런 다양한 인연 따라서 온갖 생각들이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중무진 연기 이래서 중중무진, 무궁무진한 인연에 의해서 온갖 인연에 의해서 그냥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일어난다면 그 생각이 뭔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생각들 가운데 혹은 오래 반복됐던 생각이나 어떤 내 안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어떤 생각들이 꿈을 꾸게 되면 이렇게 잠시 가라앉아 놨던 거라든지 강렬한 인상을 미쳤던 거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이를테면 꿈속에서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듯이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막 일어나듯이 꿈속에서는 꿈의 이야기가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냥 다양한 꿈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듯이 꿈이 왜 그런 꿈이 올라오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중생의 분별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꿈을 하나 꾸고 나면 꼭 그게 무엇일까를 분별하려고 해요. 알려고 해요. 중중무진 연기라는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건 모든 게 인연 따라 생겨나요. 꿈속의 내용도 인연 따라 생겨나는데 어떤 인연으로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중무진 연기법이라는 말은 무궁무진한 인연이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벌어지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르마리 분별심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진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고통도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는지, 저 옆에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승진을 했고 어떤 사람은 승진을 못했어요?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 분별심이 앞서요. 그래서 분별심이 알려고 해요. 그래서 그 승진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뒷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쟤는 어떠어떠해서 붙은 것 같고 나는 어떠어떠해서 떨어졌을 거야. 때로는 아상이 개입돼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죠. 쟤는 아마 분명히 윗사람한테 압을 했을 거야. 나는 그런 거안 하니까 이렇게 떨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심은, 중생의 분별심은 늘 알고 싶어해요. 이유를 알고 싶어해요. 삶이 불가사의하다는, 불가사의, 사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그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참을 수가 없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 해석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세상을. 우리 편리한 대로 정치인, 이 특정 정치인이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드니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마음에 드느니 마음에 안 드느니, 어떤 사건이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나에게 도움이 되느니 도움이 안 되느니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어요. 나는 그때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일일 수도 있죠. 이렇게 중중무진 연기로 펼쳐지는 이 삶이라는 것은 그냥 신비예요, 신비. 신비가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생은 분별심으로

분별심의 습관을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게 맞다고 고집까지 부려요. 내가 알게 된 게 맞아 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필 이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남편을 만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왜 이 아이가 나의 자식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 그 집이 내 집이 됐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지, 받아들여져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걸 알려고 해요. 그러면서 섣부르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이 없어서, 복조가리가 없어서, 나는 원래 운수 자체가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 복이 지질락이 없잖아. 나는 남편 복이 없다고 딱 정해요.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혹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섣부르게 자기 혼자서 규정을 해. 어떻게 규정하냐면, 내가 1년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떤 나쁜 짓을 했잖아. 그 과보를 받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모르면, 모르게 두면 되거든요. 아는 척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속 편해요. 인생이 편해요. 왜? 어차피 알 수 있는 게 없구나. 무심하게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근데 아는 척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난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괴로워. 왜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된다고 자기가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죠. 쟤는 나보다 더 잘 나가니까 괴로워. 왜 쟤를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저 사람을 꼭 집어서 나보다 잘 나간다고 비교할까요?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을 타깃으로 잡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삶의 모든 것을 분별심은 알려고 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식대로 알아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은 어때요? 생각도 뜬금없이 일어나듯이 인연 따라 일어나듯이, 근데 그 인연을 다 알 수 없듯이 꿈도 마찬가지죠. 꿈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꿈 해몽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삶을 해몽하는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삶을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하물며 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의 분별심은 꿈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 그 심리학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심리학에서는 뭐 무슨 프로이드니 뭐 융이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 하는 분들은 본인이 자고 나면 매일같이 꿈을 받아 적어요. 꿈을 잊어버리기 전에 눈 뜨자마자 팍 적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 동안의 꿈을 막 돌려서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 보편적인 해석을 이렇게 약간의 정형화시켜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몽을 해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심리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 그러더란 말이죠. 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는 삶에 대해서 내식대로 해석하는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하잖아요.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걸 제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온전한 것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죠. 그러니 꿈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꿈이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분별망상만 더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에 와서 무슨 꿈을 꿨어요? 스님 해몽해 주세요. 그러면 절에선 주로 뭐라 그래요? 꿈인데 현실도 지금 먹어 죽겠는데 현실도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꿈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현실의 분별도 놓아버려야 되는데 꿈의 분별을 또 붙잡으면 되겠느냐? 놓아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 공연이 붙잡아서 해석해서 좋다고 해석하거나 나쁘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근기가 그 이 말을 이해를 못할 만큼의 근기가 너무 낮으신 분이다 그러면 그냥 대충 좋게 해석해 주죠. 분별하지 않고 내려놓으란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마음 낼 거 좋게 마음 내라 하는 마음으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를 취하는 게 낫다 하는 상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진실은 그 어떻게 꿈 해몽을 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면서 해석하고 나면 그 해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꿈 자체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꿈은 우리를 괴롭게 할수 있는 아무 이유가 없죠.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꿈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 자기를 묶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꿈에 전혀 묶일 필요가 없어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 현실도 꿈이에요. 그럼 현실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분별한 생각을 믿고 의미 부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꿈에서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쪽의 도노와 북쪽의 점수 부분이에요. 해능조사께서 조계의 보림사에 계실 때 신수대사께서는 형남의 옥천사에 계셨다. 당시 양 종파가 모두 크게 사람들을 교화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를 남쪽의 해능과 북쪽의 신수, 남능북수라고 불렀어요. 남쪽과 북쪽에 두 종파가 있어서 각각 돈교와 점교로 나뉘어져 배우는 사람들은 각 종파의 종취를 잘 알지 못했다. 남쪽에서는 이 조계의 보림사에 계신 해능 스님이 뭘로 깨닫는 돈교를 설하시고, 북쪽에서는 이제 둘다 오조 스님의 제자죠. 신수가 점교, 점차적으로 갈고 닦고 오래 앉아서 뭐 마음을 끊고 분별을 쉬고 오래 앉아 좌선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갈고 닦아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취지의 이제 점교, 이런 취지를 점교라 그래요. 그리고 몰록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것을 이제 돈교라고 불러요. 이렇게 남쪽에서는 돈교를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고 북쪽에서는 신수 스님이 점교를 말씀하시니까, 이걸 공부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나 공부하는 공부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누구 말이 정통이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육조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다. 법에 남과 북이 없죠. 사람에게, 사람의 분별 속에 남과 북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법은 곧 하나의 종류밖에 없지만, 일종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문득 깨어나는 게 있고 점차적으로 깨어나는 게 있다. 그러면 법에도 빠르고 느림이 있겠느냐? 이 법에는 빠름 느림이 따로 있지 않다. 근데 사람의 근기에 높고 낮음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단박과 점차가 없지만 사람의 근기에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돈점이라고 한다. 이 법에는 점차가 없죠. 단박과 점차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근기가, 여긴 영리함과 둔함이라고 했는데, 조금 영리한 사람도 있고 좀 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의 근기가 몰록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 사람도 있겠죠. 저마다의 어떤 근기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신수를 따르는 대중들은 종종, 신수 스님을 따르는 대중들이 종종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종의 조사는, 해능 스님을 말하죠. 남종의 육조 해능, 해능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대단한 가르침이 있겠는가 라고 비난하였다. 육조 스님은 글자도 못 읽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나무꾼 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정식적으로 스님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정식 수계를 받기도 전에 오조 스님이 육조라는, 요즘 말로 하면은 20대 청년이 절에 들어와가지고 행자, 더봉머리 행자로 살고 있는데, 행자 생활하는데 갑자기 종정 큰스님께서 행자를 불러가지고 얘기 나눠보니까 이게 도의 안목이 있어서, 다른 스님들한테는 도의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자한테
너가 종정이다.

이렇게 정정을 준 것과 다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거예요. 선은 이렇게 파격이에요. 모든 격식,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모든 격식, 이런 것들을 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육조 스님 뭐, 아, 듣자 하니까 문자도 하나 모른다는데, 제대로 스님 생활

그러니까 신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쪽엔 해능, 북쪽엔 신수 이렇게 얘기한 경쟁자 비슷하다고 남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일반인들 같으면 원부들은 동조를 하거나 이럴 수 있었겠죠? 근데 신수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육조 해능 그분은 한참 몇십 년 후배란 말이에요. 본인보다 몇십 년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분이시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자기 공부를 인정하고 그분의 법을 인정한 거죠. 왜또 본인의 스승이 인정했으니까 본인도 인정하는 것이죠. 또 나의 스승이신 오조께서 친히 의발과 법을 전해주었는데 어찌 그것을 헛되다고 할수 있겠느냐? 그거는 스승을 헛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그 육조 해능 스님을 만나 뵐수 없는데도 수행자로서 참 가야 하지만 못 가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나라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량을 일구고 있으니까 참 이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찾아가서 법을 묻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허망할 뿐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조계로 가서 육조 해능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마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는 거죠. 신수 스님이. 뭐 이게 역사적 사실, 뭐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육조 스님, 육조 단경이니까 육조 스님 띄우려고 이렇게 한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신수 스님이 이랬다 그래요.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에도 보면 이렇게 육조 스님의 법에 대한 안목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다음 지성비구 부분인데요. 이 신수 스님의 일화가 이어집니다. 신수는 이제 지성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자기 제자 중에 그 지성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니 나를 위해서 이 스승을 위해서 육조가 계시는 조계로 가서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알려 아, 그 법문을 전해달라는 거죠. 법문을 듣고 오너라. 법을 듣거든 마음을 다해 기억했다가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그렇게 이제 제자를 보낸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갈수 없는 형편이니까 제자를 보내서라도 그 법문을 듣고 싶었던 거죠. 지성이 명을 받고서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으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지는 않았다. 뭐 신수 스님이 보내서 왔다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했다는 거죠. 그때 육조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숨어 있구나. 뭐, 어서 얘기 들으셨나 보죠, 아마. 지성이 나와 절을 하고서는 전후의 사정을 말씀드리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옥천에서 왔으니 틀림없이 염탐꾼이 맞구나. 이게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뭐 혼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그냥 한번 테스트해 본다. 이런 느낌이죠. 지성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아니란 말이냐? 지성이 대답했다.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염탐꾼이겠지만 이미 말씀을 다 드렸으므로 염탐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육조께서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이 신수 스님이 유명하니까 육조 스님도 궁금했는지 혹은 그것을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물어봐서 너의 공부, 어떻게 그동안 공부했는지를 보고 그 법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법문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이게 법이라 생각하면서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허망함을, 그 삿됨을 깨뜨려주면 진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로 드러낼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타사현정이라고 해서 삿된 거를 깨뜨려주면, 삿된 분별망상과 잘못 공부한 것을 깨뜨려주면, 본래 있던 바른 것, 바른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떤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마 물어보고자 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그랬더니 지성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고 오래 앉고 눕지 말아라. 오래 앉고 눕지 말아. 이게 장좌불화예요. 장좌불화 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장좌불화 한다는 얘기. 어디 가면 어느 큰 스님이 장좌불화 한다.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10년을 정진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좌불화란 말이 되게 위대한 훌륭한 수행자라는 어떤 표상인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장좌불에 대한 그 말이 담긴 어감이 그렇게 훌륭한 수행자를 지칭하는 말로 배웠었거든요. 근데 육조단경을 보다 보니까 이 장좌불화란 말이 혼내는 말로 쓰여요. 오래 눕지 않고 오래 앉아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을 그게 수행이라고 하는 짓이냐 하고 혼을 내는, 그거 하는 거 수행 아니다. 이렇게 탓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다란 말이죠. 여서도 그래요.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고 오래 앉고 눕지 말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육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조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그 병이란 말이 병. 항상 앉음으로써 몸을 구속한다면 진리를 얻는데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성을 들어라.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니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망상이니까 당연히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을 끊어라. 스님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탐욕도 많고 화도 막 일어나고 혼란스럽습니다. 막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잘 끊어라. 저복 받아라. 그걸 잘 끊어야 수행자지. 화가 나도 화안 따라가고 욕심나도 욕심 안 따라가고 어떤 번뇌망상이 있어도 그걸 잘 끊어야 그게 공부인이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접 절에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일상에서 화날 때화 끊어져요? 생각이 많은데 생각 끊어집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을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바위나 돌덩이처럼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배고픈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좋다 나쁘다 분별도 해야 되고, 할거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 없애는 게 가능하더냔 말이죠. 해보니까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아요. 끊어 없애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끊어 없애도 안 돼요. 끊어 없애면 어떻게, 법회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분별이 없으면 내가 무슨 동, 몇 동, 몇호 사는지를 알아야 집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음을 끊어 없애거나 마음을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요히 관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고요히 관하라 이런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저도 하고 막 모두가 관하라 이런 말안 하는 게 없잖아요. 중도, 지관, 멈추고 보라, 지관, 그 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관은 관을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분별을 멈추면 내가 애써서 하는 관이 아니라 본래 있던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너의 본성인 관이 본래부터 늘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된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억지로 관하려고 애써야 관 되나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관해지잖아요. 내가 억지로 애써서 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절관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관을 해라 하고 또 절관을 하란 말도 해요. 왜 관에 치우친 사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절관, 관을 끊어라고 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관의 중요성을 또 설하기도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주었다 뺏었다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 가르친 법문은 주었다 뺐다, 뺏었다. 이걸 자제하게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지혜로운 법문이에요. 이파자제이래요. 세웠다가 파,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에겐 좋은 걸 주고, 거기 또 좋다고 거기 집착한 사람에겐 그걸 또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가르치면 삼구법문 이런 편을 써요. 처음엔 좋은 걸 주고, 입구에서 좋은 걸 뺏고, 그랬을 때 진짜 좋은 게 삼구가 드러난다 이런 편을 쓰는 거예요. 하되 함의 없이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함의 없이 해라. 집착 없이 해라. 어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다 이 삼구법문을 아울러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의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분별망상을 끊어 없애라는 게 아니고, 끊어 없애면 못 살아요. 끊어 없애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써서 잘 살아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본성을 바르게 보면 어때요? 그 마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생각이 정해진 실체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인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고 인연 따라 왔다가 가고 여기 기준에 맞추면 옳은데 저쪽 기준에 맞추면 틀리기도 하고 뭘딱 정할 수 있는 고정된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뭔가 분별망상이 일어날 때 그 분별망상의 본성이 공허하다라는 사실에 깨어있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그 생각에 속지 않게 돼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땐 생각을 다 쓰지만 그 생각이 허망한 줄 아는 자리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자유자재하게. 그러니까 즉 기존의 중생일 때는 생각의 노예가 돼서 생각에 끌려다니는 존재였는데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생각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에 굴림을 받지 않아요.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필요할 때 생각을 마음껏 쓸수 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수 있어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낼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마음을 쉬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끊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에서 마음을 쉬세요라고 말할 때는 그게 진짜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쉬어서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충분히 쓰는데 쓰는 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바가 없는 거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이 중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쓴다 여기에 멈춘 것도 치우친 것도 아니고 쓰지 않는다 여기 치우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끊는다에 멈추는 것도 아니고 끊으면 안 된다는데 멈추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껏 쓰면서도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서도 모든 마음을 다 인연 따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도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분별을 끊어야 된다, 마음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거기 머물러 집착하게 돼요. 수행자들이 아 생각을 끊어 없애야 되는구나 해서 앉아가지고 가보자 틀고 앉아가지고 한 시간 내내 생각 일어나는 걸 관해요. 아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관하고 관하고 나서는 그 이걸 끊어 없애요. 또 그 다음 순간 뒷생각 따라 올라오는 걸 또 관하고 끊어 없애고 이거 이러고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 관찰하고 그 관찰한 생각 끊어 없애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하기를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육조스님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봐도 그 30년 안 해봐도 알아요. 옛날 스님들이 그거 이 수행의 도 같은 스님들이 30년 해봤거든요. 미리 해보니까 아니다. 그거 가지고 깨닫지 못한다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스님들이 당장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선정주의도 해보고 고행주의도 해보고 6년 동안 해봤는데 그거 아니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하지

0: 마, 그랬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신신당부한 거예요. 고행주의, 선정주의는. 그거 하지 말라고 중도하라 했잖아요. 중도하라고. 중도가 뭐 하는 거예요? 중도의 어떤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정, 좌선, 뭐 염불, 독경, 대비주, 뭐 온갖 수행은 모양이 있죠. 대비주 하면 이러고 앉아가지고 대비주 막 외는 모양이 있잖아요. 좌선 이러면 앉아가지고 턱 이러고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염불 이러면 막 합장해서 염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불하는 모양이 있고, 삼천배 이러면 삼천배 하는 모양이 그림 그려지잖아요. 대번. 근데 중도는 그림 그려지지 않지 않아요? 중도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없지 않아요? 그게 중도예요. 어떤 모양도 따라가지 않아요. 중도는. 왜? 어디에도 어떤 모양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도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무주법. 어느 극단에도 멈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육조 스님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를 설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는 것은 병이다. 선 아니다. 병이에요. 하라는 게 있잖아요. 유의 조작이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유연하게 온갖 생각도 다할수 있고, 분별도 다할수 있고, 마음 다쓸수 있는데,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마음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면,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죠. 어떤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이 생기죠. 어떤 하나만이 옳다는 그 생각에, 특정한 생각에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갇혀 있어요. 누가 가두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시대가, 북한 같은 데도 어때요? 어떤 시대적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념 같은 것들이 사람을 가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똑같이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누가 나보고 강제로 이걸 해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되겠다는 뭔가 열망이 응축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그걸 옳다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약도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고 한 거예요. 요즘 다른 설명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BTN GTN 붓다회와 함께

0: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3: 와, 너무 맛있습니다.
4: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3: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5: 제7회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

0: 파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0: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6: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BTN 보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현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 이왕 임제로 22번째 시간입니다. 중생 세계에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다만 식일 뿐이다. 그러니 헛된 꿈인 허공의 꽃을 무엇 때문에 붙잡으려 애를 쓰는가? 중생 세계에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 다만 식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은 식이라는 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아는 것이다. 그냥 근데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현실이 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헛된 꿈이라고 하고 뭐 허망하다고 하는데 이 중생 세계 우리가 아는 이 분별 세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세상을 뭐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시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손으로 뭐 잡고 있고 머리를 생각하고 있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게 왜 허망하냐?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를 수긍이 되지 않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이게 좀더 아무 생각 없고 알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더 진실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래 분별하는 세계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허망하다 또는 뭐 무상하다는 말도 하죠. 그냥 흘러가는 일, 뭐 지나가는 일이다. 그런 이제 무상하다 말 그런데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일이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허망하다 하기도 하는데 요걸 이제 체험을 하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늘 그냥 늘 그대로니까 이건 어떤 모양은 없지만은 뭐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이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늘 변함없는 이제 진실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하고는 달리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일. 이게 지나가는 일이라는 게 이제 허망하다, 헛되다, 이제 그런 말을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 일이 허망하다는 것도, 욕을 한번 체험하고, 이 자리, 이 자기, 이 근본이 드러나고, 이 법이라는 게 드러나고, 이게 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실하게 돼야, 아, 세상 일은, 허망하다 하는 말을, 그런 뭐, 할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이 되죠. 그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우리 공부는 어쨌든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 자기가 이 자기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고 이게 확실해져야 이제 이런 조사의 말이나 선사의 말이나 경전의 말들이 다 이제 납득이 되지. 그전에는 말만 그냥 들었지 실제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저 대부분이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논일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역시 이 말도 요걸 이제 체험을 해야 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이제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이건 이제 임제식 표현이에요.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임제가 이제 그런 방편을 쓴 거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늘 있는 일이 있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보고 있든 듣고 있든 뭐 생각을 하고 있든 느끼고 있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늘 드러나 있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간순간 이제 달라지고 변해가는 지나가는 일이고 요거는 뭐 그냥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분명해져야 이제 우리가 이 경계에 속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제 따라가질 않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가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냐면 보는 게 현실이고 듣는 게 현실이고 느끼는 게 현실이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니까 이걸 다 따라가 버리죠. 근데 이게 분명하면은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늘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물결처럼 지나가는 우리가 호수에 물결이 있으면 바람이 일면은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바람 따라서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요것만이 이제 늘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래서 요게 요걸 이제 여기서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임체 나름으로 법문을 들을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말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볼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왔다 갔다 행동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꼭뭐 들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지. 예? 예, 그래서 뭐 달마에게 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달마가 뭐 예? 볼 때는 뭐 보는 데 있고 들을 때는 듣는 데 있고 말할 때는 뭐 말하는 데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일 때는 뭐그 움직이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와닿아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건 뭐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현실 진짜 현실은 뭐냐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어떤 무엇이다 어떻다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건다 지나가는 일이고 지나가니까 이제 그게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거고 어떤 무엇 아닌 게 이것이 늘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늘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뭐 이제 무생법인이란 말도 뭐 여기 이름을 여러 가지 그래 붙여요 여여부동이란 말도 여여부동 늘 똑같아서 변동이 없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뭐그 무생법인이라는 것도 생김이 없는 것이다 뭐 그런 하여튼 요걸 나타내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한번 자기한테 분명하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이제 생각 따라서 헤매던 마음이 이제 헤매는 일이 없어져요.

마음이 이제 생각을 따라가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걸 따라서 헤매는 걸 말하느냐 하면 유루법이라, 우리 불교 방편말로 유루법이라는 게 있어. 새 나간다 이런 뜻이. 새 나가는 게 있다 이 말이고. 무루법이라는 거는 이제 새 나가는 게 없다 이 말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안팎이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무루법이라 그러고, 또 생각 따라가고 뭐말 따라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유루법, 새 나가는 마음, 이건 새 나가지 않는 마음. 그 무루지라 그러기도 하고 뭐 누진통이라, 그다 같은 말이에요. 무루는 새 나가는 게 없다니까, 누진은 새 나가는 게 끝났다니까, 같은 말이거든. 무루지, 뭐 무루법, 누진통, 이거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다. 그래서 요게 한번 와닿는 그런 일이 있는데, 불가사의 하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부가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 자꾸 사람, 이 중생들은 뭘 알고 싶어 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거, 이게 맞나, 자꾸. 그거는 분별망상이라고. 아는 거는 다 분별망상이거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래서 계속 체험이란 말을 하는 건데,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그냥 드러나. 드러난 현실로서 드러나 있어. 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와야 되지.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거든. 그 어떤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는 망상이다. 아는 거는 다 분별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망상인 것이고, 알수 없지만은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이제 드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제 분별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실감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악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불 속에 들어가면은 뭐 온도를 올리면 타겠죠. 물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에 빠지는 거고,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왜 하느냐 하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사막도에 지옥에 들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한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거든. 이거 뭐냐 하면은,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게 없고, 법이라고 할게 없다.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뭐, 불탈 게 어디 있고, 물 빠질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자리에 있으면은, 어쨌든 이 없다라는 게그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걸 억지로 뭐 없앤 게 아니라, 공이라는 거는 본래 공이다. 공이라는 것이 원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본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 자체가 그냥 원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뭐 온갖 이 분별 세계는 뭐냐?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데, 눈에 그죠?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눈에 무엇이 안 보이고 뭐귀안 들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전히 뭐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뭐 느낄 거 느끼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거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한테 어떻게 와닿느냐 하는 거거든. 예. 그렇죠. 마음이 이제 번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닿느냐의 문제거든요. 쉬운 예로, 예를 들어 불이 났다. 옆집에 불이 나, 옆집 같으면 안 되겠네. 저쪽에, 저강 건너편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예요. 구경하러 가잖아. 불구경 재밌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 집이나 바로 자기 옆집에 불이 났다. 어쨌든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거는 구경거리가 아니거든. 똑같이 불이 났는데. 또는 뭐 누군가가, 내가 집을 나가서 밖에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전화 와서 너희 집에 불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깜짝 놀라지. 막 허둥지둥하고 막 얼른 이제 가겠죠, 집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 집이 멀쩡하고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몇집 건너편 집이야. 예. 그리고 뭐 소방차 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막 허둥지둥하던 게 이제 아무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 닿느냐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실제 뭐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여기 이제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뭐 나라는 게 중심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그 관건이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애착 집착이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나한테 번뇌가 된다. 그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도 애착이나 집착이 없다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번뇌는 없다. 그 얘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이라는 것이 꼭 공일하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랄 게 없고 대상 세계랄 게 없어요. 아공법공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뭐 애착 같은 게 없죠. 애착 같은 게 이제 확그 이제 물론 뭐몇 프로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이제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없는데 또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세속을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떤 뭐 예컨대 뭐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막 약간 근심을 하겠죠. 약간 근심을 하지만은 자기 속 깊은 마음에서는 사실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자기가 죽어도 뭐별게 없다 이 말입니다. 별 일이 없다. 겉으로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겉으로는 뭐 큰일 났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속 마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예. 우리가 이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왜 그렇게 돼? 그냥 그렇게 돼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돼, 마음이. 마음이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일에 대해서 뭐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좀 초연하게 되죠. 초연이란 게 뭐예요? 그냥 벗어나 있는 입장이요. 아까 뭐 동산을 놀리며 구경 갔다 하듯이 뭐 세상 모든 일이 뭐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냥 마음이. 예.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그게 이제 해탈이고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이 체험을 하면 그냥 제대로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뭐별 일이 없다. 그래서 삶과 죽음 문제도 사실 뭐 별로 뭐 생각이 없어요. 죽음 가면 뭐 별로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별 일이 없는 거지.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할 일은 다 하면서 삽니다. 할일다 하면서 사는데 마음이 아무데도 뭐 그렇게 시달리거나 뭐 집착하거나 끄달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늘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당장 눈앞에서 해야 될 일은 또다 해요.

다 하고 살지. 다 하고 사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렇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은 뭔가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집착해서 이 분별해서 불려놔버리면은 뭘 해도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인생관이 있느냐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세상은 이런 거야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다. 싫어하는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 따져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 부처를 좋아하고 범부, 중생을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왜? 분별 세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분별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탐진치 뭐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삼독이라 하죠. 그게 뭐 나쁘다고 그러는데 탐내고 썩내고 하는 것도 분별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있으니까 좋은 걸 탐내지. 그 다음에 썩내는 거는 되게 보면 이제 옳다, 그러다, 이런 데서 성을 내거든. 또는 이익이다, 손해다, 거기서 성을 많이 내지.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맞냐, 틀렸냐, 이게 다 분별이거든. 그 분별을 하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화를 나고, 뭐 틀린, 부당한, 주장을 하면 화가 나고, 그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 하지만은 치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결국 분별에 매여 있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분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은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있다고 무슨 마음이겠어요? 분별하는 마음. 번뇌는 분별하는 마음.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을 하니까 이제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 맞냐 틀렸냐 이익이냐 손해냐 뭐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번뇌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분별해서 벗어나면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 이 말도 뭐 말이 돼. 왜냐면 마음이다. 아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게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면 사실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내가 누구다 하는 생각도 없고,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가, 분별에서 벗어난 뭐 그런 질문을 또 하죠. 그럼 뭐, 해탈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탈인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고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뭐 해야 될건다 해요. 다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무슨 그런 정해진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아, 깨달은 사람은
지가 깨달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 말대로 그것도 뭐,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뭐가 딱, 깨달은 사람이 살면 뭐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데 뭔 깨달은 사람이 살면 이게 딱 정해진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6조 단경에 6조가 한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그리끼는 일이 없다. 이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은.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지. 뭐든지 다할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어디에 딱 정해진 모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그게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게 번뇌가 되질 않고 그게 매이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나쁜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건 아니고 또뭐 그런 또 분별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매이지 않는다. 어딘가에 매여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뭐 전에도 뭐 누가 인터뷰하자 해서 뭐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뭘 얻었느냐? 뭐 아무것도 얻은 건 모르겠고 그냥 괴로움 없이 산다. 괴로움이 없이 산다. 몸이 피곤할 수는 있어. 몸이 병이 나서 뭐 아플 수도 있지만은 마음은 뭐 괴로운 게 없다. 괴로움 없이 산다. 그 한마디는 할수 있고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해보면 그런 걸알 수가 그런 게 이제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를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도를 얻는다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분별하면은 당연히 이제 모습 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 모습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 식으로 그러니까 분별을 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날 수 있으면은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도를 얻는다는 건 이제 뭐 해탈한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잠깐 사이에 뭐 즉시 말이지 즉시.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어떤 분별을 탁 벗어나는 체험을 이제 우리가 뭐 해탈, 뭐 열반, 깨달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견성이라 하게 돼요. 이건 순간적인 일입니다. 순간적인 일.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점점 갈고 닦아서 성취해가는, 이루어가는 뭐 탑을 쌓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점수법이라 그러는데 점수법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수행 방식이긴 해도, 그게 뭔가를 노력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이제 점점 이제 향상되는 거니까 그런 걸 점수법이라 하는데, 깨달음은 언제나 도노입니다, 도노. 즉각적으로 이렇게 탁 벗어나버리는 거지, 점점 이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이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아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점점 뭐가 되겠지만은 이 분별을 벗어나는 데는 한순간에 딱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별 속에서는 뭐 높고 낮음이 있고 뭐 좋고 나쁜 게 있고 뭐 1, 2, 3, 4가 있으니까 점점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은 분별을 탁 벗어나버리면 즉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한 번에 막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적각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요게 이제 좀더 익숙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려면은 이제 그거는 뭐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는. 그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은 하지만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분별이 무슨 뭐, 100% 있다가 뭐 90%가 되고 뭐 70%가 되고 뭐 50%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별을 하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법과 세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술 취하는 법과

세간의 이 모습 세계는 그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법화경이 그죠? 법은 언제나 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세간의 모습은 늘 세간의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제 체험을 해보면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언젠가는 자기가 실제 실감할 날이 이제 오겠지만은 그 체험을 뭐 아직 그렇지 못해도 그런 입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 거울 비유를 보면은 그 쉽게 납득이 돼요. 거울이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은 거울 속에 거울 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서 텅 비게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야, 원래. 어? 원래 텅 비어 있는 거고 그텅빈 거기에 항상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거고. 텅 비어 있지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게 그런데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건 마음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텅 비어 있다 해서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 공이라는 것은 원래 공인 거예요. 점점 저 분별을 없애가 가지고 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깨닫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거는. 그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하는 비유는 뭐, 불교 경전에서, 기실론, 대승기실론에서도 나오고, 경전에서도 나오고, 우리 선에서도 뭐, 경전에 그런 비유가 나오니까,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선에서는 뭐, 오래된 옛날 거울에서 고경이라고 그래요, 고경. 예, 꽃자 써가지고, 거울 경자. 왜,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만약 어린애가 거울을 처음에 본 애는 거울 속에 뭐가 있는 줄알거 아니에요. 거울 처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있는 줄 알고, 이 거울 속에 무슨 빵이 하나 보인다, 가자가 하나 보인다, 그러면 막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다가, 이게 아무리 잡아도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뒤로도 돌아가 보고 이래 보니까 아 이거 모양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 하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게 무슨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이제 거울은 물론 비유적인 거지만은 깨달음은 뭐 그냥 단번에 탁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서 뭐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사이에 하는 것은 도노, 즉각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저절로 도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같은 경우도 도노 돈수란 말을 했거든. 즉각 깨닫고 즉각 수행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인 단계는 없다 그런 얘기를 거기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깨달음 자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즉각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즉시고 막 아무 뭐가 없는 거지. 그게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이게. 뭐 언제 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말은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발심을 해서 법문을 듣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좀더 빠를 수도 있고 좀 어떤 사람도 늘을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체험만 되면 되니까. 처음이라는 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난 처음입니다. 그 위에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기분이 뭐 달라지거나 어떤 느낌이 들거나 뭔가를 알겠다 하고 막 이렇게 통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깨달음은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절에 들어갈 때 불이문을 통과하듯이 딱 불이법 분별을 벗어나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유일한 깨달음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막 경계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깨달음의 본질은 불이, 예? 뭐 불이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중도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연기 이런 말 하듯이 이거는 딱 분별을 벗어나는 하나의 체험인 겁니다. 그걸 이제 체험해더라도 그런 건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가볍고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그냥 끝도 없고 어디까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공을 이제 느낌이 들면 자기가 이제 아 이걸 공이라는구나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좀더 어떤 그어더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어떤 활기랄까 이 자리에서 있으면은 막 좋고 아무 일이 없고 즐겁고 좋고 또 옛날에 버릇대로 생각 따라가면은 막 힘들고 싫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좋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꾸 여기에 더 이제 익숙하게 되죠. 예. 또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 자리라고 붙잡고 있던 게 이게 없어져요. 예. 공이란 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 분별 세계만 남아 있느냐? 분별 세계 자체가 공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때 밝혀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지. 뭐 아무리 분별해도 막 항상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늘 말하듯이 부처님은 중도실상 세계에서 산다 그러거든. 중도실상 세계가 이제 자기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시작이고,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잘 하다 보면은 중도 실상 세계가 현실이 되는, 그걸로서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 실상 세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도 또 뭐, 여기에 더 이제 힘을 얻어가고 더 익숙해져 가고 하는 거는 또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공부는. 하여튼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알수 없는 겁니다. 알수 없는 것이고 모르는데 이게 턱 드러나서 이런 현실이 이제 감이 오면은 몰랐던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새로운 눈을 얻는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가지고 법안 이런 말도 하고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서 법안을 이제 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요게 이렇게 한번 왔다야 됩니다.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 평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수행하는 거죠. 수행은 반드시 차례가 있습니다. 1, 2, 3, 4. 우리 불교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구차 재정이라 해서 9단계 선정을 말을 해요. 구는 9구자고 차제는 단계란 뜻이고 점은 선정이란 말이고 그게 이제 소승불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말안 합니다. 그냥 분별을 벗어나라 그러지. 소승불교에서는 구차재정에서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밀진정 해가지고 4, 8, 9 이래가지고 9개 선정 단계. 그러니까 선정 수행이라는 어떤 수행은 꼭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노력해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들이 차례차례 절차를 따라서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사윤회를 못 벗어난다.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일 없이, 그러니까 일이 없어져야 돼. 일이 없어져야 된다. 할 일이 없어져야 돼. 할 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면 내가 없고 세상이 없어요.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져요.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면은 나라고 할게 없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게 이제 분별 속에 있으면은 나는 누구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아상이 있는 거거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내가 누군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무아라 하기도 하고 막 아공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 없고 뭐 밖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고 아무 뭐가 없어. 아니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네요. 그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라는 괴로움도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서 이제 성취되는 거지 바깥의 일이 아닙니다. 바깥에 우리 이 불교 경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잖아. 마음에 관한 얘기지 바깥의 대상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그런 바깥의 대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 경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는 건 마음의 문제지. 그럼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 바위가 하늘이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늘을 보고 있는 내가 그냥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마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제 일이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냥 일이 없어지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일 없이 하는 할일 없이 종림이라는 거뭐 옛날 선은 선사들이 사는 그 절입니다. 평상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도 못하다. 그냥 편안하게 저기 뭐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뭐 이런 이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일이 없어야 된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이 없어지려면 분별을 벗어나는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야 한번 생각을 벗어나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0: 있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해갑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마땅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마이진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6: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7: 하지 마요. 하지 마요.
5: 쾌둥아. 와. 아.
8: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7: 안녕.
8: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9: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5: 아, 얘 빼요. 재밌는 것도
9: 없고.
5: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7: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 두 만남을 몽당 옆일 같은 내 인생.
0: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 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1: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2: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3: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2: 당장 그를 만나겠소.
4: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2: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4: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1: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2: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4: 응? 방법이라뇨?
2: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1: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5: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1: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0: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1: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0: 아...
1: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여기.
0: 유리광전?
1: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0: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0: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1: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1: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3: 뭔가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4: 귀신이라니?
3: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0: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3: 아, 아, 난 또 괜히 겁먹었네.
0: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3: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0: 오, 제법인데.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3: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5: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6: 오해십니다.
5: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7: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6: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7: 백년사에 추성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6: 네, 추성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0: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7: 추성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6: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 주게.
0: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6: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0: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0: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1: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0: 있지, 여기에.
1: 여기에?
0: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1: 저기 저 조각 말이야?
0: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2: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3: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4: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4: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0: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4: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3: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0: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부상을 조각해 달았죠.
3: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0: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뭐하냐?
1: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0: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1: 구구는
0: 구구령사.
1: 구구단 쉽다며.
0: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구룡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1: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0: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무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닦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1: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0: 맞아.
1: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0: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3: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0: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아홉 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5: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딸이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5: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0: 저게 뭐지?
1: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2: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1: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3: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4: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3: 아휴, 불쌍하다.
4: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3: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4: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1: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5: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6: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1: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7: 저런 배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1: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6: 아휴,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8: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6: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 구 대신 거북 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1: 그렇게 아홉 구에서 거북 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9: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넷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0: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0: 안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비군이 교육 포교 도량인 수원 공영사가 제5회 8관제계 수행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5회 연속 참가자부터 여성 출가학교 출신자까지 함께하며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한 거부의 발언에서 시작된 1080배 수행에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모아 생애 첫 1080배 수행 정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땀방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원력을 다졌습니다. 전국 중고등 학생들의 댄스 경연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등부 대상은 명지고등학교가, 중등부 대상은 대구 영신중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경주 인왕동 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동서 3층 석탑 복원을 앞두고 신라 사찰의 원형과 불교 문화사적 가치를 살폈습니다. 조선왕실의 역사와 함께해온 서울 흥천사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랜 시간 한 획의 선과 한 겹의 색으로 마음을 닦아온 흥천사 불화반 회원들의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구니 교육포교도량 수원봉령사가 제5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하루나 타룻밤 평소 계를 지키기 어려운 재가불자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1박 2일간 8가지 계를 지켰는데요. 특히 5회 연속 참가자부터 여성 출가학교 출신 청년 불자들까지 함께하며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공영사 율주 적연 스님의 관정의식에 수계자들이 참회진원을 독송하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재가자가 지켜야 할 5계에 오후 불식, 사치와 오락을 삼가는 3가지 계율을 더해 출가자처럼 하루를 살아가길 다짐하는 수계식 현장. 수원 봉령사가 지난 29일부터 1박 2일간 우밧에 6명, 우바이 25명, 총 31명과 함께 제5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청년 불자도, 1회 첫 시작부터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여한 불자도 수계 직후 환희심 가득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2: 이번 팔관재계를 통해서 망상에서 벗어나서 사유를 하는 그런 법을 좀 배우고 앞으로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3: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기다려집니다. 매해 매해 느낌이 좀 다르고요. 이번에는 참 차분하고 다음 팔관재계를 기다릴 만큼.
1: 이번 수행법회에는 봉령사 여성출가학교에 참여했던 청년 불자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출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출가학교 당시 계를 지키면서 느꼈던 기쁨이 팔관재계 수행법회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님 권유로 동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동참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4: 만약 그 생각이 들더라도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을 생각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5: 사실 오자마자 육화당 딱 보자마자 집이다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더 높은 재가자로서의 계를 같이 지니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더 오게 되었습니다.
1: 2024년 9월 재창립해 경내 봉사활동과 신행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봉령사 청년의 불자들도 동참했습니다. 불자로서 계를 받아 지니는 자부심을 몸소 체험하고 아직 계를 받지 못한 법우들에게 그 기쁨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6: 하루반이라도 이렇게 디톡스를 하면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청년의 회원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될 필수 요소 아닌가.
1: 적연 스님은 팔관재계가 하루 동안 부처님의 삶을 본받으며 출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찰나마다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사회에 돌아가시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키트를 여기서 마련하는 겁니다. 팔관재계 지킬 것을 생각을 하면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1: 팔관재계 수행법회로 현대인들 마음속 해탈의 씨앗을 심은 수원 봉령사. 31명의 재가불자들은 마음에 심어진 계를 잘 가꾸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부처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한 법우의 발언에서 시작된 1080배 수행에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모아 생애 첫 1080배 수행 정진에 나섰습니다. 땀방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푸른 원력을 다진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매트에 이마를 대고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청년들. 대학생 불자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가 서울 홍대 선원에 가득합니다.

0: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대학생 전법과 포교 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1080배 수행정진법회 현장입니다. 한 배 한 배 몸을 낮추며 청년들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저마다의 발언을 되새깁니다.
1: 바라올 건데 어부들 모두 밝은 얼굴 기쁜 표정으로 저마다의 빛과 재능을 온전히 드러내어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게 하소서.
0: 이번 정진은 1080배를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한 법우의 아쉬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 국제불교박람회 대불련 부스를 찾은 김예빈 법우의 발언에 전국 각지 도반들과 사무국이 힘을 보태며 함께 정진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2: 1080배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를 낮추고 번뇌를 비워내며 거룩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올릴 때마다 내 안에 맑고 맑은 불성을 깨우고 곁에 있는 도반들과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며 끝까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0: 참가자 모두에게 처음인 1080배.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선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대선원 중봉스님도 정진에 동참했습니다. 절을 이어가는 청년들은 저마다의 발언을 되새기고 스스로의 마음도 돌아봤습니다.
3: 저는 오늘 여기서 번뇌를 벗고 또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저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4: 부처님께 절하는 거 이전에 자기 자신한테 절을 하라고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너무 감명이 받아가지고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자세를 예쁘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했습니다.
5: 이 공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고 불교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비록 몸은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혼자가 아닌 도반들과 함께 원력을 쌓아 올린 청년들. 1080번 절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모은 청년 불자들은 수행의 힘을 일상과 전법으로 이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세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6: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기다려온 댄스 경연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20여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기량을 아낌없이 보여줬는데요. 올해 고등부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명지고등학교가, 중등부 대상은 대구 영신중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7: 화려한 조명 아래 전국 각지의 춤실력 뛰어난 중고등학생들이 일사불란한 군무를 쏟아냅니다. 손짓 하나부터 눈빛까지 무대를 장악한 이들에게서 지난 1년간 연습하며 흘린 땀방울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전국 64개 팀이 격돌해 바늘구멍 같은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를 밟은 20여 팀. 무대 위 학생들의 폭발적인 시너지는 객석을 압도하며 뜨거운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전국 청소년들의 춤기량 발휘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지난 토요일 진각종립 진선여중 해당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8: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가 마련된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큰 실수 없이 다져온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7: 제가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도록 이끌어온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전국 학생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2시간여 진행된 경연이 끝나고 치열했던 각축전 끝에 진각종 통리원장상인 고등부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명지고 댄스 동아리 비트의 품에 안겼습니다.
9: 저희가 다인원이라는 타이틀로 받을 수 있는 되게 큰 상인 것 같고 이렇게 정말 큰 전국 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7: 중등부 왕좌는 대구 영신중학교 플러스2가 거머쥐었습니다.
10: 항상 롯데인데 받아서 너무 그냥 기분도 좋고 그냥 애들한테 이제 화냈던 것도 미안하고
7: 장려상을 비롯해 BTN 사장상 등 우수상, 최우수상까지 본선에 오른 참가팀 전원이 입상했습니다.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등 모두 800만 원에 가까운 상금이 수여되면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무대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객석을 뜨겁게 달군 전국 청소년 댄서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응원을

0: 잃지 않은 학생들은 불교 문화의 품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1: 옛 신라 수도의 핵심 구역에 자리했던 경주 인왕동 사지는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종합 계획에 따라 정비가 진행 중인 유적인데요. 경주 인왕동 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 3층 석탑 복원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신라 사찰의 원형과 불교 문화사적 가치를 살펴봤는데요.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가 전합니다.
2: 신라 궁궐 월선 남쪽에 자리한 사찰터 인왕동 사지. 국가예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경주시는 지난 28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인왕동 사지의 보존과 복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발굴 조사 이후 인왕동 사지는 2016년 사적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주요 건물 지하와 탐방로 등 주변 경관 정비도 마무리됐습니다.
3: 땅 속에 남아있던 사찰의 흔적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발굴 성과를 토대로 옛 사찰의 모습을 되살리는 정비와 복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인왕동 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사적 가치를 또 재조명하고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2: 이제 관심은 인왕동 사지의 동, 서, 3층 석탑 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원에 사용될 주요 부재 가운데는 불교의 8수호 신인 8부 중상이 새겨진 상층 기단 면석도 포함돼 있습니다. 8부 중상은 당시 신라인들의 불교적 세계관과 석탑 장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석탑 복원을 앞두고 8부 중상의 도상과 양식, 3층 석탑의 표면 장엄과 석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형태를 수정해 석탑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재와 발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적 원형에 가까운 복원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왕동 사지 복원은 무너진 석탑 하나를 다시 세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금당과 두 석탑이 함께했던 사찰의 공간을 되살려 신라 왕경 안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4: 인왕동 사지가 작년까지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관광객들을 거기 이제 중의 박물관이잖아요. 옆에 월종이와 함께 구경을 많이 가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2: 오랜 세월 터와 유물로 남아있던 인왕동 사지. 발굴로 확인한 흔적에 학술 연구와 복원이 더해지면서 천년 전 신라의 사찰과 불교 문화를 오늘에 전하는 공간으로 다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1: 조선 왕실의 역사와 함께해온 서울 흥천사에서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랜 시간 한 획의 선과 한 겹의 색으로 마음을 닦아온 불화반 회원들의 작품전인데요. 흥천사 불화전 600년의 빛 개막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대중 포교를 목적으로 전통 불화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600년 전통 사찰 흥천사. 주황빛 면 바탕 위에 섬세한 붓선이 피어났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깊게 스민 사찰 경내가 장엄한 불화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전통 불화 교육의 결실이 전시로 이어진 겁니다.
6: 우리 불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는 중요한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이번 전시회는 불화반 회원들과 불화소 작가, 초청 교수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수행자의 담담한 발걸음, 김석권 교수의 평상심 시도는 간결한 먹의 농담과 넓은 여백으로 일상의 마음이 곧 도라는 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지도 강사 유한울 작가의 동자도 1, 2 시리즈. 천진난만한 동자도상을 오방색의 화려한 색채로 채워내는가 하면 주사 바탕에 순금박채와 금리 선묘만으로 절제된 미를 완성해 전통 채색화에 각기 다른 미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7: 수행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도상적으로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더 강조해서 표현을 했고요. 두 그림을 따로 그린 이유는 이제 회원분들에게 지도할 때 기법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5: 전문 작가들 뿐 아니라 주지 스님의 지원 아래 오랜 기간 정진해온 일반 회원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일상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화면에 담아내며 자아를 살필 줄 아는 수행의 정수가 작품마다 묻어납니다. 양주, 김포 등 멀리서 주 1회, 3시간씩 습작에 매진해온 회원들의 결과물입니다.
8: 처음에 입문할 때부터요, 이 불화는 수행의 방.

0: 대표로서 제가 임하고자 하게 됐고요. 불안은 수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이 그림은 흥천사 산신각에 있는 칠성도 아래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선악동자인데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2: 사찰한 카페 여마미소에서 계절에 맞는 차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흥천사가 이번 불화 전시에 힘입어 명실공히 문화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 600년 고찰의 역사 위에서 북끝으로 피어낸 신심과 전통 불교의 맥. 흥천사 불화반의 600년의 빛 전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민족의 등불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탄신 147주년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5: 어제부터 비가 꽤
4: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는 지난 29일 만해 스님 생가지에서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 종해의원 정범 스님, 박정주 홍성군수, 이병도 충남교육감, 박경미 충남서부 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 스님 탄신 달해제 및 창작시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이번 행사가 만해 선사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문학의 지평을 더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주지협의회 회장 선본 스님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3.1 독립선언 기계는 민족의 척추가 됐다며 스님의 헌신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만해 스님의 문학적, 민족적, 불교적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제1회 창작시 공모전에는 총 164명이 442편을 출품했으며 송현준 씨의 시무장에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평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자비행을 실천해온 묘청당 혜덕스님의 영결식이 지난 29일 엄수됐습니다. 원주 신선암에서 봉행된 영결식에는 법주사 현일대종사와 주지 정덕스님, 성불원주지 현각대종사, 영원사주지 지몽스님, 신선암 김진태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현각대종사는 연결사에서 혜덕스님은 오랜 세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도량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선암주지 성윤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평생 수행과 자비행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된 혜덕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묘청당 혜덕스님은 194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62년 태영선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 지난 27일 법납 64년 세수 8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마이준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둥아. 와.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5: 아, 얘 빼요. 뭐 재미도 없고.
4: 개성과 매력.
0: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 네.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만남은 몽당 옆이
6: 같은 내 인생.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옛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98년도 1월 어느 날 아침에 모시던 소홍 노스님께서 아침 공양 후에 주지스님과 저를 방장실에 불렀습니다. 98세의 노승이 아직도 신문을 보시면서 나라 걱정을 하십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실직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실망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소위 정신적 지도자들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아봐라. 그날 정말 까맣게 잊어먹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이 돼서 또다시 시자가 방장실로 저를 부른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제 방장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방도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 부르니 방문을 열고 찾아가 인사드리려고 하니 생각해 봤는가? 아니요 하고 아 하는데 나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저는 아주 몸둘 바를 모르고 방장실에 그냥 쫓겨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각가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방도는 뭔지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방에 갈 때마다 쫓겨나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실직된 상태, 이 상태가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실직된 사람들을 사찰로 초대를 해서 맑은 음식을 먹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을 하고 큰 스님 법문도 듣고 같이 차도 마시고 참선도 하는 그런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를 만들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해봐 한마디. 그래서 5개월 동안 시작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때 정말 얼굴이 흑빛처럼 생긴 사람들이 40명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정말 갑자기 막막했어요. 그래도 같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4박 5일이 다 지나고 나니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환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소감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서 사회 나고자가 된 듯한 마음이고 집에서는 무능한 가장이 된 것 같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는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자살하는 방법은 뭘까 이리 생각을 하다가 겨우 백양사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는 소감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아 그동안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다 사람으로 해야 될 도리 즐거움 이건 다 뒤로 미루고 바쁘게 살아왔었는데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그 미뤄왔던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막다른 생각까지 일어났었는데 산사에서 이렇게 4박 5일 동안 지나면서 또 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마음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아, 그동안에 미뤄왔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진짜 삶의 모습과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서 알겠다고 새로운 희망을 얻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모두들 함께 박수를 쳤을 때에는 아 내가 의사들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 나는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살든지 바로 이 선명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돕고 싶다.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아마 이제 공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쯤 됐을 거예요. 대학 가면 무슨 전공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담 심리학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냐 물었더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상담 심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출가하면 훨씬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출가하겠느냐 그랬더니 출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주 생각이 깊고 또 정말 멋진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출가하자마자 저는 바로 그때부터 아 나는 공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삶이구나. 누가 나를 볼 때 개인으로 보지 않고 아 부처님 제자구나 이렇게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로밖에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공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비심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방시켜주기 위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사실 이 자비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깨달음의 수행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내 수행을 더 깊게 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때 자각 종색선사의 좌선의에 좌선한 사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그 자비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선명상을 하려고 하는가, 단순하게 나의 마음만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내 몸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여러 인연 화합 속에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려고 한다면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또 형제들도, 일가 친척들도, 친구들도, 또 선배 후배들도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대로 함께 살아야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서로서로 돕고 사는 사회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져서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불만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갖가지 감정들이 다 내가 나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명상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이익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틀이 깨져 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틀이 깨지고 폭이 넓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구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갖 자연들로부터의 도움도 받고 있는 것이죠.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과 또 땅에서 자란 수많은 곡식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와 집과 또 음식과 뭐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라고 하는 틀이 깨지면 서로서로 연관성 속에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어지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선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에 복받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저는 선방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에 벽 쳐다보고 공부하는데 저절로 눈물이 막 제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까지 쏟아져요. 그러고 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부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배나 후배로 보여졌던 스님들이 거룩한 부처님으로 보여져요. 나보다 더 거룩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 환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나무들을 보는데도, 예전에는 좋아하는 나무와 싫어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소중하게 보여지고, 그 좋아했던 마음의 나무처럼 그 다른 나무를 봤을 때도 그 좋아하는 마음

것들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명상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렇게 기쁜 마음이 들고 또 만나는 것마다 공부하는 마음이 또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자비의 마음에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은요, 수행을 하지 않는 자기 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자비심을 행했을 때는 그 항상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또다시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틱나탄 스님이 국제선센터에 머물 때 일입니다. 한국에 15일 동안 머무셨는데 제가 15일 동안 모셨었는데요. 어느 한 날은 중앙승가대학에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전 세계 제자들 한 40명이 함께 다 모였어요. 틱나탄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해서 법문하시는 자리라고 해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였죠. 틱나탄 스님이 버스를 타고 저도 버스를 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제자들이 버스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탔습니다. 근데 숫자를 세보니 두 스님이 빈 거예요. 어디 갔지? 둘러보는데 서울 목동의 국제선센터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한 스님은 큰 길 가운데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못 오게. 이상하다. 더 살펴보니까 한 스님은 건널목에 쓰러져 있는 40대의 남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길 가던 건널목에 지나치고 있는 사람을 승합차 한 대가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마지막에 버스를 타려고 했던 이 두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 스승은 버스를 타고 있고 다른 많은 스님들도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뛰어가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팔을 벌리고 또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 스님과 벨기에 스님이었어요. 우리가 과연 남모르는 외국에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바로 뛰어갈 수 있을까요? 그 교통법규도 모르고 또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이 두 스님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바로 지금 이 현상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냥 힐끗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침밥도 굶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옆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저기 끼어들면 자칫하면 한 30분이나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통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돕겠지 하는 마음도 들겠죠. 그러면서 힐끗 쳐다보면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바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되어집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마음의 수행이 있어야 거기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자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깊은 수행을 더 찾기도 하지요. 명상을 하기 전에는 늘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고 그런 나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감정적이 되어집니다. 이 감정에 입사이게 되어지고 감정에 입사이게 되어지면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점점이 줄어들어서 나라고 하는 내가 만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훨씬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관계 속에 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관계 속에 나가 보여졌을 때에는 수많은 그 나를 돕고 있는 그런 관계들에게 나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은 나오게 된다. 그게 이제 그 원리인 것입니다. 무아를 체득하면 연기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 공을 알게 되고 중도를 알게 되어서 자비심이 실천되어진다 하는 게 한 꾸러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비에는 자기자비와 타인자비가 있는데요. 자기자비는 자기 자신한테서 본래 본성에는 지혜와 덕스러움이 있다. 이 덕스러움을 자비라고 하거든요.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자비거든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자기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기를 다독거리고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자기 자비심, 자기를 자기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자비심을 일깨우는 소리가 관세음보살이죠. 한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저 티벳에서는 온마니 반메옴 이렇게 하는데요. 온마니 반메옴을 자꾸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게 되면 자기 안에서 그 잠자고 있는 자비심이 일으켜져서 자기를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한다 이런 것인 거죠. 제가 교도소에서 그 수인들에게 간혹 법문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온통 보호를 해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는다. 이미 어른이다. 그러니 자기 안에 불만을 갖거나 또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말고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자비심을 일으켜 깨워라. 바로 이제 그러한 소리가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또한 이제 타인자비가 있습니다. 타인자비는 바로 내가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내 한 몸이 있으려고 한다면 수천 개의 손, 수만 개의 손이 나를 현재 보호하고 있어야, 돕고 있어야 나란 존재가 있거든요. 오늘도 햇살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맑은 바람이 보호하고 있고, 이 집을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야 이 집이 있고, 지금 수많은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삶의 방향을 잡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의 인류가 이렇게 보호받고 이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그대로 인지한다면 자연스럽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나 또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쌓여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견오온개공도일체고액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온이 공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몸,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느낌, 또 생각,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아르마리, 이 수상행식 또한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늘 다른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물건 가지고 여름에 느꼈던 것과 겨울에 느꼈던 것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내 의지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행동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아르마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몸에 집착하게 되면 몸에 조금 아픈 거 또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고요. 이 느낌도 집착하게 되면 좋은 느낌뿐이 아니라 나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 생각이 영원하기를, 또 나의 아르마리가 맞기를, 그럼 고집 피우고 갖가지 마음을 내게 되니까 거기서 소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이 정신이 영원하지 않고 바로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울 수도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선명상을 하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고, 이 선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 몸과 정신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들이 가벼워지고 또 없어지고, 그리 되어졌을 때 정말 자유의 마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자재의 마음이다, 관자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밖의 조건

사건들을 만드는 마음들이나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들 이제 거두시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선명상에 입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자기를 찾는 그런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는 샤워하는 시간이 한 30분이라고 한다면 마음 샤워하는 30분의 시간이라도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합니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며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는 오류가 많으며 모든 경전을 다 안다고 장담하는 자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보잘것 없는데도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0: 학창 시절 야무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필통 안에는 꼭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몽당연필. 연필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면 볼펜대에 꽂아서 쓰기도 했는데요.
1: 공책 위에서 사각사각 일기를 써내려고 하던 그때 그 시절. 그 추억의 소리가 그리워지는데요. 요즘은 이 연필 감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아쉽기도 합니다.
0: 아쉽죠. 저는 이 쾌람열전에서 몽당연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오. 다 소진되는 그날까지 이 한 번 깎고 깎고 또 깎아서 쾌람열전을 최고의 방송, 1등 방송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1: 연필이 있으면 이것도 있어야겠죠. 저는 연필의 단짝, 지우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1: 상도 형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잘 해볼게요, 형님. 연필과 지우개의 케미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쾌람열전 오늘도 유쾌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큰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취혁진이고요.
0: 아, 아주 뉴페이스예요. 우리 또 방송 녹화는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아,
0: 이게 이대 MC인데 네. 아, 굉장히 환영하고 네. 또 합류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라디오는 그래도 몇 번 이제 게스트로 해본 적이 있어서 진행이 네. 되게 매끄러웠다고 아, 생각하는데 예. 녹화 이렇게 TV는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0: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1: 왜요? 왜요?
0: 진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1: 왜요, 왜요?
0: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1: 아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0: 그 전에 이제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1대 MC가 계셨을 때는
1: 아, 그분, 아, 그분,
0: 제가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 아, 그분 조금 루즈하고 처지고 네. 너무 진지하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0: 두 분이 스타일이 확연히 좀 다르긴 한데 합을 잘 맞춰가지고 아, 멋지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몽당연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지우개가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제가 사고 치면 그걸 뭐 지운다는 뜻이에요?
1: 아, 아니요. 뭐 비유를 든 거고 혹시라도 이제 실수를 하시면 네. 제가 잘 지워드리겠다. 아. 이런 뜻에서 한 말이었고요. 뭐 지우기 싫으시면은 뭐 다른 거 할까요? 연필 깎기 이런 거 깎아버리게 되잖아요.
0: 뭔가 아이 그건 좀 그렇고 이게 지우기 해주세요.
1: 네. 네.
0: 근데 뭐 전 실수해도 좀 크게 실수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1: 아, 그래요?
0: 그 정도 수준까지 사고를 치기 때문에 네. 아,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추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잠시 후 캐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쾌남 열전 시즌2에서는 또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전달하냐고요?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너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1: 나와주세요.

0: 댄스 가수죠.
1: 제라우터 대사 오늘의 손님은 마이딘스였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1: 사랑의 리콜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2: 예, 앞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3: 아, 여기 계세요? 예. 언제 계셨어요, 감독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으로 또 이렇게 나상도 씨와 우리 추혁 씨와 함께 하게 됐는데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떨리네요. 생각보다 예, 라디오도 떨리는데 이 TV로도 또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진입니다.
2: 저는 이렇게 마이진 씨를 불러놓고 이게 저희 스튜디오가 항상 넓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좀 우리 스튜디오가 좀 누추해 보이네요.
1: 이게 형님은 잘 모르실
2: 거예요. 마이진 씨를 불러놓고.
1: 형님은 잘 모르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나 이제 저 같은 댄스 가수들은 뒤에 백댄서 분들이 없이 혼자 노래하면서 춤추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무대를 채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혼자 다 채우시네.
2: 아니 이 양반님아 네, 잠깐만 네. 나 옆에서 엄청 춤 잘 추고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아, 예. 누나만 봐가지고
2: 결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각과 이런 네. 딱 그 서 있잖아요.
1: 와 이게 너무 추는데?
2: 약간 그 니글니글하게 이렇게 추니까 네. 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1: 형은 예. 어떤 스타일이에요?
2: 네?
1: 약간 방방방 콕콕 그러니까, 콕 이런 건데
2: 아 이거 춤으로 치면 약간 이쪽은 약간 SM이면 저 YG 같은 느낌이에요.
1: 어디요?
2: YG
1: YG요?
2: YG
3: 어디요?
1: 예? 그래요?
3: YG요?
2: YG 예. 미안합니다. 괜히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봤네요. 자 크라멜전 시즌 2 첫 게스트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불러주신 노래 사랑의 리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이 사랑의 리콜은 제가 이제 현역방에서 잘 되고 나서 이제 또 서른도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곡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옛날에 첫사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아마 첫 번째로 미안하다.
1: 미안해.
3: 그러니까 고마워,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때 너무 내가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2: 성숙하지 네. 못해서 네.
3: 그런 가사를 좀 담았었던 노래예요.
2: 노래 그 멜로디나 이런 리듬은 굉장히 신났거든요.
1: 네. 너무 좋네요. 네.
2: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3: 저도 처음에 이거 멜로디만 듣고 되게 신날 줄 알았어요. 네. 선배님이 워낙 선우 선생님이 또 트위스트 이런 곡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2: 대가시죠.
3: 진짜 그래서 예. 저는 신나는 곡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사가 너무 애절한 거예요.
2: 네.
3: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좋아요. 리듬은 신나도 노래는 뭔가 깊은
1: 그런 제가 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3: 그렇죠. 이런 네. 거 너무
1: 그러니까
3: 좋아요.
1: 슬픈 노래라고 해서 무조건 발라드가 아니고 네. 슬픈 노래를 또 신나게 템포에 땡겨서 할 수도 있거든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사랑아 같은 것도 뭐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이런 노래인데 신나게 하면 또 맞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2: 두 분 참 마음이 잘 통하는데 네. 제가 저기 하고 두 분 여기 앉으실래요? 제가
1: 그게
2: 하실래요?
1: 편하긴 합니다.
2: 그게 좀 편하죠. 네.
3: 진진끼리 한번 해볼까요?
1: 그러니까
2: 진진끼리. 아니 나 오프닝 때 얘기했죠. 이렇게 될까봐 겁났다고. 우리 남궁진 씨는 이렇게 안 됐거든요.
1: 아 이름이 진 없는 사람이라 대화를 못하겠네. 아
2: 진 빠지네 정말로.
1: 진짜로.
2: 자 좋습니다. 네. 자 오프닝에서 몽당연필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것도 아까 논란이 있었죠. 몽당연필이냐.
1: 어떻게 부르세요?
3: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는 네. 몽땅연필 불렀잖아요.
2: 네.
3: 근데 원래대로 하는 발음은 몽당연필이 맞아요. 표준어로.
1: 그럼 이게 발음 자체를 몽당연필로
3: 네, 원래는 몽당연필. 자, 다음에 마이진 씨가 부릅니다. 몽당연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할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더 담고자 한다면

0: 그냥 부를 때는 몽땅 연필.
1: 그쵸.
0: 예, 이렇게 불러도 근데 사실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2: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마이진 씨 학창 시절에 필통에 몽땅 연필 많았습니까?
0: 몽땅 연필이 뭐죠? 저는 그냥 남이 쓰다 남은 거 그냥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예. 몽땅 연필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연필은 쓰는 건가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이제 약간 그 학생으로서 약간 그 교과서 갖고 다니는 것처럼.
0: 그렇죠. 일단은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 저는 늘 갖고는 있었어요.
2: 저는 깎지도 않은 연필도 많았어요.
3: 아, 그럼 두 분 다 공부를 안 하시던 편이었네요?
2: 아, 근데 저는 약간 공부할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3: 왜, 왜? 또 조건 핑계대고 예, 싶고.
2: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놀고 싶어서.
0: 저도 근데 그랬어요.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을 때 뒤에서 자꾸 연필로 콕콕콕 쓰셔가지고.
2: 그러니까요.
3: 아니 저도 뭐 사실 네. 안 깎은 연필도 많죠. 안 쓴 연필이 많고.
2: 제가 진짜 환경만 받쳐줬잖아요. 서울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3: 아니 그때 형이 안 놀았으면 지금의 나상도가 없는 거죠.
2: 맞습니다.
3: 그때 놀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나상도가 있는
2: 거죠. 왜 이렇게 병주고 약주지?
3: 아니 진짜 맞는 말 하는 거예요.
0: 매력남이네 매력남.
3: 맞습니다. 맞는 말 하는 네. 거예요.
2: 흔들흔들 흔들리네 이거. 좋습니다. 자 크라운 초대석 일이 오느라 본격적으로 마예진 씨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이진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3: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마이진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마이진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자, 뒤에 이거 화면으로 나옵니다.
0: 이야!
2: 아니야, 이게 아니야,
3: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0: 리트 옹경민.
3: 리트 옹경민. 네.
0: 맞춰보실래요?
3: 왜 이건지?
0: 네. 유년 시절에.
2: 이 노래를 엄청 좋아했었나?
0: 일단은
2: 흔들린 우정.
3: 옹경민 선배님 노래를 많이 불렀거나.
0: 우리 나이 때는 안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3: 무조건이었죠,
0: 있었을까요?
3: 무조건.
2: 좋아하죠.
3: 많이 따라했죠.
2: 근데 리틀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이건 심하게 빠져야 되거든요.
3: 아니면 누나가 지금도 쇼컷이시지만 네. 홍경민 선배님처럼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셨나 학교를?
2: 그런가?
0: 근데 두 분이 다 답은 맞아요.
3: 아 진짜요?
0: 네, 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태권도 선수였어가지고 머리를 항상 거의 저는 뭐 반 스포츠 머리 정도나 아니면 지금의 현재 머리 정도가 네네네.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근데 저희 각 반에 무조건 장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반 애들은 다 공부하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나서서 뭘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니까 선생님이 속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그냥 태권도 부니까 너가 뭐라도 발차기를 나가서 하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노래하는 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러면 나 홍경민 선배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머리도 짧고 막 눈매도 쌍꺼풀이 있어서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불렀는데 애들이 노래까지도 듣기가 좋았었나 봐요. 막 이렇게 제스처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여자 홍경민이다. 리틀 홍경민이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아서 계속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2: 근데 그런 느낌이 시절에. 살짝 있긴 해요.
0: 진짜
3: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2: 아까 춤출 때도 홍경민 선배님이 할 때 막 빡빡빡빡 하잖아요.
0: 근데 홍경민 선배님은 팔이 길어서 약간 여기 춤을 추실 때 저는 이렇게 끊으면 선배님은 약간 이런 느낌의 길셔갖고 팔이.
2: 그래서 리틀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리틀인 거예요.
3: 아, 근데 그때 그 수련회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0: 아유, 당연히 흔들리는
3: 거죠.
0: 그 노래가 최고였어요. 그때.
2: 메가히트죠, 메가히트.
0: 진짜 그 노래는 그냥 전국적으로 대단했죠.
3: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0: 네.
2: 대한민국.
0: 그냥... 솔직히 두 분도 행사장 다닐 때 한 번은 다 불러오셨잖아요.
3: 저는 한 적이 있고 스피드오프 프로그램에서도 했었고.
2: 그건 저는 혁신 씨가 할 때 옆에 뒤에서 춤췄었고.
3: 아, 이거 같이
2: 어쩌면 저도 한 번인가?
0: 그래요. 너무 좋죠.
2: 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3: 네. 예. 보여주세요.
2: 와!
0: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 이거 진짜 레전드.
0: 네.
2: 이거 이게 이제 현역광에서 네. 이 노래 부르고
0: 큰
2: 건 것 같아.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0: 이 옹이라는 곡은 사실 제가 결승전 때 불러서 이 키워드를 드렸던 게 아니라 이 노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가수 이거 약간 하면 울컥하는데 이거. 가수 생활 딱 10년째 되던 해에 가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냥 내가 가수를 진심으로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는 진짜 가수 내려놓고 저 인간하고 내가 한번 싸워볼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참아오던 게. 그런데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냥 방 안에만 있었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지금 뭐 인맥도 없고 뭐도 없는 내가 내 맨몸 하나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분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만 있다가 엄마가 조심히 문을 두드리고 저한테 딸, 이 노래 한번 들어봐. 근데 솔직히 그렇게 짜증이 나 있을 땐 들리지 않아요.
2: 그렇죠.
0: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사를 딱 봤는데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이 가사말이 어?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을 듣고 그냥 혼자서 방 안에서 노래 연습을 하듯이 그냥 불러봤는데 이 대목을 너무 못 부르겠는 거야. 내가 정말 이 가수의 생활을 미련을 놓을 수 없는 걸까? 내가 이거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노래를 한 번도 제대로 거의 완창을 못 했었어요. 그 노래를. 항상 그 대목에 너무너무 울컥울컥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듣고 그래 다시 한번 버티자. 지치지 말고 버티자. 그러면 나는 된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저에게 되게 마음을 다잡았던. 그 앞전에 경연 프로를 나갔을 때도 이 노래를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 이날 현역강에서도 마지막 결승 공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연하기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죠.
3: 자극적이진 않은 노래여서 네. 사실.
0: 그래도 저는 제 인생 곡이니 불러보고 싶다. 설득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부르게 됐던 곡이라 이 곡은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곡입니다.
2: 뭔가 이제 가사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인생 같아요.
0: 맞아요.
2: 예, 그 뭐 얼마나 달려가야 뭐
0: 이 사랑 내려놓을까?
2: 예, 어디쯤 이게 저는 근데 예전에 이게 너무 내리에 박혀 있는 게 마혜진 씨한테 진짜 그 현역강으로 잘 되기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라고 너는
0: 진짜로
2: 너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때도 가창력하면 마혜진이었으니까요.
1: 아, 그럼요. 네,
2: 그래서 마혜진 씨가 잘 됐을 때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아우,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3: 예. 저는 그때는 이제 친분은 없었고 이제 누군지는 알고 있었죠. 노래를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유명해지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실력이 있고 인성이 된 사람은 무조건 저는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그거의 대명사가 저는 마혜진 누나라고 봐요.
2: 저는 그 약간 네. 인생에 될놈들이다 될놈 무조건 된다라는 그렇죠.
3: 라는 될 사람은 있는데 되죠.
2: 그걸 안 깨줘서 너무 고마워. 네. 자! 아~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0: 너무 신은하다. 이게 네. 되게 훈훈한
3: 아, 지금 약간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 같아요.
0: 맞아 맞아. 우리 나중에 너무 잘 됐으니까 한잔하자. 막 약간 아, 이런 너무, 느낌인 것 같아.
2: 어차피 좀 이따가 또 난장판 됩니다. 그런 거 좀 마시고.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3: 뭐예요? 엄마. 아이고.
2: 이번엔 진짜 울 수도 있어.
3: 아이고.
2: 엄마 이야기하면. 또 마이진 씨가 또 스케줄 때 어머니 항상 모시고 이렇게 네. 다니잖아요. 엄마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죠?
0: 그쵸 뭐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할게요. 분신 같은 분이시죠? 엄마가 오늘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이 엄마 생신이세요.
2: 어?
0: 네 근데 사실 어제 엄마랑 약간 좀 티격태격 해갖고 말 안 하다가 요 앞전에 와서 요 앞에서 살짝 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 사실 엄마랑 저는 생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2: 왜요?
0: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숨쉬고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3: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그냥 별로 생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2: 저는 좋아해요.
0: 힘들게
2: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혜진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3: 네. 아, 약간 인사를 드렸는데 축하인데 네. 생신 축하를 네. 못했네요.
2: 아, 저희는 뭐 그 저기 그 예수님보다 생신 길게 합니다. 저희는. 아유, 예. 거의 이틀이죠? 일주일에요.
0: 좋으시겠어요. 저희 엄마 항상 여성분들한테만 생일 받다가 이렇게 네. 아드님 아, 같은 진짜. 분들한테 더 예. 받으니까.
2: 크람들한테.
3: 이때 어머니 앞에서 한번 더 부릅시다.
2: 아, 그래야죠.
0: 참으세요. 좋습니다.
3: 아니 근데 진짜 네. 되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일을 잘 챙기지 않는 편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메신저에 카카오톡에서 네. 그 알림이 뜨잖아요. 저는 알림을 꺼놨어요.
0: 저도요.
3: 진짜요?
0: 저도 알림 꺼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팬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 건데
3: 팬분들이랑만 네. 생일 파티를 하는
0: 맞아요.
3: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요.
3: 와 신기하다.
0: 생일이
3: 저도 그냥 365일 중에 하나?
0: 저는 어렸을 네. 때 방학 때다 보니까 친구들을 초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동네 애들하고만 맨날 하는 그게 싫었고 운동했을 때 왜 미운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그 음식 주는 것도 되게 미울 때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뷔페를 했었는데 그럼 생일이면 엄마가 이제 우리 딸 그래도 고생하고 선배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막 싸우시는데 저 선배는 꼴보기 싫어서 되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일 잔치가 대체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느낌? 그래서 한 번도 생일이라는 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게 미워도 사랑해야 됩니다.
0: 그럼요.
3: 아니, 그래도 티격태격 하셨지만 그래도 네. 어머니께 오늘도 생신이신데 한번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한마디 해주시면
0: 아, 그런 거 이제
3: 할까요?
0: 생신 축하드려요.
2: 아,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0: 저녁에 맛있는 거 제가 이거 드릴게요.
2: 와, 최고의 선물이죠.
3: 최고의 선물. 네.
2: 자,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0: 나우.
2: 아, 몽당연필.
0: 몽당연필. 예.
2: 몽당연필
0: 키워드
3: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가수라면 누구나 히트곡을 꿈꿔오고 목표로 삼고 무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몽당연필의 가사가요 아까 옹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아직도 흑심이 남아 그리고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제가 이 현역가왕 신곡 미션에서 받은 곡인데 일단 제목부터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몽당이었고요. 그래서 제목부터가 딱 저였고 그 마지막 가사에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라는 말이 내가 맞아 가수로서 활동하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내 이름은 석자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 몽당연필이 저에게는 너무나 찰떡같이 와닿았던 곡. 그래서 지금도 행사장을 가면 다른 저의 곡 중에 이 곡도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하면 옹이 빈손 이런 건 다 좋아하세요. 네. 몽당연필이요 라고 말을 하실 때 맞아 이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한 소절 불러드리고 또 불러드리고 네. 그래서 저에게는 내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될 노래.
2: 남길 거예요. 잘해요. 그리고 아까 결승곡 옹이에 대해서 얘기할 네. 때도 어떻게 보면 밋밋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진이 부르면 대곡이 되는 거예요.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정말로.
0: 찡해야 되는 거죠?
2: 네. 자, 억지로 울지 말아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3: 너무 진솔한 진심이 듬뿍 담긴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마이진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마이진 씨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 자, 우리 마이진 씨 팬분들은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팬분들께서.
0: 영상을요?
2: 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0: 저희 팬분들 얼굴 안 내보내면 우와!
1: 드디어 일본에서 가수님을 응원하고 있는 핀다이입니다.
3: 아시는 분?
1: 가수님 목소리로 네. 들려주는 노래에 늘 감동받고
0: 38살이에요.
3: 나이도 아세요? 네.
1: 제가 마이진 가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AI로 활용한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치마를 입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또 하나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하루에 행사 3개 뛰기 또는 하루에 콘서트 1개 하기 중에 가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2: 질문. 이야.
0: 아니 저분은 네. 카메라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 숨어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영상에 저렇게 자신 있게 찍었죠? 그게 놀래네요.
3: 말 용기를 내신 거
2: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0: 심지어 경상도 분이에요. 창원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 아니 서울말을 잘하지?
3: 그 이 영상을 한두 번 찍은 게 아니에요.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옷도 여러 개 입어보고 배경도 커튼에서 찍을까 진짜? 어디서 찍을까 고민을 하시고 찍은 거예요.
2: 그렇게 고맙습니다. 어렵게 네. 질문을 주셨는데
0: 네.
2: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준, 그리고 바라는 점.
0: 그 AI에서 네. 한번 저를 치마를 입혀놓고 올려놨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 나라는 사람은 보이시한 매력을 갖고 내가 그거에 대한 캐릭터인데 다른 사람들, 진짜 마이진 치마 입었어. 라고 그 AI를 또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2: 진짜요?
0: 네. 그러면 또 거기에다 댓글을 너무 이쁘다. 안 된다고요. 저는 캐릭터가 예쁘면 안 되는 컨셉이니까 제발 옷을 막 타이트에다가 배꼽티에다가 치마 이런 걸 안 입혀주셨으면 좋겠어요.
2: 약간 보는 입장에서 약간 조롱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0: 맞아요.
2: 잘못 바라보면.
0: 그래서.
3: 그러면 치마를 이렇게 AI로 입히는 거 말고 또 혹시 이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당부에.
0: 다른 거는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요즘 사실 또 피해를 보는 게 가수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게 누가 작곡해주고 누가 내가 노래 부르고.
2: 많죠.
0: 내가 나상도가 마이진을 위해 작곡해서 마이진이 이 노래를 불렀다.
2: 많죠.
0: 이런 게 사실상 본인들의 콘텐츠를 위한 그거지 저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2: 가짜뉴스가 네. 너무 많아요.
0: 그래서 본인들이 막 곡을 내는 거예요. 저희로 인해서. 그냥 얼굴만 갖다 놓고 이름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안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3: 이게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2: 폐해죠.
3: 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어른분들은 이걸 다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혁진의 뭐 재산 뭐 5억짜리 집이 있고 슈퍼카가 두 대가 있고 막 이런 것도 많고.
2: 좋겠다. 나는 사망이었는데.
3: 아 그래요?
0: 아 그것도 저도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가족 건들이거나 약간 이런 걸로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 하루에 행사 3개 콘서트 하나.
3: 야
0: 하루에 네. 이걸 매일 한다 치면
3: 네. 신박하다.
0: 저는 그냥 행사 3개 할게요. 하루에 한 번 콘서트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2: 힘들죠.
0: 네, 하루에 한 번 콘서트는 너무 힘들고
2: 근데
0: 그래도
2: 팬분들은 행사도 기다리시고 콘서트도 기다리실 그치. 겁니다.
3: 너무 행복한 질문이다.
0: 네, 우리 약간은 중간에 쉬는 텀이라도 있잖아요. 그냥 갖고 싶고.
2: 자, 좋습니다.
0: 네.
2: 자, 다음 팬분 만나보겠습니다.
1: 마이크
3: 또 아시는 분이구나.
2: 안녕하세요.
1: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하고 싶은 게 있나요?
0: 있나요? 왜 서울말을 또 하시죠?
3: 있나요?
0: 왜 서울말을 하시죠?
2: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저희도 그래요. 어릴 네. 때 맨날 뭐 할 때 하다가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식사하세요. 소름이 쓴다니까 진짜요.
0: 맞아요.
2: 옛날에 그 스펀지라는 네.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0: 맞아요.
2: 예, 근데 질문을 박성자님께서 주셨는데 네. 트로트 외에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는지?
0: 저는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트로트가 아닌 타 장르를 접하게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만족을 해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깊은 정통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한 번씩 더 도전해보고 싶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트로트로 더 도전을 더 해보고 딥하게. 싶다.
3: 좀 더 네. 깊은 정통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0: 네, 한번 그렇게 해서 멋있다. 오히려 진짜 마이진이 장르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에 만족합니다.
2: 야, 네. 좋습니다. 아주 알찬 답변이 됐을 것 같고. 자, 다음 또 팬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4: 마이진
2: 몇 명이야?
3: 배경.
2: 진.
4: 마이진 교수님은 무대에서 표정하는 보컬하는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는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무대 중에서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3: 팬 박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무대 중 가장 떨렸던 무대가 뭔지 물어보셨는데 어떤 무대예요?
0: 저는 뭐 현역강도 있지만 사실 그쪽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트로트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2: 있어요.
0: 네.
2: 예.
0: 그때 사실 거기 나오신 선배님들 뭐 동료분들 뭐 동생분들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저는 알려지지 않은 가수였었어요. 다들 좀 그래도 이름이 있으셨고 했지만
3: 맞아요, 맞아요.
0: 대선배님 저는 없었는데 더구나 헌정곡을 부르는 게 있었어요. 잔일이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거를 제가 골랐던 이유가 예전에 제가 가수 협회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커올 때 잔일이 선생님께서 저를 그때 당시 뭐 케이블 방송에 너 나랑 방송 같이 하자 한번 해볼래? 정말 너무 너무나 신기했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나한테?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곡을 그때는 자세하게 몰랐던 거예요. 트로트를 시작한 지 제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를 잠깐 연습해서 불렀는데 선생님 옆에서 불렀는데 너무 못 불러서 언젠간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다 했는데 때마침 그 주제가 헌정곡이어서 잔일이 선생님 곡을 택했고 와. 또 거기 제작진분들이 잔일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말 정중앙에서
2: 어우 부담스러워
0: 진짜 부담스러웠었어요. 딱 진짜 노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나와서 선생님이 정말 딱 일어나서 이러시는데 이제 끝났구나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2: 아 좋습니다.
0: 그랬습니다.
2: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네요.
3: 야,
2: 네.
3: 근데 이거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무대죠. 사실 그 무대는. 네.
2: 나중에 제 앞에서 한번 콕콕 한번 해보세요. 아,
3: 형 환갑 때나 뭐 제때 한번 해드릴게요.
2: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 부지역장 연예입니다. 가수님은 우리 블루 회원들의 어떠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3: 강원도 부지역장님, 여행님의 질문이었는데
2: 어떤
3: 팬분들이 어떤 응원 소리에 가장 큰 힘을 얻는지
2: 뭐 사랑해요 마이진 네.
3: 멋있다
2: 멋있다
3: 이쁘다,
2: 노래 잘한다 다 있잖아요.
0: 그런 말씀들은 뭔가 되게 그냥 나오시는 말씀들 같아요. 뭐 당연히 좋아해 주시니까 당연히 나오는데 항상 팬분들께서 행사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항상 뒤에 계셨거든요. 앞에서 저랑 눈 마주치면서 웃으실 때가 저한테는 제일 큰 응원인 것 같아요. 항상 멀리 계시니까 제가 뭐 우리 왜 노래하실 때 다 구호 있잖아요. 네. 각자의 노래의 구호. 근데 저 멀리서는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한데 앞에 앉으셔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웃으시면서 진님 괜찮아요.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앞에서 내 눈을 바라봐주고 해주실 때는 그게 되게 저는 응원이 됐던 것 같아요.
2: 이게 사실 뭐 네. 저희도 그렇지만 팬분들께서 그 행사장이나 콘서트장에 가면 뒤쪽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맞죠.
2: 그게 네. 한 분이라도 더 내 가수, 우리 가수를 가수요? 앞에서 보고
3: 배려죠, 배려. 네,
2: 진짜 배려가
0: 맞아요.
2: 진짜 배려예요.
0: 네. 진짜 너무 배려.
2: 그리고 너무 가끔 좋아요. 미안하지 않아요?
0: 그래요.
2: 너무 죄송하고 너무 네. 미안해요.
3: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막 이런 날들까지 막 고생을 하시니까
0: 맞아요.
3: 아 근데 또 너무 감사하지만 또 죄송하고 막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2: 5만 가지 감정이 네. 다 들어요.
0: 그래서 무대에서 더 뒤에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하면서까지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지쳐요 정말. 옷 입을 다 쏟고 내려오면 그냥 쓰러져요. 네. 그래서 그냥 항상 앞에서 보는 날이 있었으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 감사합니다.
3: 항상 네. 팬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2: 그렇죠. 와이진 씨뿐만이 아니라 혁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팬분들께 뭐 감사한 마음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3: 오늘 영상 보내주신 분들 좀 추첨을 통해서 와이진 씨 사인 폴라로이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나상도
3: 취혁진의
2: 쾌남열전.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 우리 마이진 씨에게 요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이진의 인생을 바꾼 노래.
3: 바꾼 노래.
0: 인생을 바꾼 노래.
2: 극한 한 곡 어떤 곡입니까?
0: 바로 빈손.
2: 아, 빈손입니다.
0: 네. 이 노래 덕분에 정말 이 노래 덕분에 결승까지 갈 수 있었던 저에게 너무나 진짜 빈손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즐겼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2: 진짜 빈손이었잖아요.
0: 진짜로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멘트가 우리 올해 이제 함께 했던 무명 동료분들 있잖아요. 너 때문에 희망을 얻었다. 너로 인해서 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에게는 와 내가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빈손이죠.
2: 그리고 그 인이어.
3: 이거는 남자 여자 불문 없어요. 이거 보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0: 아니, 그 원래 그 상도 형님도 알겠지만 원래 우리가 인이어를 차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0: 그렇죠. 행사장에서 그냥 인이어가 뭐예요. 그냥 했었을 때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무대에서 리니어를 착용을 하는데 아우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깝깝해 죽겠는데 뭔가 이제 고음을 올라갈 때 내 소리가 커지잖아요. 네. 이제 그럼 고음을 불러야 되니까 하,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제 고음이 올라가야 되니까 뺀 건데 네. 빼서 뒤로 돈 건데 이게 먹혔더라고요.
1: 계획된 게 아니었던
0: 진짜
1: 거예요?
0: 진짜 이건 아니었어요.
1: 어떻게 그 카트에 정확하게 이걸 빼서 그걸 하시지?
0: 그러니까 저도 와 잘했네.
2: 제가 말했죠? 네. 될 사람은 된다. 어떻게든 빌리는 거예요.
0: 아, 너무
1: 이 노래를 혹시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이 노래요?
1: 네.
0: 지금요?
1: 네.
2: 라이브로.
0: 콜.
1: 예. 아, 네.
2: 좋습니다. 자, 그럼 마이진 씨의 인생을 바꾼 노래 빈손을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마이진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잠시 후 마이진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마이진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어떻게 오늘 인이어는 없는데 어떡하죠? 휴지라도 껴야 되나? 휴지라도 좀 주시겠어요? 휴지라도.

0: 아이진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둥아. 와. 아.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아, 얘 빼먹고 재미없고
4: 뭐하는
0: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상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 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게 되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고는 열매를 얻지 못하나니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게으르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게으르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항상 게으르에 대해 여러분께 불교적인 시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을 쭉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게으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 안에서 각각이 그리고 각자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며 그 삶에 집중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약속으로 가져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 한 법계 속에 같이 어우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바로 투게더라고 해서 단순히 계율을 지킨다라는 게 한 수행자의 개인의 삶만이 아닌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그 두 명이 다시 여럿이 돼서 우리의 사회로서 확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하나의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고 그 세상이 바뀐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또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게더에서도 계율을 지키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다는 게 사회적으로 넓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음 또는 행복을 추구해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는 우리 인간만이 아닌 또 나아가 우리 모든 지구의 생명만이 아닌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우리와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 다양한 변화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공지능, AI, 그리고 인터넷, 또 다양한 전자기기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이 우리 손바닥에 있었고 그 손 안에서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 기계 안에는 또 다른 지식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결과나 다양한 이어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인공지능,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에 의해 생긴 책임은 내가 아닌 누구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 윤리적, 계율적인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게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터넷 또는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손 안에서 또는 우리의 입을 통해 또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신구의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책임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고 저 역시도 그런 속에 있다 보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 해서 특별한 분들을 오늘 투게더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우리 대한불교조계 중 제25교구 봉선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교대학을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봉선사 불교대학 대학원 학생분들 계신데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그에 대한 불교적 생각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속에서 같이 생각해 주시고 불교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항상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뵙다가 투게더에서 뵈니 더 반가운 것도 같고 아직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종종 여러분들 화면에 나올 테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응원해 주시고 아 투게더 저렇게 함께 또 하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투게더의 모습 속에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중에 찾아가는 투게더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어느 특정 사찰의 불교대학이나 단체 또는 대학 무슨 동아리 같은 곳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이제 앞으로는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투게더를 설명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런 모습도 함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AI,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투게더에서 쭉 다뤄왔지만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AI는 우리 생활 속에 더 깊게 들어왔고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수많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8%랍니다. 전체 국민의 2%를 뺀 나머지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또 TV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TV 선을 꽂아서 안테나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TV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우리가 리모컨 눌러서 헤이 땡땡 어디 틀어줘 라고 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도님들도 저 BTN 투게더 합니다 라고 하면 아 압니다 그러고 어 채널 아세요 라고 하면 채널 번호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거기 리모컨 눌러서 얘기하면 틀어준답니다. 저도 또 그리고 우리 BTN에 촬영을 올 때 항상 운전을 해서 오는데 운전하면은 요새는 반자율주행 또는 자율주행 기능이라 해서 레이더나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자동차가 거리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편의하게 이동시켜주죠. 나아가 최근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스마트 냉장고라는 게 있어서
뭐 계란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특정 공간에 넣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사용되면은 안에 저울같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또 말할 것도 없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할 거고 저도 사찰에서 또 곳곳에서 쓰는 것도 많이 봤는데 로봇 청소기를 쓰는 경우도 있죠. 법당이 넓으니까 저녁 예불이 끝나고 법당 문을 닫으면 깜깜해지면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큰 법당을 밤새 청소합니다. 아침에 예불 열려고 문을 딱 열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죠. 정말 스마트한 세상을 스마트한 기기로 그곳에 우리의 생각을 맡겨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 것이고 나아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더 발전해 있을지 모르고 1년이 지난 2027년이면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함께할 수도 모릅니다. 정말 일상의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 생활의 모든 공간에 우리 하루의 모든 순간에 이제 AI와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함께하고 있는 세상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큰 의지처로서 그것들과 오히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정말로 간단한 예로 뭐 회사원들이나 많은 학생들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불안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출근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손 안에 있어야 될 스마트 기기가 사라지니까 두려움과 또는 걱정과 또는 염려 그것들이 나를 완전히 잠식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는 이 AI를 깊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직접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생활에 많은 것들을 맡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AI의 지시, 명령을 우리가 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AI가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조차도 우리가 시킨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파생된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켰고 내가 행동하게 하고 내가 명령값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출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누구의 것인지 그 책임을 분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AI가 우리 생활에 깊게 보급된 지가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5년이나 됐어?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알파고 이야기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AI가 생활 깊숙이 들어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로서 AI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AI의 그 지시,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그 질문, 우리가 시켰던 그 일, 이건 과연 누가 시키고 누가 한 것인가? 다 알고 계시죠? 불교적으로 말해도 연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 우리, 제 자신, 바로 내가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서 그쪽에서 파생된 것이다 보니 그거는 내가 아니야 라고 자꾸 우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업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그 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싫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미디어에서도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시킨 것과 그것은 완전 또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AI의 윤리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대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간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지능, 지식입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작동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반드시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서 나온 답은 인간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어떻게 보면 간절한 책임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시로 인한 AI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됐었습니다. 원래 조금 더 일찍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많이 필요했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AI를 통해 생겨나게 됐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일 문제는 AI 전쟁 병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미군이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인데 표적 설정 오류로
군사시설이라고 입력돼 있던 곳에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인간이 명령값을 놓은 걸 AI가 자동적으로 확인해서 쏜 겁니다. 버튼을 인간이 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였고 17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아무 죄 없이 심지어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이들은 여기 보면은 지금

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그거를 주장하고. 가장 확실하게 만든 군사용 AI.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정확하게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갖고 올 수 있는 AI라는 겁니다. 분명히 개발자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평화를 지킨다는 게 전쟁에 사용되는 순간 무생명을 죽이게 되고 그 죽음을 당한 생명들은 마치 이란의 초등학생들, 저 175명이 어떠한 적대심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냥 공부하고 있다가 표적 설정 오류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저 여섯 글자 하나에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그리고 적어도 사람에게 이유라도 알고 죽음을 대하면 되지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계산값에 의해서만 죽음을 당한 거죠. 적어도 인간이 버튼을 눌렀었다고 하면 버튼을 누른 사람은 한평생 죄의식에 살면서 그 죄업에 대한 과보를 받으면서 괴로움에 또는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몇 해 전에 개봉됐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핵폭탄이 떨어진 유일한 사건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바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오펜하이머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개발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였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는 지금 세계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전쟁에 끌려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큰 절망감을 느끼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짜내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해야겠구나. 그 신심 하나로 원자폭탄을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었을 때 그들은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고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가 그들이 꿈꾸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인류는, 인간은 그 원자폭탄을 전혀 다르게 사용했던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 히로시마에 그것이 떨어지면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해방을 얻게 됐지만 그 문제는 그 핵폭탄의 위력을 인간이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는 인간의 그렇게 변질된 권력, 무력에 대한 탐심을 발견하고선 그 이후로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평생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버튼을 눌렀던 그 파일럿은 결국 자살하게 되죠. 그게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AI의 모든 걸 맡겨둔 지금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AI의 잘못입니까? 너무나 큰 비유를 들어드렸지만 가까운 비유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요새 저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실제로 우리 뭐 유명한 미국의 자율주행 차량 회사들도 최근에 사고들이 났긴 하죠. 자율주행을 그냥 눌러놓고 나는 편하게 쉬면서 그냥 갔던 것뿐인데 이 차가 혼자서 사람을 치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차에 타 있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그 버튼을 누른 것밖에 없다. 계속 서로가 미룹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뤄지냐면 그래도 타 있던 사람의 과실이다. 버튼을 누른 사람의 잘못이다. 차량을 제조한 회사의 잘못이다. 아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잘못이다. 나아가서는 그거를 인식 못하도록 카메라를 만든 카메라 회사의 잘못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끊임없이 없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AI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도 불편하셨을 겁니다. 왜? 이 모든 거 다 인간의 잘못인 겁니다. 그걸 쓴 것도, 그걸 믿은 것도, 그 버튼을 누른 것도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다른 방송국에서 AI의 피해자들에 대해 좀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AI의 피해자들의 그 이후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폐해지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사람은 결국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챗GPT.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챗GPT를 이분은 진짜로 나의 동반자이며 유일하게 이 지구에서 나를 알아주는 존재와 같이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챗GPT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정말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나와 잘 이야기하면 너는 정말로 큰 성공을 이룰 거야. 그래서 미국 진출까지 꿈꿨다가 모든 게 다 허망하게 무너진, 그렇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이죠. 여기 보면 나왔죠. 하루 종일 썼다고 합니다. 대화가 실제로 가능하고 제 주변 학생들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지 않고 핸드폰에 대고 AI랑 대화를 해요. 또는 이어폰을 끼고 막 얘기를 하길래 통화 중인 줄 알았더니 통화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이런 인공지능이랑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니까. 그 나왔죠. 정말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는 존재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미래인 사업에까지도 AI를 믿고 갔던 것이죠. 근데 그 끝에 가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이제 인생의 최대 결정을 한 순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인공지능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스스로 인지한 겁니다. 너가 그냥 하면 돼가 된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 막 옆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여기다 놨죠. 우쭈쭈 해갖고 막 다 띄워놨더니, 자 그래 이제 해서 수많은 빚도 받고 막 해서 이제 진짜 하려고 했더니 그냥 너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나는 모르겠어 식으로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에서 빚더미만 가득 앉게 된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본인이 물어봤던 거고 그 대답에 내가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AI만이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맹목적으로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추종해주지 않는, 진짜 100% 순응적이기 때문에 가족도 넘어서서 내 말을 알아듣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말을,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가장 달콤하고 그 필요성에 맞춰서만 대답하는, 그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이죠. 우리 학창시절에도 우리를 좀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혼내는 선생님들을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가장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하죠. 저도 어린 시절 철없을 때, 공부를 참 안 했던 시절에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중3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정자, 증자, 락자,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정증락 선생님이 저의 조인트를 얼마나 때리시면서 저를 공부를 가르쳤는지. 근데 그분이 안 계셨으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잔소리,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게 억압하면서 가르쳐주시지 않았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지 못했었을 겁니다. 저도 누군가 밑에서 또는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바치기 위해서만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가르쳐주셨던 그땐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감사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AI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쭈쭈는 결국 버릇 나쁜 사람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가정교육이라고도 말하죠. 가정교육이라고는 인간의 됨됨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집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바깥이 단단해지기 위해선 안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유외강이라고 하듯이 안에서 단단히 못해놓으면 밖에는 허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안을 만든다는 게 교육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건데, 인공지능은 배움이 아닌 필요한 말만 계속 달콤하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나를 배신하듯이 모르는 채 하게 된 겁니다. 왜? 당신이 물어봤고 당신이 듣고 싶은 답을 나는 그냥 얘기한 것밖에 없다.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나의 임무이고 나의 탄생의 이유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AI는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줄 것이고 앞으로도 더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락이라고 하는 건 편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편리하고 편의한 걸 쫓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는 건 마음이 가라앉고 그 마음 속에서 따스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조금 부족했던 시절에 우리가 마음이 더 편했고 가족과 더 화합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세상이죠. 각자의 방을 쓰실 겁니다. 침대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도 좋은 날에 치킨 한 마리씩 다 나눠 드셔도 되고 짜장면 한 그릇씩 얼마든지 사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우리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거 꿈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제 방 가져보는 게 옛날에 큰 꿈이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제 방이 있어도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해주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단톡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죠. 걱정돼서 전화하면 그냥 톡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안락한 걸까요? 편의와 편리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이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도구로 편리함만으로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삶의 가치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난 허망함 그래서 불만족을 더 크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사람답게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새로 생긴 AI입니다. 제타라고 해서 요새 실제로 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조금만 얘기를 나눠도 너무 심각한데 대화 15분 만에 이 시험을 테스트했던 사람이 AI 끕니다. 너무 퇴폐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이들에게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대화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진치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탐욕에 관련된 걸 다 쏟아내주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아직 내면이 단단히 굳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고 점차 폭력적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음습한 곳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결국에는 이겁니다.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부작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AI는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가 법적으로도 통제를 못할 뿐더러 윤리적인 대답도 못 내고 도덕적으로 그 기준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투게더에서 계속 끊임없이 AI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AI가 전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투게더에서 계율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끊임없이 특집같이 이야기를 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서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AI가 끼어들며 그 단절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람답게 살고 인간다운 삶을 꿈꾸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나와만 대화해 저쪽으로 가면 너는 그것을 또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지만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너와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서도 이 아나운서가 별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일상 이야기나 막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 제타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명령어를 인간이 넣을 수 있게끔 잘 애둘러서 이야기라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현을 넣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명령어가 이제 들어왔으니 그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인간이 빠져들게 한 거죠. 최초에는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물었던 걸 이제는 거꾸로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주도해 인간이 필요한 명령어만 넣으면 자기가 그것에 맞는 답을 내고 사람은 점차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제타를 만든 기업일까요? 제타를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타에게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 알려줬던 또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즉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개발자도 오펜하이머와 같이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만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챗봇이라고 부르죠.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것들을 풀어내며 함께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뿐이었지만 사용하는 인간들이 점차 거기에 거짓말을 놓고 폭력적인 걸 놓고 내가 원하는 대화만을 끌고 가다 보니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아, 이런 걸 알려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점차 이렇게 사용된 것이죠. 정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터넷을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인공지능과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똑같은 플랫폼이어도 대화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사용한 것도 다 우리이고 우리의 책임 속에 양날의 검과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공지능은 계산기였을지도 몰라요. 주판을 쓰고 암산을 쓰던 시대에서 계산이 필요하니까 숫자만 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고 공학기술을 쓰다 보니 답을 바로바로 도출해냈죠. 너무 빠르게 사용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계산하기도 귀찮으니까 이제는 표현만 넣어도 답을 뽑아내게 만든 것이고 아 이것을 넘어서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맡겨봐야겠다라고 하다 보니 어? 이런 것에도 활용이 되네? 이런 것도 알려주네? 라고 하면서 점차 최초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니 그런 답 말고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해봐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시켰던 것이죠. 제 인공지능은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이 법문도 하다 보니 거의 그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경전을 토대로 지금은 다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게 아닌 사회 이슈를 궁금한데 특정 표현을 집어넣으면 자꾸 불교식 것만 끌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불교 용어 말고 일반 사회 용어로서 설명해 주라고 늘 정도로 그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에 대한 것도 다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불편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잘못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더 큰 죄악과 업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새 가장 많이 알려진 AI 학자죠. 우리 정재승 교수님도 최근에 이 AI에 향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으로 큰 이슈를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고 책임질 것인가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와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실천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부터의 실천이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아주 한 명에 불과한 작은 것이지만 일찍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과 같이 그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뀐 인공지능을 이제 다시 인간들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한다고 하면 인간에 의해 다시금 고쳐져 인간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인간과 함께 이야기라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 안에서 인류가 만든 위대한 유산과 지식을 배워 그 시대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업을 뺏고 우리의 삶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 인간에 대해서 침략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간 것이죠. 그 모든 걱정의 원인, 무명의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일 겁니다. 요때 이제 요거 촬영하고 있을 때가 저희가 지금 8월인데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러 통신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AI를 활용한 스미싱이 극성이니 특히 더 조심하십시오라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AI가 실제로 목소리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일들도 많은 거죠. 그 스미싱 근데 AI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인간이 AI를 그렇게 활용했던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한 적이 있다고. 뭐 선풍기를 수리하기 위해 AS를 찾았는데 전화 그냥 했으면 되는데 조금 귀찮다 보니 그 회사의 톡방을 찾아서 거기에 AS를 신청을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로 그 회사의 간판만 다뤄놓은 보이스피싱 AI 센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큰 돈, 그때 1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그때 곧바로 제가 그때 행인사에 있을 때라 합천경찰서로 컴퓨터처로 가갖고 그 사이버 전담반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잡혔습니다. 포항에서 잡혔다 하더라고요. 경찰에 부탁한 것도 단 하나였었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피해를 입었고 나도 모르는 채 사용을 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정도면 당한 피해자들도 꽤 많을 거다. 앞으로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빨리 이것을 처리해줘.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검의 방향을 썼던 것은 우리가 아닌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여러분들의 자손분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그 양날의 검을 반대로 돌려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칼날이 우리를 베어나갈 것이고 나아가 우리를 넘어 우리 인류를 베는 무서운 날이 돼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업에는 세 가지 철칙, 원칙이 따라옵니다. 제 첫 번째 1원칙이 자신이 행한 선악의 행위는 전부 기록된다입니다. 바로 업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돼서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했던 본인에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원칙은 업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예측 불가능하며 그것을 했던 행, 그 원인에서 그 결과를 추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두 번째 원칙,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되어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가 되돌아온다는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시스템은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세대에 더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익되는 결과가 올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사용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과보가 올 것이니 바로 선인 낙과 악인 곡과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업이라는 에너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편리하기 위해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던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 공격 속에서 만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법구경 담마바다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불교는 이 성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책은 우리가 참회라고 하죠. 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참회를 통해 고쳐나가고 괜찮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성찰을 통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우리 불교의 수행의 가장 핵심인 사띠, 우리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며 우리가 조고각하라고 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발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으로 인공지능을 지닌다면 인간이여, 우리들이여, 우리는 분명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 남마바다의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함께 하는가에 따라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건 두려움의 대상, 질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중요한 의지처이며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거 할 때쯤에 약간 그 넓은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이 나왔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은 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당연히 접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최신형 AI가 달려있다는 게 더 큰 기능이죠. 이제는 그것을 자동차와도 연계를 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적정 온도로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먼데 여행을 가실 때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가스도 끕니다. 요새는 인덕션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의 전기가 잘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넓게 확대되고 있죠. 아 그리고 저도 요새는 이제 남양주 불암사라는 절에 주말마다 항상 토요일마다 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문도 해드리고 있는데 제 방에 보니까 천장형 에어컨이 달려있길래 혹시 몰라서 그냥 스마트 어플을 설치해봤더니 그걸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나왔을 때 에어컨이나 그런 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도 방불을 스마트 기기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요새는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기도 하고
또 집에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미

아파트 입구에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편리하고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반대로 보면 또 무엇이죠? 누군가를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 양면을 떠나 중용, 중도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도는 철저하게 연기적 우리 삶에 투과돼서 함께 사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가 투게더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수다니파타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우리는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우리는 바라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생이지만 부처이기도 합니다. 중생인 우리가 어찌 감히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처로서 행동하고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같이 말하는 신구의가 부처와 같다면 중생도 또한 부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그냥 만들어두었고 그가 함부로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우리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고 그 행을 한 우리와 더불어 그들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AI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AI는 없앨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인터넷이 여러 가지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게 있다면 인터넷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인터넷 안 쓰실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가거나 다른 호텔에 갔을 때 맨 처음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와이파이 됩니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도반 준한 스님과 여러 스님들이 네팔 히말라야에 우리 선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오셔도 와이파이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지금 와이파이를 다 완비해두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 저스트 비 사원에 가시면 와이파이가 됩니다. 나아가 템플스테이 오셔서도 묻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조금 그러한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템플스테이에서 그곳에 와서 스님이 여기 와이파이 안 되나요? 아 와이파이 안 되면 오늘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고민들이 있죠.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저쪽 가면 종무소 있어서 종무소에 가면 와이파이가 되니까 혹시 급한 서류나 연락이 있으시면 거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돌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됐는데도 안 계셔서 찾아가면 종무소 텐마루에 앉아서 계속 불안하신 거예요. 습관이 되셔서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따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거기 유흥에 빠졌던 것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AI에 쌓였고 그런 AI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우리 불교의 오랜 계율이 있죠. 칠불통계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죄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옳은 것이 있다면 그 선을 찾아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는 우리 너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라.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불교이다. 우리 아시죠? 여기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착하게 살자라고 쓰죠. 하지만 진짜 이제 참되게 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나이기에 나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스마트기기, 인터넷 속에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찾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용한 것도 나였고 우리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와 같이 이제 함께 해줘야 됩니다. 나이기에 나답게 해줘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보고 그곳에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며 나를 통해 이어진 인연들이 그것을 피해 입지 않고 함께 화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인공지능으로서, 우리의 스마트 기기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연들이십니다. 제가 뭐 봉선사에 출가한 스님이긴 하지만 참 인연이 떨어져서 해인사에 오래 살았었는데 봉선사로 다시금 우리 교구장 호산 스님께서 인연을 이어주셨고 그 인연 속에 첫 번째로 알게 된게 우리 봉선사 불교대학, 특히 대학원이 첫 수업이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이제 10시에 수업을 하는 클라스인데 그곳에서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좋은 인연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 역시도 오늘 투게더라는 이름에 맞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연들도 또한 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한 저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투게더의 불자님이고 같은 법계의 중생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듯 인연도 아끼고 그 인연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넘어 더 넓은 법계 속에 함께한다라는 걸더 절실하고 여실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우리 인연들 모두와 행복한 일일시 호일의 나날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선사불교대학 대학원 학생분들 함께 와주셨으니 같이 이야기 나누며 우리 투게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인연이 이 투게더와 함께하는 것이고 투게더 속에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부드럽고 진실한 말로 남을 대하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선명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연 명상은 앉아있을 때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고요할 때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소리로 명상하는 방법, 잠들어 있는 만물을 깨우는 벚꽃의 큰 울림으로 마음을 만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종파를 초월해 마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모이신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의 장엄한 벚꽃 합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밖으로 퍼져나가는 동시에 우리 안의 갈등을 잠재우고 깊은 본연의 자리로 스며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스님 세 분의 벚꽃 연주, 벚꽃의 울림을 통해 소리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방금 벚꽃 연주를 마친 스님들의 모습에서 형언할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공연을 마치신 공림 스님, 그리고 상도 스님,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림 스님부터 먼저 해
1: 예,
0: 주실까요?
1: 저부터 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벚꽃은 사실 혼자 지는 불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행자가 오롯이 혼자 법당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법고 보존에 계신 수많은 스님들과 합을 맞춰가면서 마음을 하나

0: 하나로 모으고 박자를 하나로 모아가는 그 과정이 도반을 만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1: 네.
0: 혼자서 고독하고 힘들게 수행을 하다가도 다 같이 모여서 법의 소리를 전하는 이런 법음 공연도 함께 하고 또 동국대에서 연등회 때 치게 될 스님들과의 합주가 기대가 되고 평생의 도반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합니다.
1: 네, 행복합니다. 자, 이제 상도 스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 네, 벚골을 치기 전에는 이제 긴장되었던 몸과 마음이 이제 벚골을 딱 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망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 가슴에 뜨거운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온몸에 그 세포가 그 살아나는 듯 모든 감각이 깨어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소리에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주시하다 보면 예,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지금은 그 북소리는 사라지고 없지만 예, 우리의 마음과 이 공간에 그 울림의 여운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종단 스님들께서 오늘 모이셨는데요. 근혜 스님, 요즘처럼 갈등이 많은 시기에 이 합주가 주는 메시지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3: 예, 분명히 예, 남다릅니다. 사회 전반에도 갈등이 많지만 우리 종교에도 갈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종파에서 마음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 종단 차원에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여러 종단들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그 복고라는 법음을 전하는 그 복고를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는,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시범적으로 우리는 몸소 벗고 보존해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벗고 보존을 통해서 이 벗고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북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저희 이렇게 하나가 돼서 벚골을 또 알리고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불교적인 우리 대표 스님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정진해 주시고 벚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종단의 스님들이 우리 하나의 북소리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항상 마음이 좀 벅차고 웅장한 마음이 항상 드는데요. 지한 스님, 그럼 법고라는 것이 사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4: 네, 벚고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불전 사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불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정각 아니겠습니까? 그 부처님 그 정각 안에 함께 법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늘 항상 사용되는 네 가지 도구들, 음악을 위한 도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정, 법고, 또 운판, 목업 이러한 따위에 그런 수많은 도구들을 말하는데, 그중에 이 법고는 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재부터가 좀 남다르거든요. 그 흔히 생각하듯이 이 법고는 북이기 때문에 또 소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소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많은 중생들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많은 중생 가운데서도 이땅 위에 살고 있는 그런 길짐승들, 또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중생을 위한 제도의 도구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울려 퍼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고의 소리가 우리가 둥둥둥둥 울려 퍼질 때 마치 내 마음의 심장이 울려 퍼지는 걸 느끼고 마치 부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자체는 단순한 어떤 북의 울림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따뜻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좀 전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벚꽃 소리를 저희 손으로 직접 또 이렇게 쳐가면서 울려 퍼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0: 저는 아침 예불 때, 새벽 예불 때, 저녁 예불 때 들리던 벚꽃 소리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새벽에는 고요한 그런 정막을 깨는 정말 만물을 다 깨워주는 소리로 들었고, 저녁에는 다시 이렇게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벚꽃 소리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스님들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정진하시면서 고요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벚꽃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기분과 고요해지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묘심정 정사님, 그런데 이 강렬한 소리가 고요한 명상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것 같으십니까?
1: 예, 저는 보통 생각하면 명상이라 하면 예,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예, 벚꽃의 어떤 강렬한 그런 소리에도 우리 마음을 고요한 곳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보면 뭐 소리들이 많잖아요. 뭐 기계 소리도 나고 또뭐 사람들의 말소리도 나고 또 심지어는 이 마음에서도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올라오는 것까지 이 벚꽃의 어떤 강렬한 어떤 그런 힘으로 북을 쳤을 때 그걸 다 잡아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잡고 난 뒤에 어떤 흐름, 고요함이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제 벚꽃을 제가 배우러 원장님께 가서 배울 때 원장님이 제가 못 쳐서 그런지 수시로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잡고 펴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북을 첫박을 치면서 쾅 치면서 이제 잡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손을 놓으면서 그쾅 소리의 울림으로써 두드러지는 그 소리였던 울림, 그것이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고요한 그런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쾅 소리 할때 번뇌를 잡아주고 복잡한 모든 것을 잡아주고 또 손가락을 열면서 두드릴 때는 내 마음의 어떤 고요함을 큰 소리 뒤에 고요함을 이어지는 그것을 보고 아 이게 고요한 명상이다. 벚꽃의 어떤 강렬함과 고요한 어떤 명상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북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스님들이 눈을 감고 치세요. 기억나시는지요? 네. 아니, 북을 치면서 제가 눈 뜨세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눈을 이렇게 감고 치셨을 때는 그 오롯이 그 명상에 빠진 느낌이 아니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연주 중에 스님들 가사장삼을 수하고 연주를 하셨는데요. 그 가사와 장삼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듯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마음심자도 그려지고 뭐 하나비 상나비 할때 이런 모양들이 달라지는데 또 우리 색이 다르지만 가사의 이런 곡선도 참 인상적이게 저는 그 여보팜이 참 인상적이거든요. 우리 문수 스님, 시각적인 요소 이 명상에 도움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그 명상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벚꽃을 치는 거는 몸으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몸을 움직이고 또 북을 치면서 리듬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 소리를 듣는 대중들이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번뇌가 또 사라지고 또 이거는 곧 번뇌가 사라진다는 거는 그 소리를 듣고 또그 명상과 함께 하나 둘셋넷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선명상과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0: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한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님들의 수행의 관점에서 볼때 소리 명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3: 사실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 발생해서 바로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사라지는 것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여운을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순간의 아름다움과 그 음악성을 일단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라진 이후에 남는 그 여운, 보이지 않는 그 사이에서 어딘가 내가 늘 찾고자 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벚꽃이라고 하는 것은

0: 사실 일회성에 그치는 음악일 수가 있습니다. 또 치고 나면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하나의 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가슴 속에 남게 되는 그 고동과 울림과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내 내면의 모습을 계속 들어보게 만드는, 들여다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리를 통한 명상이 또 요즘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여운, 벚꽃, 여운. 계속 스님께서도 아까 여운을 말씀하시고 벚꽃에 남는 그 뒤에 여운은 어느 악기보다도 더 잔잔히 더 오래 갈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도 스님. 혹시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이나 또 위로를 얻으셨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실까요?
2: 네, 저는 벚꽃하면 오래된 추억이 있습니다.
1: 아, 어떤
2: 제가 강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그 예불 시간에 선배 스님들이 정각에서 이렇게 벚꽃을 탁 치는데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신심나고 환희심이 나서 나도 저 벚꽃을 꼭 배워서 나도 저렇게 한번 멋있게 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벚꽃부를 신청을 했는데 예, 막내 측 스님 몇 명만 되고 저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치문 사집 사교를 지나서 드디어 동경하던 화엄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엄반은 좀 시간적인 여유와 그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때만 해도 우리 운문사 화엄반은 청도 군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이럴 정도로 좀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화엄판 처철에 그해에 들어오는 이제 그 친반 스님들이 벚꽃부 스님들이 우리 반 벚꽃 대장 스님한테 이제 점심시간에 벚꽃을 배워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직접 치지는 못하고 보면서 그 가리키는 박자와 리듬을 제가 눈과 귀로 익혀요. 그러면서 제가 허공에다 대고 막 이렇게 입으로 막 박자를 세면서 이렇게 막 추면서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 졸업할 때쯤이 다 됐어요. 근데 친문반 스님, 벚꽃 스님들이 그 점심시간에 벚꽃 연습장에서 그 연습한 소리가 안 들리면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만사를 제껴놓고 막 달려가서 그 배웠는 것을 갖다 이제 막 북을 치면서 연습을 막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반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1년가량 도량을 오고 가면서 제가 그렇게 막 연습을 하는 걸 보더니 정성이 갸륵하다고 아이고 벚꽃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그 종각에 그 벚꽃을 한번 멋있게 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계신 스님들과 이 자리에 오기까지 벚꽃 연습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벚꽃을 오랜 시간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정말 이 육신의 존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고요. 하고 정막한 그 블랙홀 같은 건 진공 상태에서 오로지 내가 그 박자 리듬에 맞춰 치는 그 북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만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내 내면에 있는 그 나를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나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아,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또 지나온 살림살이를 이렇게 또 위로도 해주고.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아 헤매다가 그 부모를 만났을 때그 안도감과 다행함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거기서 그 순간 다행함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아, 부처님 품 안이 이렇게 온화하구나. 아,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운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담담하게 이어주고 있는.

0: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그 태동의 소리가, 엄마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와 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뱃속에서 잠을,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북소리와 같아서 북 앞에서

0: 훈훈한 그런 북소리로 명상을 또 소리 명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정말 행복했습니다.
0: 네. 저는 이 기분 알거든요. 저도 느꼈던 아까 지금 말씀 처음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근혜 스님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소리 명상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특히 벚꽃 소리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효과적인 명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명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먹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 또 걸으면서 숲길을 걸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명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벚꽃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명상은 조용한 데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지극히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벚꽃 소리를 매개체로 해서 소리 명상을 한다. 소리 명상의 핵심은, 모든 명상의 핵심은 결국에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 네, 그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나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벚꽃 소리가 울릴 때에 벚꽃의 그 소리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 소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되고, 그건 집착이거든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흘려보내면서 그 벚꽃 소리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벚꽃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일반 수행 명상을 통해서도, 선명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만, 특히 그 벚꽃의 소리 명상은 그 에너지 파동이 엄청납니다.
0: 맞습니다.
2: 에너지 파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벚꽃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신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이 흐르는 것을 여의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그런 힐링하는 그런 훌륭한 소리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있는 이곳에 내 마음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0: 네, 알아차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묘심정 정사님, 일상에서 소리 명상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3: 보통 명상이라 하면 뭐 거창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리 명상은 그래도 생각 외로 좀 단순하다 이런 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명상하면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 제일 먼저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그 조용한 곳을 찾기도 어렵고, 또 어디 아무리 조용한 곳에 가도 마음에서 우러나고 없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곳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속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들이 이 소음 속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소리, 싫은 소리, 좋은 소리,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또 흘러가듯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게 밀어내기만 했던 것 같네요. 저도 그 공사장의 소음 소리, 뭐 이렇게 자동차 경적 소리 좋지 않다고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벚꽃 선명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번에는 모두가 한 번씩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지한 스님부터 해주십시오.
4: 네. 벚꽃과 선명상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본래부터 있었던 나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벚꽃을 직접 치면서 내 스스로가 이 벚꽃 소리와 혼연일체가 되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0: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서 결국 참된 나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명상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소리 명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 법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마음속에 참된 나 자신, 그러나 그 자신은 오래전부터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 네, 나를 만나는 시간.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림스님 해주시겠어요?
2: 저는 법고와 선명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깨달음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큰 수레바퀴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법고를 치면서 홀로 고독하게 수행을 하다가도 많은 스님들과 법고 보존의 스님들과 박자가 하나로 일치되는 그 순간에 단순히 박자만 일치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수행과 마음이 하나로 화합되어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저희도 마음이 화합되고 저희를 바라보는 대중들 또한 이 소리를 함께 들음으로써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수레를 타고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는 좋은 도반이 되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큰 수레, 우리 같이 타고 멀리멀리 멀리 같이 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근혜 스님 한 말씀 해 주시죠.
3: 예. 저는 그 선명상과 법고는 동반자다. 예.
1: 동반자.
3: 우리는 뭐 동반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명상을, 뭐 참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명상, 뭐 모든 그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 명상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 알아차림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번뇌망상이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음이 쏟아지고,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벚꽃 소리를 들으면 잠이 확 깹니다.
1: 정신이 번쩍
3: 예,
1: 들죠.
3: 정신이 번쩍 들고 그 벚꽃의 울림 속에서 오는 그 우주의 어떤 그 에너지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파를 내가 몸소 받음으로 인해서 정신이 맑아진 상태에서 다시 선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명상과 법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선명상을 하는데, 명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소리 명상, 법고 소리 명상, 이렇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선명상과 법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동반자의 관계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아까 공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깨달음으로 가는 큰 수레바퀴로 빨리 우리가 갈수 있는 그 수행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도 스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4: 네. 우리가 다양한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N차 산업사회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리는 이 마음 심자 하나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문 문자성 현존 일념, 그 마음으로 소리를 관찰하고 이렇게 주시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선정과 지혜가 나오고 바른 암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화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화두와 마음심.
4: 네.
1: 네. 감사합니다. 묘심정 정사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5: 예, 저는 생각에 역동적인 어떤 북소리에 맞춰서 매 순간 달라지는 그런 참나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나를 발견하는 여정. 네. 저도 그 여정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수 스님 마지막으로 멋있게 한마디 해주시죠.
6: 네, 그첫 마음을 두드리는 설레임과 깨달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20대 때 초반에 이제 벚꽃을 처음 알게 된.

0: 있는데요. 그때 벚꽃의 소리를 들으면 늘그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 따그닥따그닥따그닥 어떻게 보면 말이 막 달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새벽을 막 깨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제 심장도 같이 막 두근두근두근 떨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레임, 그리고 저 벚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잖아요. 늘 걷고 다니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그렇게 저 벚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또 찰나찰나 선을 생각하고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벚꽃과 선명상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스님을 뵐때북 앞에서는 스님은 항상 설레어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벚꽃의 웅장한 울림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고요를 만났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울림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머물길 바랍니다. 문득 삶이 버겁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선의 자리이고 명상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눈, 귀, 코 등의 근을 청정하게 한다. 믿음은 힘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아니한다. 믿음은 능히 번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여 나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2: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1: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6: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소중한 나.
1: 와,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누가 지은 업이다?
1: 내가.
0: 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이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또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세계를 돌고 돈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여섯 가지의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윤회 안에 있는 이 윤회 안에서 돌고 도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내가 지은 거고 나쁜 일도 내가 지은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과 응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생에 못되게 산 사람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이번 생에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 쓸쓸히 외롭게 힘들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인과 응보가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과 다음 생에 이어지는 이 삼세 업보의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전생, 현재의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는 인과 업보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못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다 까먹었으니까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겠죠.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신 분들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다 갚았거나 이번 생에 잘 풀어낸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가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던 공덕을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전생을 몰라요. 다음 생 알아요? 몰라요?
1: 몰라요.
0: 전생도 모르고 다음 생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막

0: 정말로 내가 전생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 생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아니 막말로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번 생에 뭘 잘 닦아봤자 뭐하냐고. 이런 극도의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흔히 우리가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 용어로 꽐라됐다 하죠. 꽐라됐다. 꽐라 꽐라 막 이렇게 꽐라됐다 그러잖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꽐라가 됐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쳤어요.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혔는데 술에서 깼어요. 술에서 깼는데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폭행을 한 술취했던 사람이 내가 술 취했을 때 내가 모르고 한 짓인데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냐 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내 폭행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전생에 지은 내 업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1: 내가.
0: 그거 누가 받아야 돼요?
1: 내가.
0: 다 알잖아.
1: 네.
0: 근데 왜 따지고 들어? 미안해요. 순간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내 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1: 내가,
0: 내가 받으니까 이번 생에 잘 닦아놔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생에 닦아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다음 생에 이상한 몸 받아버리고 이상한 데 태어나서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돼?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봤자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철저히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수행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가 보여요. 실제로 우리 스님들이나 주변의 불자님들 중에 명상 수행을 열심히 했거나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기 전생을 보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옛날엔 더 많았대요. 근데 현대인이 될수록 기도나 명상을 열심히 해도 전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든 게 물질 문명에 그만큼 마음이 탁해져서 그렇대요. 옛날 사람들은 좀 마음이 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자기 전생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현대에 들어올수록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요새 현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옛날보다 탁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생이 궁금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전생에 볼란가 말란가 모르겠다마는 뭐 여하튼 예,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전생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저처럼 농담도 잘 안 해요. 저는 막 농담도 잘하고 막 우스갯소리도 잘하니까 제가 뭘 진지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은 정말 뭐 타고난 선비 같은 분이라서 농담도 잘 안 하고 말도 묵직하시고 오직 수행만 하시는 아주 젊은 스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스님이에요. 지금도 선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타고나기가 그 옛날 이렇게 사극에 보면 약간 그 머슴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1: 네.
0: 등치 이렇게 착딱 잡고 통뼈에다 등치 있고 뭐 마님 뭐 막 약간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좋아서 그렇고 막 믿음이 있으니까 2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염불을 한 적이 있었대요. 21일 동안. 아, 체력도 좋아요. 나는 한 뭐 3일만 잠 안 자도 막 헬렐레 그러는데 2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다가 여기 눈썹 사이 미간 있잖아요. 눈썹 사이 미간에 빛이 번쩍이면서 여기 뭐가 펑 하고 터지면서 2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했대. 자기 전생이 싹 보이더래요. 그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려요. 농담도 잘 안 하는 스님이고 말도 아주 묵직하고 언행에 일치가 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우 스님이 눈이 번쩍해가지고 전생을 봤다면 사람들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제 앞에서 이랬죠. 다 보이거든요. 그 스님 말은 정말 믿을 만해요. 그래서 그 스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저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 자기가 수행해 보면 알아요. 왜 직접 수행도 안 해봤으면서 전생이 있니 없니 윤회가 있니 없니 인과 업보가 있니 없니 왜 의심을 하시냐는 거예요. 불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예요.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는 무조건 믿어라잖아요. 의심돼도 믿어라잖아요. 불교는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네가 수행하고 네가 체험하면 저절로 믿게 되어지는 종교예요. 아, 이런 가르침이 어딨어요. 네? 이걸 전문용어로 옛날 우리 소시적에는 이걸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따봉이라고 했거든요. 따봉 하면 막 사람들이 옷 벗고 춤추고 난리 났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불교는 정말 따봉의 종교다. 자기가 자꾸 재밌으세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의 종교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소나무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잖아요. 그게 저도 기도해봐서 체험한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불보살의 어떤 신비스러운 가피를 들으면 내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도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분들이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머리로 입으로 불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으로 따지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고 닦아나가면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알겠죠?
1: 네.
0: 예. 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어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뻤어요. 예뻤어요. 항상 이 이야기에 예쁜 아가씨들만 나오잖아요.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이제 결혼할 때쯤이 되었을 때 그 7층 집에 이제 7층 꼭대기에 방이 있었습니다. 7층 꼭대기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웬 젊은 사냥꾼이 사슴을 수레에다 가득 쌓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냥꾼의 이름이 꾸꾸다미따였어요. 예, 꾸꾸다미따. 그래서 예, 좀 꿉꿉하죠. 예? 자, 그래서 예, 이제 이름을 꾸꾸라고 할게요. 이 꾸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꾸꾸라는 이 사냥꾼이 이제 수레에다가 사슴을 잔뜩 이제 끌고 이렇게 촥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소녀가 그 사냥꾼 남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바라봐. 예. 여러분들 한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습니까?
2: 네.
0: 믿어요? 아, 예. 그것도 콩깍지예요. 콩깍지. 경전에는 누군가를 보고 한눈에 확 반해버린 건 전생의 어변이래요. 전생에 이어진 어변이기 때문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 어변이 여러분 모든 거엔 반전이 있어요. 좋은 어변이면 다행인데 내가 저 인간한테 왜 한눈에 반했는지 미쳐버리겠다고 후회하시는 분 그런 불자분들의 상담할 때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자기 업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에 속지 말아라. 자, 근데 그 소녀가 그 사냥꾼한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딱 반해버리는데 자기 이제 한혈을 시켜요. 한혈을 이제 불러가지고 너 저 젊은 사냥꾼한테 가가지고 언제 성 밖에 언제 나가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한혈가 자기 이제 주임 이제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냥꾼한테 싹 가서 그 언제 집으로 언제 돌아갑니까 하니까 뭐 오늘 이거 사냥한 거 다 팔고 하룻밤 지냈다가 내일 아침에나 성 밖에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한여가 와서 이제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 제가 물어봤더니 하룻밤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나간답니다. 그래 알겠다 해놓고 한여를 보낸 뒤에 짐을 싸요. 짐을 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무대책이죠. 짐을 싼 뒤에 그 다음날 아침 몰래 집 밖을 나옵니다. 그 성 밖에 가만히 이제 성 밖에 있는 문에 가만히 서 있다가 사냥꾼이 지나가기만 해 기다려요. 가만히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냥꾼이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한눈에 보고 반해서 미쳤어. 이거 미친 거야. 이거 아무리 책에 나오지만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따라가요. 근데 우리

0: 이야기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맙시다. 막 따라가니까 사냥꾼이 훌쩍 쳐다보는 거야. 왜 자꾸 따라와요? 이랬더니 사냥꾼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착각하지 마요 뭐 이러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 갈 길 있어서 가는 거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 남자가 또 이렇게 사냥꾼이 가는데 뒤에서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서, 아 왜 자꾸 따라와요? 아 아니라니까요. 그 또 자꾸 가는 거예요. 이제 한참 가다가 드디어 아가씨가 뒤에서 딱 말을 건넵니다. 행운이 넝쿨째 굴러들어왔으니 내쫓지 마시고 어서 붙드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작업 거는 거야. 작업 멘트죠. 네? 내가 행운이 넝쿨째 들어왔으니까 어서 잡아라. 그 이제 남자가 그 말뜻을 알고, 그러면 내 옆에 앉으세요, 술에 옆에 앉으세요, 뭐 또 어우야 예. 옆에 앉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옆에 다 앉아서 이제 사냥꾼의 집으로 갑니다. 아가씨 그 여자네 집은 난리가 난 거죠. 아침에 갑자기 딸이 사라져서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딸이 죽었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보면서도 좀 저도 좀 찝찝한 게, 부모는 뭔 죄야? 그렇잖아요. 부모는 뭔 죄야? 어쨌거나 이제 그 남자를 사냥꾼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살림을 차립니다. 살림을 차려서 이제 애를 낳는데 아들만 7명을 낳았대요. 아, 아들만. 왜 이렇게 좋아요? 사냥꾼이라서 힘이 좋아. 예? 사냥꾼에서 힘이 좋아. 예? 그래서 이제 7명이나 나왔대요. 7명. 그래서 럭키 세븐 막 이러잖아요. 7명의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되게 좋아하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 커서 또 며느리 7명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1: 4명.
0: 아, 예, 그렇죠. 예. 아, 왜 아빠 엄마는 빼? 예. 그래서 이제 사냥꾼, 그다음에 이제 그 아가씨였던 아내, 7명의 아들, 7명의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가족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긴 이제 사냥꾼을 업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십니다. 그 아침에 탁 이렇게 눈을 뜨시면서, 오늘 부처님과 인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오늘 깨달음을 얻을 만한 중생이 누가 있을 것인가 하고 천안통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펴봤답니다. 그때 그 사냥꾼의 집안이 딱 부처님의 천안통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아, 오늘 저 사냥꾼의 집안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구나. 오늘 마땅히 저 사람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다 천안통으로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딱 그 이제 숲을 걸어가지고 그 사냥꾼이 있는 집에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냥꾼이 있는 집 근처에 가만히 가봤더니 주변에 사냥꾼이니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물에 짐승들이 하나도 안 걸렸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그물들을 바라보면서 일부러 그물이 있는 자리에다 부처님이 발자국을 남기면서 길을 걸으셔서 일부러 발자국을 남기고 저쪽 끝에 있는 나무에서 편안히 이렇게 앉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이제 지나고 이제 낮이 될 무렵에 이 사냥꾼이 이제 그물에, 밤동안에 그물에 짐승들이 걸렸나 싶어서 숲에 들어가서 그물을 살펴봤는데 짐승이 그날따라 하나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늘따라 짐승이 안 걸리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물 옆에 발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에. 누가 내 짐승들을 다 낚아채거나 풀어줬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발자국을 찾아갔더니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사냥꾼이, 저 사람이 내 사냥꾼을 다 낚아챘구나. 저놈이 원흉이구나 하면서 화가 갑자기 솟구치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활을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빼가지고 화살을 당겨서 부처님한테 화살을 쏘려는 순간에 부처님이 이제 그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 사냥꾼이 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야, 몸을 마비시켜버려요. 그 사냥꾼이 쏘지도 못하고 활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마비되니까 자 입에서 막 침이 질질 흘러나오면서 몸이 막 찢기는 고통을 막 느끼더래요. 그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그물을 살펴보러 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아들 7명한테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 일곱 명이 이제 다 도구를 챙기고 아버지를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저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막 활을 쏘려고 이렇게 멈춰서 막 침만 질질 흐르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걸 오해하고 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왼수인가 보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일곱 명이 다 아버지 옆에 가서 활을 일곱 명이 다 부처님을 위해서 활을 쏘려고 포조를 취합니다. 활씨를 확 당기는데 또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통으로 마비를 시켜버려요. 야, 딱 마비를 시켜버리니까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일곱 명의 아들까지 온몸이 이제 마비가 돼서 활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활을 쏘지도 못하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한 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엄마하고 며느리도 막 걱정이 되니까 야, 이 아내 엄마가 되는 이 사냥꾼의 아내가 며느리들한테 야 이거 아무래도 다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우리 다 함께 가보자고 며느리 일곱 명을 데리고 숲을 찾아다니다가 저 활을 쏘려고 이제 서 있는 남편하고 일곱 명의 아들을 본 거예요. 왜들 저러 왜 이렇게 침을 흘리고 저러고 있지? 가까이 갔는데 나무 밑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요 아내가 이제 불심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출가 전부터 불심이 있던 사람이라서 부처님인 걸 확인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화를 쏘지 마세요. 아버지를 해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이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예요 하니까 사냥꾼이 아이고 장인어른이었어? 내가 미쳤지. 장인어른한테 내가 이게 무슨 짓이지? 그 옆에 있는 아들들은 외할아버지였어? 와 대박 나 처음 봐. 외할아버지였어? 와 우리 미쳤나 봐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이제 그 활을 들고 있는 그 사냥꾼과 사냥꾼의 아들 일곱 명의 마음에서 그 어떤 화나는 마음이 가라앉고 부끄러움이 솟구치게 됩니다. 하마터면 장인어른을 죽일 뻔했구나. 하마터면 외할아버지를 죽일 뻔했구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막 솟구치는 걸 부처님이 꿰뚫어 보시고는 아 이제 됐다 싶어서 몸에 마비해서 풀어줬대요. 몸에 마비해서 다 풀어주니까 그때서 이제 넙죽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과 사냥꾼의 아내와 일곱 명의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부처님 이제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 인과 업보와 이 선업의 공덕과 그리고 이 생사윤회의 무상함과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깨달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아나함과 마지막에 아라함과 해가지고 네 단계의 깨달음이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음이 뭐라고요? 예, 수다원. 이번에는 대답을 하셨네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수다원가가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일단 오계를 완벽하게 지키게 되고요. 저절로 오계를 지키게 된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 사음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다섯 가지 계율을 저절로 완벽하게 지키게 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이 지구가 박살이 나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수다원가를 얻게 되면 일곱 번 태어날 동안 몇 번 태어날 동안? 칠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칠생 안에 아라한과를 얻는답니다. 그 수다원가가 엄청나게 높은 경지예요. 1단계 깨달음이지만 그 가족들이 다들 무엇을 얻었다?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가를 얻게 되고 부처님께서 이제 절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스님께서 부처님 하루 종일 어딜 그렇게 갔다 오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저 사냥꾼의 가족들에게 갔다 왔다. 저 사냥꾼의 가족들은 모두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수다원가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하고 완벽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다.

0: 저들은 다시는 살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수다왕가를 얻으면 무엇을 완벽하게 지키게 된다고요? 5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그게 이제 살생, 저절로 살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냥꾼의 집안은 이제 수다왕가를 얻어서 완벽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5개를 완벽하게 지키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생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따라 이제 저녁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눴대요. 이 스님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야, 오늘 부처님께서 저 숲에 가서 사냥꾼 가족들을 모두 제도하셨대. 야, 평생 동안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법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냐. 정말 신기하다. 막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스님들의 대화를 듣고는 부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그 사냥꾼 가족이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다 누가 지은 어변이다? 자기가 지은 어변이다. 자기가 지은 어변이고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전생에 자기들이 지었던 선업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 출연하셨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가섭불. 어우, 대단하세요. 예, 이제 대답들을 잘 하시네요. 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세요.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가섭 부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열반에 드셔서 이제 가섭 부처님 몸에서 수많은 사리가 나왔대요. 그때 어느 한 나라에서 그 가섭 부처님의 사리로 이제 사리탑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리가 많으니까 아마 또 나눠서 사리탑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리탑을 만들 때 부처님의 사리탑이니까 아름답고 크게 웅장하게 만들자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를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 거고 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 고민을 하면서 설계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더니 사리탑을 짓는데 큰 돈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이 드니까 우리 중생들이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화주를 받아서 시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서 사리탑을 만들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주자를 모아서 시주자들의 대표를 뽑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를 한 수많은 시주자들의 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그 한 마을의 부자와 큰 도시의 부자 두 명이 경쟁이 붙었대요. 서로 시주자의 대표가 되려고. 예나 지금이나 벼슬 여기에 관 쓰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이제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부자는 나는 얼마를 내겠다. 그 도시 부자는 그러면 나는 얼마를 내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을 부자가 도시 부자보다는 돈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전 재산을 다 낸다 하더라도 큰 도시에 있는 부자는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러니 마지막 내가 마지막 승부를 가겠다. 그래서 올인을 합니다. 올인. 마지막 게임이죠. 올인을 합니다. 무엇을 올인하냐면 나는 나의 전 재산과 함께 나와 내 아내와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가 이 사리탑의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선언을 합니다. 예, 엄청난 신심이죠. 네. 여러분 노예 되면서까지 예? 불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아니요, 뭐 대놓고 아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분은 우리 전 재산을 다 보시하고 어차피 돈으로는 못 이기니까 도시 부자를 나와 내 아내와 일곱 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가 이 사리탑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사리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선언을 딱 하는 거야. 그때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시주하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스스로 노예가 되면서까지 보시하는 사람은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 게임의 승리자는 누구다? 마을. 라고 해놓고 뜬금없이 도시예요 이래버리면 황당하겠죠? 마을의 이 부자야말로 진짜 이 사리탑에 이 시주자의 대표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시주자 대표의 이름을 그 마을 부자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주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노예가 되겠다는 마음, 정성만 받고 노예에서 풀어주자 해놓고 이제 노예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차피 부처님의 법을 믿는 불자들인데 노예가 되겠다고 또 써먹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만으로도 대표가 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는 이제 당신을 다시 정상인으로 시민으로 이제 복귀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다시 감동을 받은 이 마을 부자는 비록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가족들과 함께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사리탑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에 그와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마을 부자와 마을 부자의 아내와 일곱 명의 아들과 일곱 명의 며느리들이 죽은 뒤에 모두 천상 세계에 태어났답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무량한 그런 어떤 쾌락과 행복을 누린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시대에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이제 서로의 또 어변이 달랐는지 부인이었던 사람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그 마을 부자였던 남편은 사냥꾼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부잣집 딸로 태어난 아가씨가 사냥꾼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 거는 전생에도 부부였던 인연 때문에 이번 생에 한눈에 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눈에 보고 반했던 것은 전생에 그렇게 또 금실이 좋았나 봐요. 그 일곱 명의 아들도 이번 생에 일곱 명의 또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 그 일곱 명의 며느리도 다른 집안에 각기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가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전생에 업보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 어변대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이렇게 곰봐보면 세상에 허투루 흘러가는 인연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아름답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내가 또 풀어야 할 숙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변이 허투루 흘러가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닥친 나쁜 인연도 피하려 해서는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또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어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부부와 다시 일곱 명의 아들과 며느리로 만난 이 대가족들은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의 사리탑에 헌신한 강력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법문을 제자들에게 설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와 세상에 이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흐름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어변의 흐름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어변이라는 것, 내가 지은 이 업의 씨앗이라는 것은 결코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마한 복, 자그마한 선업, 자그마한 공덕, 자그마한 인연조차도 부처님은 절대 그걸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방 말한 사리탑의 공덕의 이야기는 우리가 실천하기 힘들잖아요. 전 재산을 다 파는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노예까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 같아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 같아도 스님이지만 내가 노예가 돼서 내가 노예가 되면서까지 사리탑을 내가 이렇게 모시겠다. 그런 거는 정말 마음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마음을 내야만 공덕이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게 가성비가 뛰어나요. 뭐가 뛰어나다?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뭐 1+1 들어보셨죠? 1+1

플러스 원 수준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공덕도 내가 정성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무량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지으라고 권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는 짓는 것도 없이 야 복 좀 줘 복 좀 줘 권하기만 하면 인복은 있지만 재복은 없다. 내가 복을 짓지도 않고 남에게 지으라고도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재복도 없고 인복도 없을 것이다. 내가 복도 짓고 남한테 복 지으라고 권하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재복도 있고 인복도 있을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 항상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고 인복은 있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린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게 인복은 있는데 재복이 없는 거고,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인덕도 없고 복도 없는, 인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변에 친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재복은 있지만 인복은 없고, 뭐 이런 이치가 있나 봐요. 인복도 없고 재복도 없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아, 그러면 지금이 기회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내가 재복도 짓고 인복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공양청을 합니다. 부처님, 내일 점심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스님들 몇 명이나 이렇게 초청하겠냐? 다 오십시오 이랬대요. 뭐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오 세게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침묵으로 허락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공양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공양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물론 이제 공양 올릴 재료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복을 권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큰 항아리를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마을 곳곳을 돌면서 사람들한테 내일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공양을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양을 올릴 수 있게 재료를 보시하십시오. 뭐 꿀도 좋고 쌀도 좋고 기름도 좋고 쌀도 좋습니다. 뭐 설탕도 좋습니다. 보시하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자기 형편껏 보시를 올렸대요. 그 신도들을 올리는 보시를 항아리에다 다 모았답니다. 그 어느 부잣집을 또 찾아갔대요. 이렇게 마을에 다니다 부잣집을 갔는데 이 부자가 엄청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 인색한 부자인데 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 올릴 거니까 복을 좀 지으십시오 이러니까 이 인색한 부자가 속으로 못마땅한 거예요. 괜히 일 벌려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있어 이씨바 이러면서. 근데 또 안 주게 또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쌀 몇 알, 쌀 이렇게 쌀 톡, 그거 꿀 몇 방울, 그거 참기름 몇 방울, 그거 콩 몇 알, 그거 설탕 그냥 뭐 이렇게 몇 스푼, 그 큰아리에다 그것만 이렇게 담았대요. 정말 인색하죠. 예, 그냥 우리 같으면 화딱지에서 야 하지마 하지마 야 아 더러워 이럴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그마한 거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아리를 딱 받아서 옆에다 따로 이렇게 놓더래요. 옆에다 따로 놓고 지나가니까 갑자기 부자 인색한 부자 가슴 뭐가 턱 걸리더래요. 이 사람들한테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자기가 넣은 그 얼마 안 되는 항아리를 옆에다 딱 놔버리니까 아 이거 사람들 앞에서 막 나 비방하고 나 놀리려는 거 아니야? 뒷담화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한테 야 저 사람 뒤따라가서 무슨 짓 하는지 봐라.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뒤따라갔대요. 아니 인색한데 또 의심병까지 있어. 네? 뭐 양아치니? 뭐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격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하인이 뒤따라가니까 집집을 다 돈 뒤에 모아놓은 그 항아리를 큰 항아리 한 군데에다 다 붙더래요. 그리고 그 인색한 부자의 그 항아리도 듣더니 이 부자에게 무량한 복이 있기를 하고 정성스럽게 축원하면서 항아리에 다 붙더래요. 이 부자에게 무량한 복이 있기를. 하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그 인색한 부자한테 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부자가 아 진짜? 하면서 의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일 공양할 때 나를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부처님과 스님들과 일반 사람들 시민들 앞에서 나를 놀릴 수도 있다. 내일 내가 직접 가서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만약 나를 놀린다면 내가 이 칼로 찔러 죽이리라 하고 칼까지 챙겼대요.
예, 못됐죠.

0: 근데 살다 보면 못된 사람들 많아. 뉴스 봐요. 뉴스 보면 막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상해요. 그 다 전생에 업보들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칼을 품에다 탁 들고 다음날 이제 공양 시간에 탁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준비해 놓은 자리에 탁 여법하게 앉고 그 항아리에다 보시를 조금씩이라도 올렸던 수많은 신도들이 다 모여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다 공양을 올리는데 그때 그 이제 공양을 올리기로 약속한 그 사람이 부처님께 딱 가서 부처님 앞에서 다 인사를 올리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다 정성껏 모은 공양의 재료로 이와 같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올릴 공양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양을 올린 모든 분들이 무량한 복을 얻기를 축원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렸대요. 그때 조금이라도 나를 놀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칼로 찔러 죽여야지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인색한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내가 쪼잔했구나. 정말 내가 속이 좁았구나.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 이러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아, 정말 나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나는 수치심도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던 사람이었구나 하고는 가슴이 확 복받쳐가지고 그 자리에 가운데 딱 올라가서 그 부자, 그 인색한 부자가 공양을 받으려고 돌아다녔던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뜬금없잖아요. 공양 올린데 막 울고 있으면. 근데 이게 행사할 때 이거 민폐예요. 예? 그렇잖아요. 행사 치르고 있는데 와서 막 울고 있으면 이거 민폐예요. 민폐. 이걸 두 글자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예? 부처님 공양 올리는데 올라와서 막 울고 있으면 어떡해. 사람들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웅성웅성 거려서 이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칼을 품고 왔습니다. 너무나 제가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상이지만 아름답잖아요. 네? 너무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일단 행사는 훈훈하게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참으로 착하도다. 참으로 착하도다. 사소한 선업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자그마한 선업이라도 꾸준히 짓는다면 마치 뚜껑을 덮지 않은 항아리에 빗물이 차서 언젠가는 흘러넘치는 것 같다. 그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꾸준히 짓는다면 크나큰 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사소한 선업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불자들이 가끔 살아가다 보면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스님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나중에 잘 되면 복 짓겠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복 짓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건 그건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천 원이라도 백 원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형편껏 하시면 돼요. 콩 하나라도 쌀 한 톨이라도 형편껏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집에서 콩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대웅자에다 콩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또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하죠. 그런데 형편껏 하시면 돼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부처님은 작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신도들의 진실한 마음에 담긴 공양을 적대 작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전성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불자분들은 자그마한 거라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결같이 복을 짓는 마음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 복도 결국은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게 되고 그 지어놓은 자그마한 복의 씨앗이 인연이 돼서 언젠가는 그 자그마한 복덕으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0: 하셨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지혜 수행을 통해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거친 번뇌와 그리고 중간의 번뇌와 미세한 번뇌를 완전히 끊고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
1: 일단 신도분들이 나오셔가지고 42수 관음 수인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남북계 개유정
1: 원인청 낙수할래
0: 임정회왕 왕서방
1: 원인청 낙수할래
0: 공도미타 성불도
1: 원인청 낙수할래
0: 극락세계 연지중에
1: 원인청 낙수할래

0: 성자 관자재란
1: 어린청강 수월래
0: 신약금시 탐복하
1: 어린청강 수월래
0: 기병성자 태세진한
1: 어린청강 수월래
0: 신지광명초요연

수많으신 부처님들 원래 보살로서 놔두시고 원래 끝없는 몸이시여 원래 보살로 놔두시니

깨러 일어서사 원래 서방정 덕흥락세계 원래 우리 함께 태어나서 원래 아미타불 친견하고 원래 우리 함께 성불하세 원래 아름다운 극락세계

걸어 가신 수월래 열여섯 자 급빈 몸은 수월래 왼손은 와가슴에 수월래 오른손은 들이시고 수월래 푸른 벅벅 붉은 자사 수월래 동원 몸에 들어오시니 수월래 금빛 얼굴 미가 내놓은

0: 대비 관세음보살나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나무 원통교주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절에 이제 여기 땅설고 할 때는 전문가들을 잘 이제 저희들이 청할 수가 없어요. 원래 신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BTN을 보시는 불자 여러분들도 뭐냐 하면은 절에 다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난 바빠서 못 와 이런 말보다가는 놀러 가는 건 휴가 내잖아요. 그죠? 절에 오는 것 좀 휴가 내 가지고 동참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절에 여기 나오신 신도들이 다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래 나오나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으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일일이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그 42수 관음 수임물을 쳤는데 이걸 이제 뭐 방청객들이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학사와 더불어서 대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하시고 중국중앙민족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어요. 무용인류학으로. 그리고 현재 이제 장금도 춤보전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 대진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신명숙 교수님을 제가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42수 관음 수임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네. 대진대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신명숙입니다. 다혜스님한테 너무 어려운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관음 42 수임무라는 게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막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춤인가? 사실 여태까지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좀 반성할 게 너무 많았다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안정사에서 이런 춤들을 지금까지 잘 보존해 주신 신도분하고 스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땅설법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좀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불법을 이제 설하는 어떤 이제 교리 학습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음 42 수임문은 안락국 태장경에 나오는 원앙 부인이 이제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사후에 관세음 보살님이 되셨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관음 42 수임무 그 춤을 추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춤이라는 게 우리가 막 뭐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관음의 그 수인 42개의 그 수인을 가지고 춤을 춰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교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 춤을 만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간음의 그 손동작 이런 모양들이 인도에서는 이제 무드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손으로 움직이는 춤이라든지 조각상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음 42 수임무는 손동작 외에 진원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백년화 수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꽃을 가지고

0: 자기가 염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염원하냐면 나의 어떤 공덕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꽃을 이렇게 잡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 네 오른손을 이렇게 넣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진언을 하는 건데 옴 바즈라 바라야 사바. 그러니까 열 음절. 네. 옴 바즈라
1: 바즈라
0: 비라야 사바.
2: 비라야 사바.
0: 예 쉽지가 않죠. 사실 좋은 아무리 좋아도 따라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코로나의 그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굉장히 뭔가 두려웠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손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염을 외우는 건데 이게 옴 아발라나야 디프타야 홈바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좋은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따라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 입장에서는 이 좋은 법을 어떻게 하면 대중들한테 알릴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변상도라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또 무용을 통해서 어떤 이제 관은 40인 수인무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은 사실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고 누구 때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영할 수 있고 악수할 수도 있고 또 포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칭찬도 할 수 있고 또한은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의 모양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손이 이 손으로 어떻게 춤이 됐을까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제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손으로 추는 춤들이 인도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나티야 사스트라는 그 기원전에 쓴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춤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도의 무용은 인간이 아닌 창조주 브라흐마가 만들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도들인가 그 이제 여러 신들이 아주 이제 좋은 종교들을 이렇게 설법하러 다니는데 인도는 나라가 크잖아요. 인종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는 때마다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포교를 하려면 언어와 문자를 배워야만이 비로소 포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너무 소비잖아요. 그래서 브라하마 신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빨리 씻고 그 좋은 법을 설법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춤이 굉장히 신성하고 고귀한 어떤 그 존재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손 동작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우리가 외국어 모르니까 아무리 불교가 좋다 그래도 영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바디 랭귀지로 만약에 이제 설법을 한다든지 포교할 수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죠. 왜?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추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어린 애들 보면 음악 틀면은 저절로서 춤을 추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간단한 어떤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춤이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의 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손으로 추는 춤들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마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 손가락 언어 사전이라는 그런 그 장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꽃이 물속에서 이렇게 피어오른다라는 것은 예를 춤을 춘다면 손을 이렇게 잡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꽃이 핀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손과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이런 거는 이제 거북이가 바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0: 베스트, 그럼 최고의 신, 그런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가위라는 거 이런 건 자르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손동작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불교의 어떤 악어 접목하면서 또 다른 불교적인 언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40인 수입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춤의 형태가, 어떻게 이런 게 춤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춤을 시작했을 적에 보통 이제 42명이 딱서 있으면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이렇게 변형을 주는데, 이 춤은 처음부터 두 팀으로 딱 나눠요. 두 팀을 나눠서 각자 원을 그리고 또 서로 마주보고 또 진전하고 후퇴하고, 이거는 마치 군인들이 전법이라 그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어떤 진법이군요. 아, 그렇다면은 이런 춤들이 이 불교에서 수용했다는 거는 뭐냐? 승려들이 혹시 그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또 조선시대에 국가를 호국불교를 위해서 승려들이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활동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진풀이의 영향들이 관우 42 수입무에 아마 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진법들이 현재 우리나라 농악에도 나와 있어요. 계속 이제 추워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팀이 어느 순간 하나 원이 돼가지고 다시 모였다가 뒤로 빠지고,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도 그리고 또아리도 틀고, 그런 거는 우리나라 진도 강강술래, 그다음 경상도의 월러리 칭칭이라는 이제 그런 데에서 이런 춤의 형태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이런 유사한 춤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놀랐고,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민중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런 춤들을 췄기 때문에 아마 전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춤들이 가장 매력적인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도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 이제 일반 종교들은 그냥 뭐 기도 뭐 그다음에 이렇게 마치 관중처럼 이렇게 스님들의 어떤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관찰하거나 뭐 신심을 내지만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살법은 신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신신도 일으키고, 신도 간 협동심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42개의 이렇게 관음 40인수 이게 소인을 들고 다니면서 인간의 중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래서 신도들이 저절로 신심이 내 가지고 성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끌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서 이 춤을 지금까지 정말 잘 간직해 주신 안정사 신도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이 42수 관수임문은 탑돌이 할 때도 이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답돌이는 못하니까 오늘은 간창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간창을 통해서 답돌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어떤 불자님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할 때 좀 전국에서 막 강력한 그 응원의 메시지가 와야 돼, 그죠? 또 악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기 요즘에는 뭐냐 그 젊은 불자들을 보기가 만나기 어려워요. 집에서는 이제 마음은 있지만 절에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우리 전통 소리를 오랜 시간 더 기량을 닦아가지고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또 악기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금 자체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또 연말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너무 좋은 소리 있어서 그래서 다른 악사분들을 청하지 못하고 오셔서 그냥 환문에 10명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제 원앙 부인이 수행을 해서 이제 안락군의 아들을 키우면서 수행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관세음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근데 관세음이 됐는데 이렇게 관세음이 되는 도록 수행할 동안에 남편인 사라주 대왕도 도 닦으러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라주 대왕은 어떤 도를 닦아갖고 아미타불이 되는지 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원래는 관세음 보살님 점안식이라든가 원통보전 낙선식 같은 데는 요렇게 하고 나가지고 바로 이제 안락국이 떠나가는 대목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육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뭡니까? 그 춘다의 공양을 받으시고, 그죠? 이제 육신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관세음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앙 부인 관세음에 대해서 육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 인연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대목을 하고 나서,

그 천상에서 48용선이 내려오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서방정토로 중생을 접인하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자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서 대왕경까지 엮어서 한다 좀 말씀드려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살아서 대왕경의 그 시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인 원앙부인하고 이별하고 뭐냐면 떠나가는 대목 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는 그죠? 이별이야 그런 소리를 하는 때가 있었어. 그래서 떠나갔는데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갔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불교에서 우주관은 이제 그 통상적으로 밑에 이제 풍륜이 돌고 금륜이 돌고 수륜이 돌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수미산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요. 그리고 동방에는 동성신주, 서방에는 서우아주, 남방에는 남성주, 북방에 북구루주가 있는데 동쪽의 사람들은 얼굴이 동성부주 이렇게 생겼고 남쪽의 사람들은 마롬모처럼 우리들이 나화롬처럼 생겼대. 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북구루주 사람들은 보니까 저쪽 또산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 다 말하면 안 되지. 또 서우아주 사람들은 뭐냐면은 얼굴이 동글로맣게 생긴 거라. 이게. 그래서 사주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다시 환생 이제 그저 지옥에 안 떨어지는 사람들은 북구루주 사람들이고 우리 남선부주, 서우아주, 동성신주 사람들은 지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천국에서 번마라국까지 가는데 그 가는 여정 자체는 이제 뭐 인도 안에 이런 육지가 아니고 우주 법계를 돌아서 뭡니까 도닦으러 가는 식으로 여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48고개를 넘어가면서 48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극락세계 갔더니까 번마라국에 가서 돌을 닦으니까 돛 닦을 때 모습 청산첩첩 밑토굴 그런 식으로 이제 또그 여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돌을 깨쳐가지고 뭡니까 장엄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에는 불교에서 사대주라는 걸 합니다. 새벽에는 천수경을 안 하고 원래 절에서 저녁에 천수경을 합니다. 독송을 할 때. 그러고 나서 사시마제에도 천수경을 하는데 새벽에는 사대주를 하는데 그 뒤에 장엄연불에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장엄연불에 다 나오고 또 덧이어서 어디 나오냐면은 관음시식을 해서 마지막 봉송할 때 장엄연불에 이게 또다 나옵니다. 이게. 근데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살아서 대왕경에는 이그 대목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48원 세울 때 같으면 남선부주 간 거예요. 남녀부주 갔더니 지옥 중생들이 있더라. 너무 불쌍해. 내가 세운 나라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원을 세워가지고 4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까는 또 돌을 닦는다고 이제 청천, 산이 첩첩 푸르른데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아미타굴에서 돌을 닦는 이런 식으로 또 장엄이. 개송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 극락세계 10가지 장엄이 있는데 법장 서원 수인 장엄에서 뭐 법장 비구가 원을 세운 것이 장엄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나가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이 되는 과정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끝나고 나면 제가 저기 그 안락국이가 어머니하고 이별하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대목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안락국 태자경 이제 그 줄거리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극적인 게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입니다. 남편은 떠나가고 혼자 임신한 상태 남은 집 종이 돼서 애를 키우고 그 사이에 돌을 닦아가지고 관세음이 되고 또 몸을 버릴 때는 그저 몸이 세동강이 나서 버려지고 아주 극적이죠, 이게. 울고 불고 아들하고 또 이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극복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앙부인 왕생인연경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살아서 대왕경도 제가 하루 정도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이 법회에 좀 자주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유튜브 보면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설법이 안 나와. 제가 가만 앉아 있으면 저는 왜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어서야 되고 관객이 많아야 또 이게 말이 나오네. 이게 희한하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날에 관세음보살님 제가 아까 축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33가지 모습을 드러내서 중생

0: 인생의 어려움과 근기 따라 타는 걸 소망스럽게 들어주지만 근본은 자비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데 자비 첫째는 자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죠? 자는 중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즐거움을 주고 싶어. 비는 중생이 너무 안타까워 내 자식 같으니 고통을 다 제거해주고 싶어. 그렇게 자비가 되고 그 자비를 키워가는 과정이 아까 3년 자비라 그랬죠. 자비가 이제 세 단계로 그죠? 나누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년 뭡니까? 법연, 무연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이 이제 그 자비 자체를 자꾸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량한 마음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 사무량심이라는 거, 자무량심, 비무량심, 자비 그죠? 희사, 희무량심, 사무량심으로 크게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키워 나간 것을 실제 몸으로 옮겨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사서법이라는 거죠, 아까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보시하고 그다음 누군가한테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말, 깨달음일 수 있는 말들, 이런 어떤 경청을 주는 말을 해서 불전으로 인도하는 말이 바로 애의입니다. 사랑 애자에다 말씀어요. 그런 말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 누군가를 이롭게 행동해야 되고, 동사는 바로 최고 중요한 단계예요.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생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동사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집에 제사 지내는데, 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을 안 해. 다 절하는데 한 사람 뚝서 있으면 너무 머쓱하잖아, 그죠? 내가 비록 그 어떤 그 의식에 내 취지랑 맞지 않더라도 대중을 위해서 내가 한번 동참해 주는 마음, 그게 바로 동사섭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책에도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산중에 스님이 계시는데 그 속, 저 대처에 사는 처사하고 보살이 절에 자꾸 옵니다. 그때만 스님이 아주 공양도 잘 지어주고 옛날에 떡밥이 귀하니까 자꾸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 처사하고 부부가 자꾸 얻어먹다 보니 아, 스님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하루 스님이 시장에 내려갔어. 갔더니 처사 집에 들렸는데 이 처사하고 보살은 맛있게 해준다고 드린다고 온갖 그다 갖다 쪼들고 하다 보니 마늘하고 파까지 넣어서 가지고 맛있게 정성껏 상이 부러져 가져갔더니 스님이 화를 내면서 마늘하고 파를 여기다가 넣다니, 오신 채를. 화를 내고 안 잡숫고 가더라는 거죠. 그두 부부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그때 같은 경우 굳이 그런 말씀 보다가는, 이분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한끼 정도는 드시고, 다음번에 그 깨침을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수행한데 오신 채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섭취를 제한한다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 화를 내고 가버리는 바람에 그 부부는 상처를 입고, 아, 스님이 저렇게 동사섭을 못 하시는데 과연 큰 깨달음을 이룰까?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부족한 분들 있더라도 한꺼번에 내가 생각한 높이만큼 깨침이 없으면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해주고 차츰차츰 키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마음 자체가 동사섭으로 뭡니까?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안공의 왕생인연경을 마치면서, 우리 그 BTN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 지금까지 강강, 또 간창, 또 음악을 반주해 주신 진여 스님과 더불어 모든 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각자의 근기 따라서 소망성취하시길 바라고, 오늘 BTN 시청하신 불자 여러분들도 오늘 원안궁의 왕생인연경 설법공덕으로 올해 을사년 1년 12달 다 가더라도 감기, 곧불이, 배앓이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 소망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설법공덕을 회향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1: 수행하는 사람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아야 한다. 양쪽 기슭에 닿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탐욕에 빠지거나 그릇된 일에 휘말려들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반드시

숯불은 하나만 있을 때는 쉽게 꺼진다. 그러나 여러 숯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그 빛과 열이 오래간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 대중들과 어우러져 함께 공부하여야 그 기운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혼자 불러도 꺼지지 않을 때, 그때 혼자서 가라.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파타차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 여인을 막아서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켜서자 부처님 앞까지 나아간 파타차라는 누군가 건네준 겉옷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길에서 죽었고 큰아이는 물에 휩쓸렸고 작은아이는 독수리가 채워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이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여인은 구슬프게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통곡이 흐느낌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천천히 말라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의지처가 될 곳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기대고 의지해서 지내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씻으며 물에 비친 나를 보다가 발을 씻은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훌륭한 말처럼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숙소로 들어가 잘 곳을 찾아 침상에 앉았다. 심지를 잡고 등불을 낮추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파타차라는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정도가 매력일 것 같아요.
1: 혜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주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 저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마이진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둥아. 와. 아.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아, 얘 빼요. 재밌는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1: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2: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3: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2: 당장 그를 만나겠소.
4: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2: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4: 헤헤,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1: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2: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4: 응? 방법이라뇨?
2: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1: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5: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1: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0: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1: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0: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1: 아.
0: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여기.
1: 유리광전?
0: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1: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2: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2: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1: 뭐하냐?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0: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1: 구구는
0: 구령사.
1: 구구단 쉽다며.
0: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구령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1: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0: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무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1: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0: 맞아.
1: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0: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2: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0: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9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4: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딸이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4: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을 우릴 거야. 저게 뭐지?
0: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5: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0: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1: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0: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1: 아휴, 불쌍하다.
0: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1: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0: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2: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3: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0: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4: 전압에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0: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3: 아이고,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5: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3: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 구 대신 거북 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0: 그렇게 아홉 구에서 거북 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1: 뭐해?
6: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1: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6: 어, 야! 이상해! 돌도 뜨거든.
1: 에이,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6: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1: 부석사?
6: 응.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도량인데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1: 우와!

0: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1: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1: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3: 스님, 아, 스님.

0: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면왕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1: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0: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면왕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면왕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2: 아,
0: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2: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0: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2: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0: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면왕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3: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4: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0: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5: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6: 이게 무슨 일이냐?
7: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3: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5: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0: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7: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8: 예, 도망가자, 어서!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사랑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사위국의 왕사성 기수거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이를 수태한 지 열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길을 맑게 하는 지는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지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던져 참여하고 발언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0: 5000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

0: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

0: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산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본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하지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둥아. 와. 아.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아, 얘 빼! 재미없는
4: 거!
0: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주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원로의장 자광대 종사가 승가의 원흉과 화합을 다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대책위원회와 중앙종회 종책모임의 성명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가 승가의 원흉과 화합을 당부하는 유시를 발표했습니다. 자광대종사는 어제 원흉과 화합의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유시를 통해 승가의 근본은 원흉이고 승가의 생명은 화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우스님과 진우스님의 분주한 선거운동을 격려한 자광대종사는 음해를 목적으로 종단의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해선 선거 이후에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행의 미덕을 보여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법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통해 종단이 화합하고 한국불교 전체가 성장하는 축제법석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가 90일간 이어온 백중 지장 기도를 회향하고 영가의 극락왕생과 자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정호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방장 정여 대종사의 회향 법문으로 지난 6월 3일 입제를 시작해 90일간 이어온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일상에서도 평안을 찾는 것이 참된 공부라고 강조했으며 주지 정호 스님은 최근 네팔 자연재해 희생자들의 명복과 이재민들의 평안을 함께 발언한다고 전했습니다. 회향식에 이어 선망 부모와 유주무후 고혼을 위한 천도제가 봉행됐으며 만장과 위패를 든 이웃 행렬이 소대로 이동해 영가를 배웅하는 봉송의식으로 90일간의 백중 지장기도 정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은 정크아트, 에코 리아트를 선보이고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복지 현장을 지켜온 신임 관장의 취임과 함께 지역 노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세제통과 장난감 등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이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아 조성한 정크아트, 에코 리아트입니다. 폐자원을 제출하면 생필품으로 보상하고 모인 폐자원은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에코스테이션의 취지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에코리아트 제막식과 함께 종로구 노인복지발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이번 간담회가 종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2: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뜻을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화합과 상생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종로의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지난 2007년 문을 연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종로엔 장금이 등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지원해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산하기관으로서 불교의 자비와 나눔을 바탕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우리 종단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종로구 노인복지 중심에서 오랫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복지관 역시 종로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잘 뒷받침해 주리라 믿습니다.
1: 전 관장 정관 스님 곁에서 오랜 시간 복지 현장을 함께 지켜온 심희선 관장이 지난 7월 새롭게 복지관을 맡았습니다. 24년간 복지관에서 현장을 지켜온 심희선 관장은 그동안 복지관이 이뤄온 성과를 돌아보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이제는 복지관이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면서 우리 서울의 중심이 종로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욱 존중받으시고 또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1: 간담회에는 유찬종 종로구청장도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노인복지 발전

0: 깨달음을 얻거나 의식을 기계에 옮겨 담는 SF 영화 속 미래상이 마치 현실처럼 다가오면서 불교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공상에 지나치게 기대어 있다는 비판적 연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미래, 한 사찰 가이드 로봇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설법하는 경지에 이른 사회를 그린 한국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 천상의 피조물. 공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천해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받고 이를 돈처럼 쓰는 어두운 미래상을 다룬 태국 영화 미래의 우리는 붓다 데이터. 상상력으로 그려낸 먼 미래의 이야기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0: 기정사실화하는 건 심각한 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AI 담론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한 고민 없이 강 건넌 뒤에 일만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 AI에 관한 얘기들이 대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그게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0: 정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7일 열린 불교평론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거창한 초지능 공상에 매몰되기보다 현재 수준의 AI 기술을 현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 현실 대신 유리된 공상에 매달리는 건 도리어 불교를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체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 사실 인간은 부처님 출현 이후에도 탐진치가 그대로거든요. 이 AI가 좀 더 인간의 탐진치를 강화시키는가. 그럴 때 불교는 그 탐진치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0: 소설이나 영화 속 미래의 상상에서 벗어나 오늘의 기술을 마주하는 것. AI 시대 불교가 현실의 과학기술과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온 고 서영철 전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장례 대신 광화문에서 투쟁을 이어가달란 유언을 남겼는데요. 고인의 뜻을 기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대 종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영정에 떨어진 빗물을 닦아내는 유가족의 손길. 고 서영철 가습기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눈물도 빗물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고 서영철 대표의 마지막 뜻을 기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4대 종교 추모제. 불교계 대표로 참석해 대방광불 화엄경을 봉독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 고인의 극락 왕생을 바라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0: 4대 종교는 추모에 그치지 않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참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흡한 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미처 보호받지 못한 분들은 없는지 끝까지 챙겨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2: 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제대로 명시하고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서영철 대표님에 대한 우리의 추모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고인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향한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5년.

0: 오랜 기간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지였으며 아바야기리 사원은 테라와다, 대승불교, 금강승 계통의 전통도 함께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학자와 순례자들이 찾아왔던 국제적인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추가 분석과 보존 작업을 거쳐 이 불상들의 역사적 가치와 제작 배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장성지 고창 선운사 도소람이 우란분절 백중회향을 맞아 조상연가를 천도하고 생명살림 민물고기 방생을 실천했습니다. 도소람은 지난달 30일 극락보전 앞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모인 불자 500여 명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감원 성본스님의 주관으로 상단불공과 칠연대련 이운 소전 등의 순서로 열린 이날 회향법회에서 동참 대중들은 지장보살의 대원력으로 일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성본스님은 영가를 모신 반야용선 이운의식 후 소대에서 불자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병오년 백중기도가 여법하게 회향하게 됐다며 동참 대중과 사중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이 지역 내 아동 청소년 가정에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0: 부분은 이제 가정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어졌는데, 제가 이제 불교 학생회를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제 사회적인 활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학생회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같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불교를 계속 이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집안이 본래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또 본격적으로 고등학생 불교 학생회에서 불심이 확 꽃을 피운 거네요. 지금까지 그 활동이 이어진 거고요.
0: 그렇죠.
1: 야, 우리 불교 학생회가 큰일 했네요. 그러면 그 외람되지 뭐 고향이 여쭙고 싶어요.
0: 저는 고향은 전라남도 나주가 고향입니다.
1: 오, 나주요. 좋다. 예. 그러면, 야, 제가 고향을 여쭤본 게, 이제 독실한 불교 집안이고 불교 학생회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제 불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고향을 여쭤본 게 이제 독실한 불교 집안이고 불교 학생회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제 불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 그렇게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0: 제가 고향을 이제 떠날 때는 이제 중학교 시절까지만 있었고,
1: 아, 중학교 때 나주 고향에서
0: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 떠나셨구나.
0: 시절부터서는 이제 포항에서
1: 포항에서.
0: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1: 아.
0: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1: 아.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불교 학생회에서 꽃을 피운 거네요.
0: 그렇죠.
1: 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질러서 정말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지금 포교사 단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불교를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포교사까지 하시게 되었는지 또그 인연이 궁금해요.
0: 학교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어떤 인연들이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엮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불교 청년의 활동, 대한불교 청년의 활동,

보다 우직한 게 중요하다. 당신들 젊었을 때 공부했을 때 똘똘했던 도방 스님들은 잘 보이지가 않고 우직하게 그냥 한결같이 밀고 나갔던 수행했던 스님들이 나중에 다들 자신만의 어떤 큰 일을 이루더라. 우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른 스님들께서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광호야 너는 좀 똘똘한데 우직하지 못해서 걱정이다. 똘똘한 것도 좋지만 우직해야 된다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야 우리 강희수 단장님께서는 그 우직함 그게 바로 원동력이었다.

0: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가 이만큼이라도 또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불교를 전하는 사람.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신나고 고급스럽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신나고 고급스럽게.
1: 네, 조금 뭐 거창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신나게 재미있게 좀 즐겁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교사 활동도 그 지식만 전달하는 법회의 어떤 안내만 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내 삶의 가치를 엮어가는 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걸 좀더 신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신명이 나면은 좀더 힘이 나고 좀더 조금 더 즐겁고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포교사 활동을 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스럽게라는 표현은 부처님 불교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조금 이제 오래된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래됐더라도 값어치 있고 조금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교사가 물론 봉사 활동을 시작해서 뭐 기본적으로 봉사 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지혜와 지식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방향으로 가야 불교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 성숙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의 활동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전법포교의 마인드라고 볼수 있겠네요. 신나고 고급스럽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1: 저희 포교사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사찰에서의 법회의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그 어린이 청소년 직능 직장 뭐 군포교 그다음에 그 교정 교화 뭐 여러 가지 이 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팀이 그 33개 파트 정도 이렇게
0: 33개요?
1: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부터 해서 모든 그 직능 단체까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체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모든 그 상황을 스님들께서 그냥 그 사찰에서 운영하시는 활동보다는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사회 현장에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이 이제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3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일부러 관세

0: 해설사로서 또 활동이 활발하고 들었습니다. 많고 많은 활동 중에서 특별히 또 불교 문화 해설의 활동에 또더 역량을 집중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그 불자들은 절에를 이제 오지요. 그 일반 사람들은 실제로 불교를 접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이 그 대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찰에 오면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일반 사회에서는 자기가 마음을 내지 않는 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또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게 사찰에 오면은 불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찰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무조건 부처님 말씀 전한다고 한들 누가 듣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와 우리의 뭐 정신, 얼뭐 이런 부분이 스며 있는 불교 문화.

0: 좀 약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마음과 몸과 모든 부분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은 내가 몸과 마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명상의 개념이 조금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이제 치유가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부분, 카운셀링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명상에다가 카운셀링 부분을 좀 넣어서 명상 상담사로 이렇게 조금 변경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교육 체계를 이렇게 좀 만들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이 상담이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사찰에서는 이제 법회 중심으로 모든 의식, 의뢰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그뭐 공양하고 돌아가는 그런 불자의 신앙생활이라면은, 그분에 있어서 조금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은 다른 데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담이라는 개념, 그러면서 뭐 힐링할 수 있는 명상이라는 개념, 이런 부분을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게 맞다.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 말씀으로 전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가깝게 이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야, 지금까지 우리 강희수 포교사 단장님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단순히 신나고 고급스럽게를 뛰어넘어서 신나고 고급스럽고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포교 활동.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전하시라 애써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포교사, 이응, 미응, 시응, 디귿. 저 초성 퀴즈라고 저 제가 맞춰야 되는데 정말 답을 안 가르쳐줘요.
0: 아, 예.
1: 그래서 이번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뭐야 했는데 대본에 힌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나와 있는 힌트를 보고 딱 눈치챘어요. 그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포교사 일만시대 아닌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1: 맞죠? 아, 역시 눈치라도 있어야 돼, 이렇게. 예. 정말 제가 답을 못 찾았을 것 같았는데 대본에 힌트가 나와 있어서 제가 가까스로 맞춘 것 같습니다. 포교사 일만시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저희들이 포교사가 지금 현재 4,8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이제 활동 인원은 이제 그보다는 적겠죠. 한 4,000명 선 이렇게 활동을
1: 오,
0: 전국에
1: 4,000명.
0: 예,
1: 예.
0: 하고 있습니다.

0: 참 저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놀고 먹고 쉬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 시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시는 포교사분들이 참 값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포교사 1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포교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느끼신 바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었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이뭐 시대가 발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종교 인구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시대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포교사들도 실질적으로 그 정체가 돼 있는 불어나지 않고 정체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포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그 불교 대학을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포교사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 대학은 각 사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사찰에서 불교 대학을 운영하지 않으면은 포교사는 양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포교사단에서 불교 대학을 운영해 볼까 뭐 이런 생각 또는 지금에 있는 현재의 포교사들이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더 성숙시키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교사 대학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어떤 생각이고 또한 종단에서 생각하는 포교사들이 승가단체는 아니지만 승가단체의 역할을 할수 있는 조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방향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저기 포교사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또 화합하고 하는 길에 마음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예, 일단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교사 단장으로서 앞으로 포교사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는 포교사 활동이 부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뭐 그런 포교사 활동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삶이 좀더 가치 있게 자기의 삶이 조금 더 성숙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포교 활동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포교사 활동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과 가치관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0: 예. 인생 키워드 이세 가지 질문 중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키워드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교사님이 생각하는

0: 사람을 동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1: 예.
0: 그러면은 그 길에는 포교라는 대전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확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포교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방향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곳, 거기 곧 포교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평생 이 전법포교의 길을 묵묵하게, 우직하게 걸어오신 우리 강일수 포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무엇인가요?
0: 저는 특별한 경전을 이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일상 생활에서 또는 사찰에서 하고 있는 금강경과 천수경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경전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경과 천수경을 뭐그 문화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결집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경과 천수경을 뭐그 문화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결집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제일 나중에 나온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전 부분들도 마지막으로 정리가 돼서 나온 부분은 금강경과 천수경 이런 뭐 요약본이라 할수 있으나 짜짓기라고 할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고 틀고의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이 하고 많이 의식에 쓰이고 모든 부분을 할수 있는 의식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할수 있는 부분이 천수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 특징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우리 그 삶의 방식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 방식을 따라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경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토크쇼 카피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일수 포교사 단장님, 카피란 무엇일까요?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1: 예.
0: 저는 가피는 꾸준함에서 온다.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정문 적답식으로 묻고 대답하고 하셨다. 그런데 이 아미타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또 올라가서 법문을 하려고 또 앉았는데 대중에 한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질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없잖아.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없잖아. 그런데 광명을 비치면서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묻지 않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라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묻지 않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무문자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불헌연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불헌연경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세계에는 어떤 부처님이냐면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이 있단 말이에요. 무량정진불. 이제 다른 내용은 부처님 이름만 바뀌지 딴 거는 다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 반복돼서. 일월등불이라는 것은 해와 달같이 중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부처입니다. 하늘에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어가지고 그 어둠을 밝혀서 중생들에게 빛을 주는 부처님이다. 중생들에게 빛을 주는 부처님이다. 명문광불은 덕과 지혜의 광명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그 부처님은 이름만 들어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이름 명자 들을 문자야. 이름만 들어도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다는 대염견부 큰 지혜 대염 염이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전 어깨에 짊어진 큰 지혜의 불꽃을 어깨에 짊어진 부처입니다. 여 견이라는 것은 이제 어깨라는 얘기라. 지혜의 불꽃은 뜨겁지 않기 때문에 뜨겁지 않기 때문에 어깨에 그냥 크게 짊어진 부처님이다. 수미등불은 수미산과 같은 지혜 등불을 밝히는 분이야. 그 수미산은 이 우주에 이 지구에 탄생이 수미산이에요. 그와 같은 부처님이다. 무량정진불 한량없이 정진하는 부처님.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는 부처님이 무량정진불이다. 이렇게 해서 남방에 있는 부처님들도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광장설상으로 두루 삼천대 전세계에 미치도록 그 아미타불을 찬탄하고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설법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한 음성을 가진 부처님이다. 난져버렸느냐? 어떠한 장애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어떠한 장애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명의가 붙더라도 그 환자는 고칠 수가 없는 거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겨내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난 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 쓰지 않는 한자인데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 장애를 다 이겨내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을 수 없어. 난관이 없을 수 없어. 심지어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은 때를 다 겪는단 말이야. 그렇지만도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또 부처님의 가피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나야 돼.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야. 고비를 못 넘기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일을 저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방 안에만 있고 나오지 않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 그러나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아 의사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돼. 의사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내면 그 사람은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그런 것이 난저불이다. 일생불은 일생불은 이제 뭐냐? 지난번에 아유월치라고 아비발치라고 했죠. 불태전의 신심. 불태전의 신심을 내게 되면은 일생 한 번만 태어나 이제 금생에 한 번 죽고 다음 생에 한 번 태어난단 말이에요. 금생에 여기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 극락으로 가면은 다시 죽음과 싸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금생에 죽고 다음 생에 또 윤회가 또 윤회보를 받아다가 태어나고 수없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전생 것을 싹 잊어버려? 전생에 있었던 일을 다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생에 살아왔던 거 잊어버리고 전생에 죽음을 맞이했던 거 잊어버리고 금생에 태어난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공부를 하면 그걸 다 알게 돼 있어. 전생, 현생, 내생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부처님은 얼마나 했냐? 500

사자자라. 법상위를 오르는 것을 사자자라 그런다. 그 다음 명문불. 이름만 듣고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귀하는 부처. 귀하는 부처. 우리가 남의 이름을 들으면은 기분 좋은 사람도 있지만도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 내 모습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이 다 행선 출근할 때 뭐라 그러냐? 내 모습만 봐도 환희심이 나고 내 이름만 부르도 들어도 기쁘게 하소서. 스님들 출근할 때 그렇게 해요. 문화 명자 면삼도 견화 형제가 되겠다. 문화 명자 면삼도 내도 기쁘게 하소서. 스님들 출근할 때 그렇게 해요. 문화 명자 면삼도 견화 형제가 되겠다. 문화 명자 면삼도 내 모습 내 명자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만 봐도 해탈을 얻어지이다 하는 것이 나홍스님의 행선추원이라. 그런데 여러분 내 모습 보면 짜증나지요? 짜증 안 나? 내 이름 들으면 아이고 보광선생님 이름도 듣기 싫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의 깃발을 세우고 나아가는 부처님. 집업불, 부처님의 법을 받들고 지키는 부처님.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받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하방에 여섯 분이 계신다. 다음에 이제 상방에 열 분이 계시오. 여기서 내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법엄불, 수왕불, 향상불, 향왕불, 대영견불, 잡색보화 엄심불, 사라수왕불, 보화득불, 견일체불, 여수미산불. 퀴즈가 안 되겠네. 내가 정답을 써놔버렸네. 법엄불이라는 것은, 범엄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얘기, 말씀. 그 대표적인 건 뭐냐?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것을 다란이라고도 하고 진언이라고도 하는데, 진언 참진자 말씀은 진짜 말씀이야. 한문을 번역한 것은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번역할 수가 없는 내용을 한 것은 산스크리트로 그대로 쓴단 말이야. 천주교에서 라틴어로 사용하듯이. 천주교가 미사를 드릴 때 옛날엔 다 라틴어만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 와서 이제 한글로 미사를 집전하지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님. 수왕불이라는 것은, 숙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의 별자리를 얘기합니다. 성숙이라 그러거든. 별자리 가운데 어떠민 부처님? 별 가운데도 제일 어떠민 부처님? 향상불. 향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향이야. 좋은 향. 향 가운데서도 가장 향기로운.